라는 표현을 쓰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기준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경지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어지간해서는 하기 어려울 테고요. 좀 더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죠. 지금이 딱 좋아 라고 말할 줄 아는 분들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6월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 한 해 절반 가까이 살아오셨는데 지금쯤 스스로에게 좀 편하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평온한 마음으로 월요일 시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태평가 들려드립니다.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입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권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한바탕의 가장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죠. 남녀가 함께하는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6월을 하루 남기고 있는 시점의 산책길이라서 우리가 2026년의 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잠시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참 여유로워 보이고요. 늘 넉넉한 마음이 전해져서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산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잘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지만 사실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격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 요즘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에게 학대하는 방식은 좀 내려놓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스스로를 토닥

챙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좀더 넉넉하게 이 다가오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산책길 화두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좀 스스로를 혹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토닥이는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이죠. 평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열박 한장단의 두 곡, 세령산 가락떠리 그리고 육박 도드리장단으로 연주하는 사면도드리를 이어드립니다. 정로아큐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세령산 가락떨이 사면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정롱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땅 속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성충으로 나와서 목청껏 울어댈 매미의 계절이 찾아올 텐데요. 올해 혹시 매미 우는 소리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첫 매미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여름 매미 소리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조시에도 매미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미는 맵다 쓰다 울지만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살기 때문에 맵고 쓴 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살이가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이 분명하지만 초야에 묻혀 사는 이들은 굳이 그런데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노래인데요.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를 맵다더냐 박쥐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평시조 매암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우니 산채를 맵다더냐 박주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평시조 매암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3장 골랐습니다. 여밀락은 전체 7장 구성인데요. 3장까지는 느린 수무박 한 장 단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그 음악을 검은고 독주로 들으실 텐데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여유로 느껴져서 마음 넉넉해지는 음악입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양보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오늘 여밀락 3장의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까지 모두 듣겠습니다. 임석윤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이라서 사면육각 선율의 연불 선율이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편성을 좀 달리해서 연주하는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연불, 반연불, 굿거리까지 연주하는 연불풍류 듣겠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 외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는 연불풍류 듣겠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 외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불, 반연불, 국거리까지 연주한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 외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태평소와 사물, 또 목탁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연불풍류의 특별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1987년에 서용석 명인이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구음으로 전하면서 탄생됐습니다. 그 가락이 여러 피리 연주자들에 의해 차츰 다듬어져서 오늘날의 서용석류 피리산조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이승헌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주 들으셨는데요. 이승원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살풀이춤의 반주음악은 경기도당굿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당굿의 가장 대표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는 도살풀이 장단이죠. 바로 그 장단에 맞추어 추고 있습니다. 경기 신화위에 맞추어 추는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의 특징은 거의 3m가량이나 되는 긴 수건을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펼쳐나가는 점입니다.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지만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에서는 다양한 춤사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사위, 비껴드는 사위, 학사위, 던져뿌리는 사위. 이 긴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위 이름이죠. 또 발차는 사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춤 동작은 언제 직접 춤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자진 굿거리 그리고 다시 도살풀이 장단으로 음악을 마무리합니다.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원완철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이호진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유인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팔풀이 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원완철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이호진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유인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춤 없이 반주 음악만 들으신 건데요. 춤 반주로 하는 현장에서 연주하는 반주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오늘은 반주만 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동해안 지역의 별신꽃 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고 여기에 구음을 곁들여서 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회가 동해안 별신꽃의 장단을 배워서 함께 연주하고 별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양한 동해안 별신꽃 장단 만날 수 있는 음악인데요.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연주로 별신 듣겠습니다.

열신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외 여러분의 타악 연주, 김정희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인데요. 정의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한 호체 반라 보니 요한 김생이 앉았다. 두이게 난 종군 눈은 도리도리 어리진 몽댕이며 동차 앞편은 정

0: 무기난 도끼 산주왕 대월중태 자라가 보고 고이게 여겨 화상을 내려놓고 도끼를 뽑아보니 산중태 월중태 화중태가 분명구나 자라가 보고 좋아라고 나이 삼는 게 대장원이요 태태태 대장원 태생원 허고 불런돈지 접첩 산중에 놀던 도끼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안기 벌쩍 나서면서 어디가 날 찬다 어디가 날 차려 날 찾으리라 것만은 어디가 날 찬다 산용수소 화유 비아수가 잡은 날 찬나 소양산백이 속지 제비후자고 날 찰려 장산기중 백록당 야구돈비를 날 찬다 사산주홍 운심은디 부딪혀 신손님 날 찾으리가 없건만은 코구구뒤가 날 찾나 은은한 과부 토끼가 연부름에 짜고 날 찾나 이리로 깡창 저리로 깡창 깡창 가지고 내려온다
1: 잘하요 한마디
0: 이리 한참 이렇게 내려오다가 별주하고 토끼가 그냥 딱 부딪혔겠다. 아 여보시오, 아 초면에 아 이렇게 이마박을 받으고 그러요. 아이고 이마박은 고사하고 내 코도 다쳤었네. 별주부가 먼저 자 우리 인사합시다. 그럽시다. 대체 댁은 뉘시오. 토끼가 먼저 대답을 하되 나는 천상에서 이음양 순사시하야 회초월 분별하던 예부 상서 월텔러니 도약주 대추하야 장생약 그릇 짓고 저가 인간 산중에 머무른 지 오랠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태생원이라 부로 대체 댁은 뉘시오. 별주부가 토명을 반겨 듣고 대답을 하되 나는 저수궁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에야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니 하상 견지 만만 무고 불축이요 그리요.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놈의 시방 단문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쓸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문자를 잘못 썼다가는 아 세상 문장가들이 날로 하여금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문자통을 한번 열어놓는 수밖에 없다. 없고 무슨 문자라는지 뒤죽박죽 자 내 문자통 궁구를 가니 들어보시오. 법은 오하니 홍강백발이 와가 사창이요 홍불 감장이요 유담 절각이요 이불사 독식이요 천불 쾌감이요 탄탄대로요 어동 육서요 홍동 백서요 오립칠들이승요 이삼오 대감이요 일구일은 이불자료 경기 이장은 잘나가면 이 아니란 말이요. 별초보 듣고 함소환 잘났다 잘났어 대선생 높은 이명 참 들은지 오래려니 참 오늘이야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니 이 듣는 귀가 훤칠어요 그리요. 아 여보 태공 응. 그 그대 세상 팔자 흥미는 어떠하시오? 아 내 세상 팔자 흥락이야 참

이 세상에서 무쌍이지요. 어따 그러면 한번 일러보시오. 들어봅시다. 그럼 그럽시다. 토끼가 자기가 사는 세상은 흥미를 한번 일러보는디. 임자 없는 녹수청산 일모황원 정문달에 월주월도 영장벌 깨요 장님 벽해 집을 삼고 가비 온듯 산과가 옥실 양식을 삼아서 감시하고

명산 찾아와 흥겨구금을 째 여산동남 오로공과 인공 명산 만양 응공과 홍내와 항장 영주 삼산이며 탈산 송산 형산화산 만양 천봉 구월성고궁 삼각해종 금강산 태백수양 안미산월 아니 해본 곳 없이 이보단 놀고 영조 삼산몽을 와같이 기어올라 흑군을 박차고 태군 무릅쓰고 여산도 남조경과 예수의 왈추월 경을 하나의 사멸운이 등대산 소천다의 공부자후 대관인들

0: 들어 좀매.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정의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6월도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년 중에 6월 말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았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남은 절반을 또 어떻게 보낼지 뒤도 돌아보고 또 멀리 연말까지 어떻게 달려갈지 예상해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당장 앞에 놓인 건 바로 장마인데요. 장마 대비도 잘 하시고요. 이제 하루 남은 6월의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문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차피 생활이란 쳇바퀴 같다.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는가는 자신의 몫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어떤 것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았다. 어쩌면 삶이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김보리 작가의 책 혼자라는 가족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반짝이는 시선으로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반도네온 연주자죠. 고상지의 홍재천의 금음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뭘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저는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출판사도 함께 참가를 하게 되어서 많은 독자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또책 소개를 신나게 할수 있었습니다. 또 좋아하는 작가들의 강연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반짝임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책에서 만난 문장 속에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반짝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문학과 심리학, 예술을 향한 열정을 담아서 많은 책을 쓰고 또 번역을 해온 분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팬으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데미안을 직접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안종도의 피아노로 아리랑 포에티크.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 안정도의 피아노로 아리랑 포에티크 함께 들었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주말에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식탁 등 셀프로 달았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 좋습니다. 와, 손재주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잘 못 다루거든요. 어떤 모양의 식탁 등이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잘하셨네요. 2928번 쓰시는 분은 오늘도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소중함들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일 같아 보이지만 매일 같은 하루는 없죠.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운 날이 있죠. 오늘 모신 분도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책을 펼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책에 적힌 누군가의 언어가 나의 마음에 닿아서 위로와 치유의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책만 있다면 모든 날이 끝내 괜찮아진다고 말하는 분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정여울 작가님은 정말 제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그냥 독자로서 강연도 많이 듣고요.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독자들과 좀 가까이 만나는 시간도 자주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필도 물론 꾸준히 하시면서 전국

0: 다니면서 독자도 만나시고 요즘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1: 예, 요즘도 비슷하게 보내고 있는데 네. 또 강연과 뭐 방송 출연 이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가 좀 위협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사실은 모드 전환이 잘 됐어요. 체력이 네. 있으니까 네. 방송하고 나서 글 써야지 그럼 그게 됐어요.
0: 네, 네.
1: 근데 지금은 모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야, 방송하고 왔으니까 일단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래서 사실 데미안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겸손하게 해주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제가 동문과를 나오긴 했지만 매우 오래돼서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독일어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또 한국어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네. 어떤 잃어버렸던 설렘과 어떤 문학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이제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번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다 알지만
0: 네.
1: 그래도 한글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0: 네.
1: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감각과 또 문학에 대한 첫사랑을 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예. 모두 전환을 이제 지필의 시간으로 조만간 바꾸신다는 얘기를 잠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들었는데 그 전에 네. 국악방송 이렇게 문화시대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부르면 또 나가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박혜진 아나운서가 부르시면 가야죠.
0: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하나 들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미 있을 거야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10년간 고민하다가 이번에 하신 건가요?
1: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0: 그렇죠.
1: 더 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것도 뭐 한 편을 써도 막 10번 넘게 고치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 편집은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고치고
0: 네.
1: 편집의 계속이잖아요. 편집의 그렇죠. 연속이니까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0: 그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직접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쇼츠밖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쇼츠밖에도 아니더라고요. 쇼츠도 되게 어렵고요.
0: 힘들죠.
1: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편집해온 출판사에서 편집해온 것들 뭐 몇 가지
0: 네.
1: 올리고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월간 정여울이라는 팟캐스트를 거의 7, 8년 가까이 했었는데
0: 네.
1: 꽤 구독자가 많았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그 팟캐스트가 없어지면서
0: 네.
1: 아예 다시 듣기가 안 되게 된 거예요.
0: 아유, 아까워요.
1: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독자들과 또 청취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제가 모든 강의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정영우 작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팟캐스트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저도 허전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사라지진 않겠지? 구글이 있는 한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처음에는 소박하게 기록용으로
0: 네.
1: 저의 글 쓰는 여자의 낮과 밤이라는 테마로 하는데
0: 네. 이름이 정여울TV?
1: 네.
0: 글 쓰는 여자의 낮과 밤이죠?
1: 네. 네. 원래는 여울TV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울TV가 벌써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여울도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다 보니까 그럼 정여울TV로 하고 부제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글 쓰는 여자의 낮과 밤으로
0: 네.
1: 저의 일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0: 글 쓰는 여자의 낮과 밤도 산문집 제목 같기도 하고
1: 네네.
0: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으셨네요.
1: 네.
0: 여러분 정여울TV 한번 또 구독해 주시고 많이 가서 우리 여울 작가님이 이 책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 해 주시는지 또 진짜 글 쓰는 작가들의 그 글을 쓸 때의 시간과 그렇지 않을 때의 시간들은 또 어떤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 대신 홍보도 해주시고.
0: 자, 얼마 전에는 조금 전 말씀하셨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책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진짜 헤르만 헤세의 정말 찐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헤세에 관해서 쓴 책만 벌써 네 권째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0: 예. 그러니까 팬이라는 말로 표현이 잘안 되는데 약간
1: 네.
0: 구루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인도자,
1: 네.
0: 멘토 그런 구루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헤르만
1: 아.
0: 헤세는 저에게 뭔가 10대 때는 어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나도 방황하고 있어. 너 방황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뭔가 따스한 멘토 같았다면 20대 때는 뭔가 세상을 알게 해주는 아
1: 네.
0: 세상이 이렇구나 나는 나의 이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세상의 법칙은 이상과 열정을 허용해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1: 그렇죠.
0: 때
1: 네.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데미안을 통해서 많이 얻었고 또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저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도 되게 좋아하고 또 시타르타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헤르만 헤세의 여러 작품을 읽으면서 인생의 비슷한 시간들을 같이 견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헤르만 헤세는 독일 사람이고 저랑 뭔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이 셀프가 될수 있는 내면의 진짜 자기가 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네.
0: 너무 이제 세상의 압박,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 뭐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대세나 유행은 따라야 된다는 그 압박이 심한
1: 그렇죠.
0: 사회잖아요.
1: 사회적 기준에 맞춰가는 삶이길
0: 맞아요.
1: 원하죠.
0: 예,
1: 예.
0: 근데 그것에 대해서 헤르만 헤세는 되게 정말 지혜롭게 지혜로울 수도 있고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퇴학을 두 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다른 거죠. 저는 겉으로는 모범생이거든요.
1: 네.
0: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퇴학당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그런
1: 네.
0: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제 마음속으로 꿈만 꾸던 것을 진짜 해버렸고 퇴학당하고 그리고 대학을 안 갔고 헤르만
1: 네.
0: 헤세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근데 독학자인 거예요. 독학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소설을 쓰고 존경받는 작가가 되고 이건 참 멋진 길인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고 그래서
1: 네.
0: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성공한 몇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헤르만 헤세를 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뛰어난 작가, 그냥 위대한 작가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본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는 개인적인 헤르만 헤세는 이 사람은 정말 친구도 없고 스승도 없는데 자기 혼자 뭐가 된 사람인 거예요.
1: 네.
0: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친구와 스승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융이라는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1: 네.
0: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독학자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끊임없이 웬만한 교수들 이상으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독학자로서의 용감함과 그리고 타인이 뭐라고 하든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에 주도했던 국가가 다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두 전쟁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자기가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신체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참전을 못하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아, 전쟁이라는 걸 하면 안 되겠구나.
1: 네.
0: 전쟁 자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입장으로 바뀌면서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계에 있었으면 사실은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그랬으면 헤르만 헤세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쟁을 거부한다는 게.
1: 네.
0: 그런데 독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의 그 근성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 비친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되게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전쟁에 반대하는 대신 그 대신 탄압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가 출판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종이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대요.
1: 아예 제작을 못하게 하는
0: 네, 그런
1: 거네요.
0: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한 거죠. 그런 탄압을 받으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출판을 할수 없게 돼서 스위스로 망명을 거의 망명에 가깝게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이 저에게는 아, 정말 쉽지 않은 걸 해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타인의 시선에 길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작가라는 점에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고 그런
1: 네.
0: 용감함을, 그 용기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르만 헤세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왜 그렇게

0: 이렇게 지금 네 권째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관련된 책을 쓰셨는지, 햇새로 가는 길, 햇새, 데미안 프로젝트, 그리고 데미안 번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였는데, 사실은 이 햇새라는 그 작가, 그 인물 자체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이 되는 길로 가고자 했던 그 용기 있는 그 바로 주인공이었기 때문인 거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걸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0: 그러네요.
1: 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참 희한하죠. 어떤 책이든 그 자신의 인생의 시기마다 새롭게 읽히게 되고 다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서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아마 데미안이 작가님에게는 굉장히 무지개 빛깔의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아까 10대 때 주었던 영향, 또 20대 때의 영향,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로 영향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번역하면서는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1: 처음에는 제가 많이 알고 있고 그 아는 느낌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이제 비룡소 출판사 자체가 청소년물을 많이 만드는
0: 그렇죠.
1: 출판사라서 더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이제 미션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0: 네.
1: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보통 어른들도 쉬운 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비룡소 출판사, 똑같은 번역본 중에서도 비룡소 출판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어른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너무 힘든
1: 네,
0: 미션이었네요.
1: 그래서 거의 뭐좀 무지갯빛을 담아야 되는 한 가지로 표현되지 않는데 그럴수록 좀더 심플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은 아무래도 좀 되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느낌을 조금 더 투명하게, 좀더 간결하게 만들어서 읽기 쉽게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저는 한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미안 번역본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영미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한글을 배우는 뭐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글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0: 네.
1: 독일어 원문보다는 한글 번역에 더 한글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인가. 이걸 이제 도착어 중심의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0: 네.
1: 출발어 중심의 번역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독일어 원문, 프랑스어 원문 이런 것에 충실한 번역을 예전엔 다 좋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게 읽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도착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읽었을 때더 쉽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끝까지 데미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비룡소 번역본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끊김없이 읽히도록 어려운 장애물들을 많이 제거해내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0: 감사해요.
1: 네.
0: 왜냐하면 진짜
1: 네.
0: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데미안 나좀 읽었지. 청소년기에 뭐 성장소설이라 하면 데미안이지 하면서 아마 들었다가도 사실 굉장히 그렇게 쉬운 소설은 아니거든요. 말씀 주신
1: 그럼요.
0: 대로 원래 그
1: 네.
0: 은유와 비유 같은 것들을 읽어내야만 자기에게 와닿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이 책을 읽었나? 내가 읽은 것이 맞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독자들이 꽤 많은데 이 도착어로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데미안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그 번역하신 데미안 가운데 좀 세상 마음을 좀 움직이게 했던 그런 문장이 있었는지 번역자로서 네, 그또 어떻게 또 옮기게 됐는지 그 문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데미안 프롤로그 머리말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0: 네, 한번
1: 그래서
0: 보시겠어요?
1: 제가 오늘 다른 책을 가져와가지고
0: 네.
1: 그래서 머리말을 되게 여러 번 새롭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머리말에서 이제 시작될 때 이제 가장 첫 문장 나는 단지 나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 문장을 좀더 이렇게 힘 있게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솟구쳐 나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0: 그건 이제 원문에서 조금 더 제가 나간 거예요. 아, 예, 근데 네. 그걸 편집자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원문보다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써봤어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내가 셀프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었는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에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렵게 만드는 에고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무슨 무슨 자격증도 있고 어느 대학도 나왔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지? 라는 세상의 시선인 거죠. 저도 그런 시선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왜 박사식이나 됐는데 왜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작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저는 작가도 직업인데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직장이 없으면 사람들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저는 24시간 글을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아픔을 좀 겪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셀프는 작가인 정여울이 좋아요. 그런데 에고는 왜 너는 다른 걸 하지 못하니 넌 좀 더 왜 사람들한테 뭐 반짝반짝 빛나는
2: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으로
0: 예,
2: 인정받는
0: 예, 뭔가 그런 명함이 번듯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라는 저의 에고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네. 많이 없앴는데도. 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의 투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첫 문장을 굉장히 고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뭐 짧은 문장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프락사스 문장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네. 실제로는 제가 더 감동받은 부분은 아프락사스 이후에 그 아프락사스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막 싱클레어가 방황을 한 다음에 에바 부인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저는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장면도 잠깐 아니면 음악 듣고
2: 아니요. 할까요? 여기까지 소개해 네, 주세요.
0: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네. 이 에바 부인을 만나면서 싱클레어가 이제 그토록 찾았던 내 인생의 목표를 이제야 찾은 듯한 그 반가움과 감격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러면서 에바 부인을 찾은 다음에 이제 에바 부인을 만나서 싱클레어가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에바 부인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에바 부인이 손가락으로 싱클레어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되게 심쿵하는 거죠.
2: 그렇죠.
0: 예, 네, 설레는 네. 거죠. 네. 마치 공기처럼 가벼운 손짓이었다. 그러면서 에바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법이지요. 이미 알겠지만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힘겹게 투쟁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길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저 힘들기만 했나요? 그 길은 또한 아름답지 않았나요? 당신은 더 좋은 걸, 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문장이 저는 예전에 그 가장 유명한 아프락사스에 나오는 첫 문장보다 더 지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바 부인을 통해서 아프락사스가 나온 것이구나. 아프락사스를 가르쳐준 것은 데미안에게 가르쳐준 것은 에바 부인이고 그 가르쳐준 것을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편지로 보낸 거예요. 네. 너 아프락사스라는 걸 한번 연구해봐. 그런데 그것은 알에서 깨어나오는 용기에 관한 글이었던 거예요. 너는 알을 깨는 용기를 가지고 있니? 아무리 어미가 품어줘도 안에서 새가 나오려고 막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껍질을 그렇죠. 두드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대요. 네. 그걸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라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말로 하면 아프락사스였던 거예요. 네.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리 남이 도와줘도 소용없다.
2: 자신의 용기가 네. 필요한
0: 너
2: 거죠.
0: 자신이 깨어나고 깨어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못 깨어나냐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20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알 깨어나올 용기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의 알은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박사까지 했다는 것,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좋다가 나중에는 알이 되고 어떤 안주하는 그런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의 공부, 나의 습관, 나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이 나의 도움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또

0: 도망갈 필요도 있어요.
1: 네.
0: 예, 그들이 안전망이긴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1: 네.
0: 예, 그걸 깨닫게 해준 문장이었어요.
1: 좋았습니다.
0: 네.
1: 여러분, 저희가 그 음악 한 곡을 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를 막고 있는 그 단단한 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깨고 나오고 싶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연의 가야금 연주예요. 스트레인저.

0: 박지현의 가야금 연주 스트레인저 함께 들었습니다. 8296번 쓰시는 분께서 어려워서 읽다만 데미안 정여울님이 쉽게 번역하셨다니 이번에는 기피코 올 기어코 다 읽으리 다짐해 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8296님께는 네.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0: 어머, 진짜요? 예, 예, 와,
1: 예, 데미안 정말 꼭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0: 와, 이런 경우는 진짜 네. 드물거든요. 이, 네. 네, 문자 소개하고 작가님이 바로 또 보내주신다고 해서 너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
0: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음악이 스트레인저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이야기 이제 음악 듣기 전에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용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을 깨고 나와서 만나게 되는 자신의 또 다른 스트레인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인저라는 곡과요.
0: 네. 선곡을 네. 잘해주셨네요.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번역하신 이야기 들어봤는데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그 밸런스를 좀 잘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제 책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워낙 짧은 영상에 빠져들게 되고 정보도 긴 거는 못 참아요. 빨리빨리 정리해주는 그런 정보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좀 예전에 쓰여졌지만 오래도록 읽히는 고전을 좀 더 읽어야 하는가 그런 이유를 좀 여쭤본다면요.
1: 일단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 더 짧게 요약한 것을 읽고 소비를 하면 저도 모르게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비한다는 느낌이 들고 흘러가고 스쳐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휘발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스크롤을 막 내리는 그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스크롤을 막 내리다 보면 내가 뭘 봤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고 막 많은 뷔페 음식을 먹고 그 뷔페에서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 고전 문학의 한 페이지라도 한 챕터라도 제대로 천천히 읽으면 정말 맛있는 한 그릇 음식, 뭐 비빔밥이나 평양냉면 같은 정말 맛있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힘들고 뭐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이러면은 옛날에 읽었던 좋았던 책을 예를 들면 뭐 데미안이나 빨강 머리엔이나
0: 네.
1: 이런 작품들을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요.
0: 아.
1: 그럼 아무 페이지나 펼치다 보면 이상하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0: 아, 이게 소설이라서 네. 서사가 이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예, 옛날에 읽었으니까
0: 네.
1: 그 기억이 나면서 아,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쉽게 흘려보냈던 문장들 중에서 좋은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면 데미안과 빨강머리에는 성장소설이라고 항상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소설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아 이건 성장소설이야 아니면 이건 로맨스 소설이야 이건 SF 소설이야 이렇게 인식하면서 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소설이고 네. 그냥 작품인데
0: 네.
1: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었을 때 훨씬 좋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빨강머리엔을 다시 읽으면 마릴라의 입장에서 다시 읽게 되고 또 매튜의 입장에서 다시 읽게 되고
0: 네.
1: 또 데미안도 에바 부인의 입장에서 또는 싱클레어뿐만이 아니라 데미안이나 또 크로머라는 악당의 입장에서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막 정보를 흡입하는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세상의 패턴에 맞서서

0: 나만의 어떤 내면의 베이스 캠프가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읽어보면 이해되는 작품들이 참 많은데
1: 네.
0: 그 이유가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발전해 왔기 때문인데
1: 네.
0: 어떤 시즌에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시즌에는 인터넷을 너무 많이 봤거나
1: 오염되어 있어요.
0: 예, 뭔가 이렇게 사고가
1: 네.
0: 정말 발전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사람들과도 좀 중요한 어떤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 좋은 시즌에는 옛날에 봤던 책이 훨씬 더 풍요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 작가에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1: 네. 아티스트 웨이.
0: 예, 네.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예술가의 마인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 예술가로 꼭 직업으로서의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적인 상상력과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영감을 받아서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도 쓴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글쓰기는 작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래서 모닝페이지라고 해요. 아티스트 웨이에서는 모닝페이지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1: 아. 예. 뭐 어떤 글이라도
0: 예, 아무거나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박혜진 아나운서를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해야지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1: 네.
0: 멋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아침에 계획을 써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기한 게 어제는 엄청 화가 났던 게 오늘 한숨 자고 나면
1: 좀 괜찮아지죠.
0: 예, 좀 괜찮아지고 네. 아 그렇게 화내지 말걸.
1: 어.
0: 오늘 같았으면 내가 오늘의 좋은 기분 같았으면 이렇게 대응했을 때 텐데 하면서 좀 더 나은 반응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에도 좋고 어쨌든 세 장을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1: 네. 모닝 페이지.
0: 예,
1: 세
0: 모닝
1: 장씩.
0: 페이지. 세 장.
1: 네.
0: 세 장을 쓰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부터 좀 좋은 얘기가 나와요.
1: 네.
0: 첫 번째 두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는 헤매다가 헤매면서 좀 발산을 하죠. 감정을 발산하다가 감정을 잘 발산하고 하고 걷어내다 보면 왜 커튼을 여러 번 이렇게 그 걷어내야
1: 네.
0: 속의 장면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겹겹이 베일의 장막이 있거든요. 그 장막을 이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의 생각을 벗어내고 나면 마음속에 진짜 셀프, 내 삶의 어떤 핵심, 고갱이, 에센스가 보이는데 그게 한 세 페이지 정도 써야지 마지막에 나온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한 페이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글쓰기로 시작하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해보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수업을 많이 하세요.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이 작가가.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저는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감수성 수업도 또 끝까지 쓰는 용기
1: 네.
0: 이 책도 다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쓴 책이거든요.
1: 아, 네. 좋은 그래. 책까지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네.
0: 직접 글을 써보면 작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수성과 상상력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1: 네.
0: 예, 훨씬 더 좋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1: 괜찮네요.
0: 네.
1: 그 침대맛 옆에 테이블에 뭐 조그만한 그 노트 혹은 메모장과
0: 네.
1: 네, 펜을 두시고 깨어나자마자 아니면 꼭 바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어떤 글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모닝페이지는 꼭 세 페이지씩
0: 네.
1: 써보는 네, 그런 습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네, 너무 좋아요.
1: 네, 자 데미안 읽으면서 아까 그 말씀 해주셨어요. 헤세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서 친구가 없는 것 같았지만 헤세에게 가장 큰 친구라 하면 융 심리학자가 아닐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0: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친구라기에는 좀 안 친했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1: 스승이라고
0: 네, 스승.
1: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어쨌든 이 데미안을 통해서 또 이 융 심리학에도 작가님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0: 네.
1: 네, 전해주세요.
0: 그러니까 융 심리학은 문학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선택을 했는데 공으로 융심리학은 공부를 하고 어른이 되려고 막 분투를 하다 보니까 아, 삶이 진짜 쉽지가 않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 단순한 일조차
1: 맞아요.
0: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세계가 너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하고 착할 줄 알았어요.
1: 네.
0: 아니더라고요. 어딜 가나 인간의 그 뭐랄까요? 적자 생존의
1: 네.
0: 그 엄청난 투쟁은 모든 분야에

0: 다 있는 거예요.
1: 인간의 본성인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문학 분야가 특별히 착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또 독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 비슷한데 근데 그 투쟁을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되게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1: 네.
0: 그때 용심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어서 용심약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약간은 있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답을 얻은 거죠.
1: 네.
0: 아, 에고와 셀프를 잘 구분하기만 해도 삶이 되게 뭔가 나침반을 얻을 것처럼 인생의 나침반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든든하고 제가 요즘 미는 단어가 있는데 테메노스라는 단어를
1: 테메노스요?
0: 예, 테메노스라는 멋진 단어를 밀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서바이벌 리포트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더 깊이 알게 된 단어예요.
1: 아.
0: 예전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번역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공부를
1: 이
0: 열심히 하게 돼요.
1: 서바이벌 리포트가 융 심리 상담을 다룬 책이죠.
0: 맞아요.
1: 네.
0: 예. 이 서바이벌 리포트는 융 심리 상담을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융심리학 학자가 자기의 그동안의 상담 체험을 소설로 승화시켜서
1: 네.
0: 쓴 책인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특히 남성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주로 저도 여성 심리에 더 관심이 많아서
1: 네.
0: 여성 심리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찾아봤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바이벌 리포트는 남성 중년 심리에 대한 그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1: 네.
0: 맏업 컴플렉스가 없는 남성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또 여성들도 파더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로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어떤 이상적인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과도한 갈망. 예.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머니의 많은 사랑이나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나 어머니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1: 네.
0: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작년, 중장년, 심지어 노년층까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의 생각이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1: 게다가
0: 거예요.
1: 게다가 또 한국 사회는 꽤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0: 네.
1: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아선호 사상이
0: 그렇죠.
1: 남아있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이 있을 것도 같아요.
0: 예, 그래서 그 마더 예. 컴플렉스를 아주 유쾌하면서도 발랄하면서도 진지하게
1: 네.
0: 그렇게 잘 분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1: 네.
0: 테메노스 설명해야 되는데.
1: 테메노스가 근데 뭐예요?
0: 예, 테메노스가 네. 그거예요. 마음의 의지처, 안식처, 성스러운 공간.
1: 네.
0: 그래서 여기 가면 나는 편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테메노스가 되어주는 장소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뭐 도서관에 아주 구석자리에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 있는 그 코너에 가면은
1: 네.
0: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세계문학 옛날 전집들,
1: 네.
0: 요즘 전집 말고 옛날 전집 이 구석자리에서 책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1: 네.
0: 그런 곳이 개인이 느끼는 개인마다 다른데 테메노스를 만들자는 거죠.
1: 아.
0: 자기가 내면의 성소라고 성스러운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그 사람의 이제 개성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창조성이나 감수성이나 상상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안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면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테메노스, 내면의
0: 네.
1: 그 성소, 안식처 같은 것은 조금 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일 수 있나요? 꼭 마음 안쪽의 어떤 안식처일까요?
0: 그 테메노스를 이 장소에서 시각적인 네. 장소에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마음으로 점점 옮겨오면 좋죠.
1: 아.
0: 그래서 테메노스가 아예 없는 사람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일단 작은 장소들을 일단 만들어 보시고 작가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글이 잘 써지는 곳이 테메노스라고 느낄 거예요.
1: 작가님은 어디예요?
0: 저는 되게 많아요.
1: 많아요.
0: 예, 그러니까
1: 다행이네요.
0: 예전에는 조용한 곳만 찾았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에서도 잘 쓰고요.
1: 오.
0: 예, 그리고 또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 어디든 테메노스로 만들 수 있는 약간 그 지구력이나 내성 뭐 좋은 의미에서 어떤 삶의 연륜 같은 것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전에는 지독하게 예민해가지고 막 조용하고 좋은 장소만 찾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여러

0: 한 상황 속에서도 테메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뚝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처음 테메노스를 접하신 분들은 일단 쾌적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난참 마음이 좋더라.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과 이런 것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꽃도 있고 차도 맛있고 그 카페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테메노스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써보시거나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읽어지고 잘 써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은 내 마음과 잘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테메노스고, 그 테메노스라는 내면의 성소를 잘 개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 더 풍요로운 삶의 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개성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1: 테메노스 되게 새로운 용어이기도 하면서도 각자의 그 마음속에 혹은 진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자신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공간이 꼭 하나씩 이상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막 데미안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서바이벌 리포트 이야기도 사실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작품들, 작가님의 작품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조금씩 마무리 해 갈까요?
0: 네. 개정판으로 사실 다시 만난 월든이라는 책을 냈는데, 원래 제목이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라는 좀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긴 제목을 좀 짧게 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개정판을 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만난 월든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책 자체가 저한테는 좀 테메노스인 것 같아요. 월든을 읽고, 월든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또 월든을 찾아가면서 월든이 제 마음속에, 상상 속의 테메노스였는데, 거길 현실의 테메노스로 만든 거죠.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그 기억이 또 테메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월든의 아름다운 호수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욕심이 좀 잦아드는 느낌. 그래서 욕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욕망을 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뭐랄까 정화시켜주는 공간 같은 역할을 다시 만난 월든이 저에게 해줬고요. 쓰면서도 좋았고 또 개정판을 만들면서도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데미안 프로젝트라는 책은 나온 지 2년 정도 됐지만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닌 책이에요. 데미안 프로젝트는.
1: 오늘도 가지고 오셨죠?
0: 예,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책의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오지훈 화가님이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소장하게 한 분이세요. 저는 그림을 소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그림은 보는 거였죠. 미술관이나 인터넷이나 책으로 보는 거였는데,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했고, 그래서 정말 화랑 미술제에서
1: 구매를?
0: 그림을 소장했는데, 어떻게 인스타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서로 알게 돼서, 친하게 되어서 이제 책의 표지까지 부탁드릴 수 있게 됐어요.
1: 인연이 되었네요.
0: 네, 그래서 이 데미안 프로젝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도 제가 쓴 문장에서 위로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면 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아, 내가 예전에 이런 문장을 썼는데 이걸 진짜 실천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글만 쓰지 말고 정말 실천해야지라는 거울 용도로, 마음의 거울 용도로 데미안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말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0: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뭔가 지금은 시각 중심의 문화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을 쟁여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책과 라디오만한 것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수많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수 있는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의 문화시대를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7768번님, 3967번님, 번역하신 책 구미가 당기고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데미안을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마침내 새롭게 번역하기까지의 그 모든 배움의 과정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정여울 작가님의 데미안 번역 해설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반디의 웨스트 인디아입니다.

초여름의 소리는 아직 시끄러운 매미소리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소리, 그리고 골목길을 채우는 조용한 일상의 소리에 가깝죠. 한낮에 더위가 제법 밀려오다가도 그늘 아래 한 걸음만 들여놓으면 바람이 금세 선선해지곤 하는데요. 여름이 막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과 점점 짙어지는 푸른 잎사귀들이 주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요. 이 선선한 바람과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강민지의 노래로 바람 따라 전해드렸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미소가 번지는 이 곡으로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첫 곡 전해드렸어요. 여름의 길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여러분 어떤 거 느끼고 계세요? 아직은 매미 소리는 시작이 안 됐고요. 바람 불면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 그 정도가 아닐까 해요. 아직 뭐지 본격적으로 막 그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또 주변을 둘러보면 초여름은 이미 뭐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전거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밀려드는 일과 속에서 참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왔구나 좀 생각하게 되죠. 바쁜 걸음 아주 잠깐 멈추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풍경들이 참 새삼스럽게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땀을 식히는 사람들의 얼굴, 어느새 길게 드리워진 가로수 그늘 같은 그런 소박한 일상들 여러분 느끼고 계셨어요? 오늘 하루가 뭐 여전히 고단하고 바쁘겠지만 잠시 창문 열고 공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아마 생길 거예요. 지금 라디오 켜두신 여러분의 방 안에는 어떤 소리가 머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친 마음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이 계절에 기분 좋은 바람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의 연주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단놀이 소통 전해드릴게요. 6분여의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의 연주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단놀이 소통 전해드렸습니다. 1178님, 어느새 6월 마지막 주 시작입니다. 6월에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래도 마루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쉼을 받았어요. 청취자분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음악마루 통해서 위로를 받고 쉼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쉬었다 가세요. 김인설님께서 더위에 물 많이 드시고 음악마루 함께해요. 또 6642님께서는 무더운 날씨 남쪽에서 흘러오는 우리 음악이 시원한 아름다운 쉼터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두꺼비님께서 여름의 소리요. 초여름 소리, 선풍기 소리요. 그리고 아, 이 선풍기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잔소리. 이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군요. 아, 근데 딱인데요. 아직은 저도 선풍기도 그냥 간간이 트는 정도예요. 막 그렇게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그냥 선풍기 트는 정도. 그리고 아직 매미 소리도 시작 안 됐고 저녁에 개구리 소리도 안 들리던데요. 그러고 보면 아직은 진짜 무더위는 시작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또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자기 더워지면 힘들어지죠. 오늘 날씨 보니까 서울 전역에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30도 훌쩍 넘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아, 이럴 때 또 그 적응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면 자꾸 이제 시원한 데 찾게 되고 찬 거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갑자기 여름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여름 대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제 선풍기는 다 닦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냉방용품 같은 경우 아, 청소 시작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 여름 올여름 정말 건강하게 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 선선하고 시원했는데 말이에요. 아, 이제 7월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길어봤자 여름이 뭐 3개월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잘 또 견뎌내보기로 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여러분 곁에서 좀 시원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임선영 작가의 책 중국 AI 미래 지도의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국 AI 산업의 거침없는 현실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관리들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뭐 주말에 뭐 하셨는지 오늘은 뭘 하며 듣고 계신지 기분은 어떠신지 듣고 싶

듣고 싶은 음악은 있으시다면 음악 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해 주세요. 송 컴퍼니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니나노 여름, 태평가와 닐리리아 전해드립니다.

송 컴퍼니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니나노 여름, 태평가와 일일이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값싼 플라스틱 장난감을 찍어내던 세계 공장. 짝퉁이 넘쳐나고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했던 2등 국가. 인구수로 밀어붙이던 인해 전술의 중국. 우리가 수십 년간 상식처럼 여겨왔던 그 중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베이징의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던 때는 조용히 엎드려 있던 2인자 중국이 AI 세계 재패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로켓이 중력을 뿌리치고 대기권 밖으로 솟구쳐 오르듯 중국은 지금 제조업이라는 낡은 대지를 박차고 데이터와 우주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영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진화입니다. 이제 중국의 공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다크팩토리의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로봇 팔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춤을 추며 0.1초마다 첨단 제품을 쏟아냅니다. 불량률은 10억분의 1. 이제 중국의 도로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를 누비는 수만 대의 로봇 택시들은 인간보다 더 안전하고 정교하게 도시의 혈관을 순환합니다. 이제 중국의 농촌에는 농부가 없습니다. 드론 편대가 벌떼처럼 날아올라 씨앗을 심고 위성이 작물의 생육을 감시하며 자율주행 트랙터가 14억 인구의 식량을 책임집니다.

서구 세계가 AI의 윤리를 논하며 주춤거리는 틈새로 중국은 AI를 생존의 도구로 삼아 전력 질주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봉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벽을 도약대 삼아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칩을 구할 수 없다면 칩을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고, 장비를 살 수 없다면 아예 장비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들고 지상을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고, 2029년까지 앞으로 3년간 펼쳐질 1000일은 결정적 시간, 즉 골든 타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AI와 실물 경제를 완벽하게 통합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을 돌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장애를 극복하며, 양자 컴퓨터가 신약을 개발하는 SF 영화 같은 장면들이 중국에서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동양 고주파의 연주였어요. 그때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변화무쌍한 속도 같은 리듬이었죠. 그 빠른 리듬을 어떻게 잘 따라가 보셨나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참 이 리듬만큼이나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임선영 작가가 쓰고 정진호 작가가 그린 책 중국 AI 미래 지도의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이 책을 쓴 임선영 작가는 30년 동안 중국의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분석해온 전문가인데요. 우리가 흔히 모조품이나 짝퉁 공장으로 기억하던 예전의 중국을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대요. 또 공장에 불을 완전히 꺼놓고 로봇들이 알아서 물건을 만드는 일명 다크팩토리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대요. 기계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전기도 훨씬 덜 들고 냉난방도 필요가 없다는데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세상이 빠르다 못해서 무섭게 바뀌고 있다 싶죠. 우리가 예전 기억만 붙잡고 설마설마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나 인공지능 산업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르게 달라질까요? 진짜 이 속도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근데 마냥 신기하다가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걸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게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옥찻집. 오늘은 임선영 작가의 중국 AI 미래의 지도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아가 사라지면서 내가 남아있을까? 이런 점차 망가지고 사라지는 존재의 슬픔을 노래한 곡인데요. 정민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로봇 일기 전해드리죠.

정미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로봇 일기 전해드렸어요. 아, 로봇 세상이 된다면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걸 로봇이 다 처리하는 세상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 생각하면 또 위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이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새롭게 또 만들어질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참 로봇 세상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만 해도 좀 편리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살짝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자연의 흐름을 담은 곡 준비해봤습니다. 황하강을 생각하면서 길고 큰 강의 역동적인 느낌을 그린 곡인데요.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황하 감상해보시죠.

앙상블 더류의 연주로 항하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심화영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도도.

닭도를 비어 온유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군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깜은 어두운 마음이 멀리 벌기 사드리고

룰룰룰 상사지야 패랭이 꼭지다 가화를 꽂고서

농부들 알들어 군단 풍경 겨루쳐 안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악단 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여라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 12시 모이세요 하시면서 이 곡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모두 모두 다 모이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 좀 북적북적하니 더 즐겁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안 좋은 일은 내쫓고 복만 가득가득 불러드리자고요. 자, 음악의 흐르는 하루 월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은 조선시대 관복 규정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7768님께서 새싹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처음 듣는데 곡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자 보내주신 시간을 보니까 일부에서 후레 선유가 들을 때 문자 주셨더라고요. 아, 이 곡 막 둥실둥실 신났었죠. 범 내려온다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곡을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텀을 조금 두고 다음에 또 전해드릴게요. 꼭 다시 찾아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그때 우리 또 함께 듣기로 해요. 이어지는 곡은 카페 콘 레체라는 곡인데요. 나른한 월요일 오후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한 잔.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살짝 업되는 느낌 있죠. 음악으로 카페인 충전 한번 해보시죠. 이세미의 해금 연주로 카페 콘 레체 전해드려요.

이세미의 해금 연주로 카페 콘 레체 전해드렸어요. 저도 우유에 커피에 우유 들어간 거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도 있고 다양한 커피들 사실 요즘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커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향긋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 뒤에는요 검고 쓸쓸한 흔적이 남죠. 바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커피박인데요. 그저 쓸모를 다하고 버려지는 줄만 알았던 이 까만 가루들이요. 최근에는 일상의 유용한 물건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이 수거된 커피 찌꺼기들을 정성스럽게 선별하고 말린 뒤에 다른 재료들과 혼합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비닐의 원료가 되는 동글동글한 알갱이로 재탄생하게 된대요. 이 원료를 통해서 마침내 짙은 커피색을 띤 친환경 비닐봉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일반 비닐봉투하고 비교를 해도 탄성이나 강도가 뒤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 중동 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바이오 비닐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의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참 허투루 버려지는 법이 없어요. 또 다른 생명의 걸음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자연의 그 깊은 순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쓰레기만 배출하는 존재일까? 뭔가 좀 자연적으로 도움이 되는 순환에 또는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매년 35만 톤이나 쏟아지지만 정작 재활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했던 이 커피 찌꺼기. 버려지는 것들에

더해진 반짝반짝하는 이 아이디어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아주 유용한 물건으로 아주 멋지게 되돌아온 것 같죠? 김주리의 노래로 사철가 전해드립니다.

김주리의 노래였어요. 사철가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법, 뭐 거창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그때그때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본 사철가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인데요. 그린랜드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눈에 보이는 옷자락 하나로 엄격한 품계를 드러냈던 조선시대 관리들의 옷, 관복의 세계 알아봅니다.

0: 저게 음악이 저기 저 관복을 좀 보게나? 커다란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구먼. 무관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양반인가 보이.
1: 호랑이가 한 마리뿐이면 당하관일세. 진짜 높은 당상관 어른들은 호랑이가 두 마리, 즉 쌍호를 가슴과 등판에 적하니 붙이고 다닌다네.
0: 세상에나, 문관들은 학을 수놓고 무관들은 호랑이를 새긴다더니 대단하구만.
1: 대단한 건 저 붉은 옷감일세. 우리 같은 하급 관리들이 입는 녹색 옷과는 원단부터가 아예 다르지 않은가.
0: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이거 되게 부럽구만.

사극을 보면 대궐 마당을 가득 채운 관리들이 저마다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관복은 국가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일종의 공적인 제복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관리의 품계에 따라 옷의 색과 형식, 재질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해뒀는데요. 가장 높은 품계 관리들은 주로 붉은 계열인 비색이나 홍색 옷을 입었고요. 중간 품계는 청색을, 하급 관원들은 녹색 계열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는 옷의 색깔만 봐도 저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옷의 색뿐만 아니라 가슴과 등에 붙이는 흉배의 문양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문관은 하늘을 나는 학을 새겼고, 군사를 이끄는 무관은 용맹한 호랑이를 새겼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양이 두 마리면 당상관, 한 마리면 당하관으로 급을 나누어 품계 격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관복을 마련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점인데요. 나라에서 입으라고 정해준 옷이고 지급 관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직에 새로 임명되거나 옷이 상했을 때 관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구입하거나 수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봉급보다 관복값이 더 들어 애를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할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어기고 금지된 색이나 문양을 몰래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실록을 보면 의례 때 복색을 잘못 착용하거나 자신의 품계에 맞지 않는 화려한 문양을 썼다가 징계를 받거나 관직을 박탈당한 기록들이 엄하게 다뤄진 사례로 남아있어요. 조선시대 관리들의 관복 규정은 생각보다 더 엄격했던 셈입니다.

12달의 연주로 레드 탱고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의 관복에 담긴 엄격한 법전의 규정, 또 색과 문양으로 나뉘던 품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던 그 화려한 가슴의 흉배, 또 알록달록한 옷자락들, 이런 건 사실 선조들에게는 단 한 치의 어긋남도 허용되지 않던 아주 엄중한 규칙이었던 거예요. 문관의 학, 무관의 호랑이, 그리고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이 차이 속에 담긴 철저한 신분 질서의 무게가 세상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장의 위반마저도 관직 박탈로 다스렸던 예법의 이면에는 그 비싼 옷값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현실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조선시대 관료들의 남모를 고충도 숨어 있었겠네요. 격식 속에서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옷을 기워 입고 때로는 규정을 어겨가며 숨통을 찾았던 그 시절의 풍경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과 차림새로 사람을 쉽게 재단하곤 하는 요즘 세상에서 의복 하나에도 국가의 원칙을 담고 또 자신의 직분의 책임감을 가지려고 했던 조선시대 관복의 본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관복 규정과 색과 문양에 담긴 신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산의 지형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곡 만나보시죠. 산세타령 준비했는데요. 소리꾼 이다현의 피처링 반응점의 음악입니다.

산세 타령 전해드렸어요. 소리꾼 이다연의 피처링 반응점의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 불세출의 연주곡인데요. 풍류도시 만나보시죠.

0: 불세출의 연주로 풍류도시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 국악인가요의 노래와 연주로 수궁풍류 준비해봤어요. 판소리 수궁가 가운데 수궁풍류 대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담은 곡 수궁풍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1: 황자와 지는 봉핏 황자 싸주

오늘 여는 말에서 이 계절이 품고 있는 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6월 한 달은 어떤 소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치고 더웠던 한낮의 긴 한숨 소리였을 수도 있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나누는 가족들과의 짤막한 웃음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곧 다가올 7월에는 또 어떤 소리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청포도가 알알이 익어가는 싱그러운 소리.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어딘가로 훌쩍 휴가를 떠나는 설레는 발걸음 소리도 들려올 텐데요. 계절의 시계는 부지런히 흘러가고 그 길목마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들도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한번 7월의 소리도 기대해봐야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제21회 한양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동행 그 깊은 울림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양대학교 국악과의 전통을 잇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학부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에 이어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선배 국악인들과 교수진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양 가야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정가 하윤주가 특별 출연하고요. 지휘자 이경은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인데요. 스승이 전한 가락이 제자의 손끝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뭉클하죠. 자, 이번 공연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만나 색다른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가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를 선보이는 앙상블 페이지는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쇼커와 함께 만든 공연으로 버클리 아트 뮤지엄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예술제에서 먼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제목인 셀프리스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음성이 작품 속에 담겨 있고요. 국악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억과 시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시리즈 절창이 이번엔 김해를 찾아갑니다. 국립장극단 절창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절창은요, 국립창극단이 젊은 소리꾼들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은 맛은 살리면서도 콘서트처럼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꾸며져 국악 팬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절창포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조유아와 김수인, 절창 시리즈 최초의 혼성 듀오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소리 색깔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춘향가를 약 100분으로 압축해 선보이는데요. 조유아의 김세종째 춘향가와 김수인의 동초째 춘향가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힙한 판소리 무대 절창포와 함께 전통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트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유럽의 열돔 현상은 확대되고 있고요. 미국 유타에서는 산불, 베네수엘라와 일본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이게 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오늘 수도권과 중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장마는 아니라고 합니다.
2: 장마는 아니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침에도 선선하고요. 자,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7월에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올해 역대급으로 장마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강한 폭우가 오면 어쩌지 하고 지각 장마가 약간 좀 무섭기는 그렇죠. 합니다.
1: 맞습니다.
2: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7, 8호 태풍이 열대고기압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하늘에 바람이나 기압이 재편이 되면 그때 아마 장마의 시작 시점이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2: 뭔가 반기지 않는 장마도 늦게 오니까 불안하네. 제깍제깍 와야지. 올 거면. 자, 장마는 지각을 좀 하더라도 국악방송 파트의 상사디아는 즐거운 오후 2시 정각에 출발하죠.
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출발해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아리수의 제주바다 상콤하게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침에는 이제 좀 선선하고 네.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또 약간 습하면서 살짝 좀 덥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여러분들의 마음의 날씨는 또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0: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뭐 흔한 속담도 있죠.
1: 네네네.
0: 6월을 이제 마무리 좀 잘 하고요. 7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돕는 자세.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내 스스로를 돕는 네. 마음들. 어떤 거 이런 걸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0: 네.
1: 어떤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돕고 싶으신지
0: 나를 돕는 방법들 나를 위해서
1: 가만두면 되는데 나는
0: 아
1: 쉬게
0: 상화 씨가 스스로를 막 가만 못 둬요?
1: 아니요.
0: 막 이것도 이래라 저것도 막 지시를 막 내려요?
1: 아 눈에 보이니까 아하. 하고 있는데
0: 네.
1: 하고 있는데 아 요즘 좀 쉬고 싶네요 진짜 아
0: 정말 진심의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1: 아
0: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공연도 준비 중이시고
1: 네. 뭐 이래저래 좀 그렇습니다만은
0: 그렇죠. 네. 어휴 눈이 진짜 안 떠지시네요.
1: 이거는 어제 먹어서 이거는 뭘 먹고 자가지고
0: 뭘 또 많이 드셨구나.
1: 네.
0: 눈이 안 떠져 지금.
1: 네,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0: 아 열심히 뜨시네.
1: 그렇습니다.
0: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1: 네.
0: 건강관리부터 감정관리도 나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1: 네네네.
0: 그리고 마무리할 일들을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것.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나를 돕는 걸 수도 있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뭐 이번 주에 뭐 해야 돼? 아니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등등등등. 그렇죠.
0: 네.
1: 자,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돕는 것들. 어떤 걸 돕고 싶으신지 문자 받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나 스스로 나를 돕는 방법들 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문자 기다려보겠고요.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

0: 그림과 이자람의 노래였습니다. 네. 제 3회 시간 듣고 왔습니다. 예. 네. 자, 내 스스로를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돕고 싶다.
1: 네.
0: 네에 대해서 문자를 받고 있고요. 8416님께서 당뇨가 살짝 경계에 있어가지고요. 요즘 저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료, 과일 조심하는 게 저를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 후에 10분 정도 걸으면 그것도 좋다고 해서 방에서라도 좀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하시면서.
1: 돕는 거 맞죠. 자신을 돕는 일이죠 이게.
0: 당 지금 경계에 있으면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1: 일단 다행인 거예요. 네네. 당뇨로 한번 발 디뎌 버리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0: 그쵸.
1: 그 경계에 있다라는 건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고.
0: 네네.
1: 설령 지금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저희 장모님도 있으신데 네. 관리하시니까.
0: 또 좋아지죠.
1: 좋아지세요.
0: 그래요, 맞아요. 네.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1: 네.
0: 일단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네.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9412님 누가 날 돕겠어요. 내가 날 도와야죠. 후딱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널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어요.
0: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 집안일도 안 하면 나중에 쌓여서 더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게 절 돕는 거죠.
0: 참 집안일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네. 티가 안 나고 매일 꾸준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쌓이더라고요.
1: 맞아요. 미리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아우
1: 눈에 않습니다. 보였을 때 그때 쓰레기도 그냥 빨리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지. 에. 한 번에 하자 그러면 쌓이더라고요.
0: 아, 요즘 진짜 이 벌레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쓰레기를 그렇다고 좀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적은 것을 해도.
1: 네.
0: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생겨나더라고요.
1: 집에서는 날파리 떼들이 있고 어후. 밖에 가면 러브버그가 또 막 날리고.
0: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참 쉽지 않습니다.
1: 0808님
0: 네.
1: 나이가 들어감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주위 친구들 보면 몇 개의 약을 먹고 병원 자주 다니는데 저는 아직 복용하는 약도 없고요.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시네.
1: 그래서 매일 30분씩 걷고요. 집에서 맨손 체조와 제철 음식 만들어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0: 야.
1: 역시 습관이에요.
0: 그래요.
1: 네.
0: 30분씩 걷는 것도 진짜 도움되고.
1: 그럼요.
0: 뭐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전에 뭐 내려서 다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진짜.
1: 활동을 하면 확실히 기분도 좋아져요.
0: 네, 네, 네,
1: 몸도 맞아요. 건강해지고.
0: 네.
1: 맞습니다. 2009님의 메시지도 볼게요. 제 마음의 날씨는 흐림이에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마음의 날씨가 잔뜩 흐려 있어요 하셨어요.
0: 아이고 세상에.
1: 그럴 때가 있죠.
0: 조금 울적할 네. 때가 있죠.
1: 정말 매 순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0: 그래 맞아.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없지?
0: 왜 나는 공허하지?
1: 네.
0: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1: 겉으로도 없고 속도 비어 있는 느낌. 그럴 때 굉장히 공허합니다.
0: 아이고 지금 약간 그러신 상태일까요?
1: 그 순간들이 오죠.
0: 저희가 또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한가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0: 봉영 씨도 그래요?
1: 아 그럼요.
0: 공허하고.
1: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0: 그래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진짜.
1: 네. 네. 근데 그것도 인생의 일부 아닌가?
0: 아 그럼요.
1: 네. 행복하고 막 즐겁고 너무 신나고 이런 것만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두운 안부도 결국 인생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순간이 오면 그래. 오늘은 나 흐리구나. 이런 일부러 막 밝게 막 만들려고 그러면 더 힘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럴 땐 그냥 그래 그 흐름 타고 가자 이렇게 좀 마음 드시는 게 어떨까.
0: 7426님께서 어젯밤에 이웃 빌라에 수박 껍질 쓰레기 투기하는 걸 목격했어요. 누가 왜 수박 껍질을 버려놨을까요? 혹시 빌라에 앙심을 품은 이웃 주민일까요?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하시면서 증거 사진까지 올려주셨거든요.
1: 어허.
0: 어머나 다 먹은 수박 껍질만 한 20개?
1: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0: 이건 흘린 게 아니라
1: 예.
0: 정말 일부러 그래놨네요.
1: 진열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의도적으로.
0: 어머나.

0: 뭔가 의도가 있네요, 이건.
1: 참 신기하네.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0: 벌레 끌라고 일부러 그런 건가? 뭔가 복수심으로?
1: 참. 빨리 지금 치워버려야죠. 뭐.
0: 세상엔 해석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 진짜.
0: 다 해석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황당하셨겠다, 진짜.
0: 4597님,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게 절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1: 맞아요. 잘 타지고 하니까. 네.
0: 절대 안 바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발라. 무슨 일 있어도 안 발라요.
1: 예. 그래요.
0: 그래도 햇볕이 뜨거울 때는 우산을 쓰시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네. 우산 씁니다 저는. 네. 너무 뜨거우니까 머리가 탈 것 같아가지고.
0: 아 머리 때문에 우산 쓰시는 거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그 반사광도 그 자외선이 있는 거 아시죠?
1: 아 그럼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 삶의 일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네.
1: 6855님께서 바투님 저는 오늘 할 일을 오전에 처리하고요. 국악방송을 들으면서 수채화 그림 그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 최고예요.
0: 멋있다.
1: 취미로 수채화 그림을 그리실까요? 와 멋지시다.
0: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1: 작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같이 감상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죠.
1: 궁금해요. 진짜.
0: 작품은 확실히 같이 나눠야 돼요.
1: 맞아요.
0: 예, 혼자만 지고 있으면 작품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려주시면 보내주시고요. 483 하나님. 두 아들과 우리 부부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게 나를 돕는 거예요. 하셨어요.
1: 맞아. 별일 없고
0: 맞아요.
1: 그냥 마음 편안하고 네.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0: 맞아요.
1: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꿈은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네. 당장은 내 앞에 있는 것들. 당장은 내 앞에 해결해야 될 거 뭐 청소가 됐던 간단한 거 그걸 해결하고 또 간단하게 뭐 같이 먹고 막 웃고
1: 맞아.
0: 이거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진짜. 네,
0: 너무 멀리 내다보면 힘들어요.
1: 다른 거 뭐 없어요,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1: 7768님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영화의 전당에 가서 영화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사디아도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 부산분이시네요.
1: 영화의
0: 전당이면. 야 부산하면 영화의 도시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영화제도 있고.
1: 네.
0: 아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네.
0: 요즘에는 또 재밌는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OTT에서.
1: 아 오늘 2부에 출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소리를 하시는 소리꾼. 박성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무려 37년째 활동을 하면서
1: 이야.
0: 부산의 국악과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는 박성희 명창이 지난 6월 6일에
1: 네.
0: 처음으로 서울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무대에서도 수군가 완창을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박성희 소리꾼의 라이브와 이야기까지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네. 들어와 주세요.
1: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지혜의 빗속에서 춤을 춰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지혜의 빗속에서 춤을 춰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나 스스로를 돕는 방법들. 네. 문자 받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들어온다는 제폴의 님께서 너무너무 덥네요. 건

0: 건강 잘 챙기시길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제 앞으로 더워질 날만 남았지 않습니까?
1: 네, 습하고.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1: 건강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막 맞아요.
1: 불쾌지수 올라가고 네. 하다 보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봉영 씨는 불쾌지수가 한동안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0: 왜요? 왜요? 왜요?
1: 노트북을 새로 하나 사셨네요.
0: 뭐 굳이 방송에서
1: 그런...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들떠가지고
0: 저 들뜨지 않았습니까?
1: 그래요. 뭔가 새 컴퓨터.
0: 작업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느라고 들뜨지 않았고요.
1: 네.
0: 10년 넘게 썼잖아요, 제 노트북.
1: 오래 썼죠.
0: 근데 바꿀 때 돼가지고 봤더니 배터리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1: 큰일 날 뻔했네.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진짜.
0: 그래서 어유 이참에 바꾸길 잘했다.
1: 명분도 좋고, 그죠?
0: 네. 어쨌든 이 얘기를 굳이 못 방송.
1: 좋아, 축하드린다고.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님께서 바투의 상사디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닉네임 너무 예쁘세요. 7426님. 나 스스로 나를 돕는 방법이요. 저는 외식보다 집밥 해먹는 거예요.
1: 오.
0: 손 많이 가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가족 건강도 챙기고 식비도 아낄 수 있거든요.
1: 오.
0: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1: 계시네요. 이 또 날이 더우면은 계속 불 앞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0: 그리고 귀찮아요, 솔직히. 밥 차리는 거 자체가 먹으면 끝이잖아요.
1: 그게 또 스트레스일 때도 있고.
0: 그리고 그렇죠? 메뉴를 계속 달리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압박감도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하고 나서 하는 데는 1시간, 먹는 데는 15분.
1: 아.
0: 그러면 이러니까 사실 매번 뭔가 소진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런데 이제 딱 7416 님은 뭔가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만족을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1: 그러신 것 같아. 예. 네.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긴 한데
0: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 네.
0: 예.
1: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네, 아무튼 근데 좋아요. 집에서 먹으면 여러모로 좋죠, 뭐. 네.
0: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죠.
1: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말,
0: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하면 정당한데.
1: 네.
0: 우리는 받아 먹는 입장인지라 뭐. 네. 아이고 어떻게요? 그 요리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아유,
1: 본인이 너무 하겠다는데.
0: 아, 그래요. 그럼 해야지, 영수님이.
1: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설거지랑 이제 이쪽
0: 그러니까.
1: 담당을 하니까
0: 맞아요.
1: 이제 음식물 쓰레기 뭐 이쪽으로 하니까 에,
0: 거기에 응당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마땅히 하면서 받아 먹는 거니까. 5028님 자기 관리 잘하는 게 진짜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인생이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힘들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또 내 마음뿐이니까 저를 잘 다독이면서 살아야겠어요. 맞아. 하셨습니다.
1: 맞아.
0: 진짜 세상에 진짜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1: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0: 하나도 없어요, 진짜.
1: 그렇지만 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0: 맞아요. 아우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남들 다 오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식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또 올라.
1: 진짜로?
0: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고. 인생 원리가 그렇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남들 좋다기를 내가 하면 꼭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크지도 않아.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1: 아유.
0: 아 진짜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1: 않습니다.
0: 네.
1: 자 5028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1: 요거는 그래도 선물 가니까
0: 그러네요.
1: 좋으실 것 같아요.
0: 김치는 맛있게 드세요.
1: 네. 자 음악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귀희의 소리로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듣고 오겠습니다.
2: 녹음방초 성화시오.

가요 난 오시적어린 줄 모르는 누나 그 다리금

둥둥둥 광산란 광광 마루란 철르르르르르 덕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 배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흙어 시로 제게 메우고 후부부부구.

0: 하트의 상사디아.
1: 상콜리 주말에 뭐 했어요? 얼굴 빛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2: 어머 봉더, 그래 보여요? 사실 요즘 MZ들 영크크들이 K-건강관리법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강관리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1: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상콜리?
2: 예를 들어 효소 찜질, 숙뜸, 홍삼 같은 게 대표적인 전통 건강관리법이잖아요.
1: 어허, 숙뜸 같은 건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요. 하지만 좋은 건 따라하는 거죠. 쑥뜸이 혈액순환에 좋고 또 효소찜질이 독소배출부터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해소에도 좋아서 2030들이 엄청 찾는데요.
1: 그래서 K전통 건강관리법이 요즘 뜬다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런 걸 요즘엔 K-웰니스, K-건강법이라고 한다고요?
1: 2030 세대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효소 찜질, 쑥뜸, 홍삼을 좋아한다니까 뭔가 신선하긴 하네요.
2: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강 챙기기, 효소 찜질, 제가 쏠까요?
1: 아니요, 계속 혼자 많이 하세요. 여보세요? 언녀나, 효소 찜질 얼마나 좋아!

0: 올라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가.

0: 원장현의 대금으로 원장현류 아 원한철 원한철의 대금으로 원장현류 대금 산조 자진몰이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요즘에 K 웰니스 K 건강법이 또 뜨고 있군요.
0: 오, 뭐 이거는 할머니 엄마 세대에서 했던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좋으니까
1: 중요한 건 내 건강에 좋다. 네. 그러면 그게 전통 혹은 뭐 시대가 지나갔던 안 지나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0: 검증이 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좋은 게.
1: 네, 오히려
0: 그렇습니다. 언연이 여기서 나오네. 대길이가
1: 그 단호박 중님께서도 크크 거기서 언연이가 왜 나왔죠? 근데 기가... 저도 순간 놀랐어요. 어, 잠깐만 언연이? 근데 또 그냥 나가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써 주시니까 또 이렇게 나갔어요.
0: 항상 또 최선을 다하시니까. 아,
1: 빵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가겠습니다.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대학들의 인기 학과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형 AI 기업들이 이것 인재를 앞다투어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야.
1: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것 전공자들이 컴퓨터 공학보다 취업 잘 된다고 하던데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AI 모델의 추론 능력과 안정성, 윤리적 판단을 개선하는데 이것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AI 기업들이 대거 기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AI 시대 인기 학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 참 신기하네요 진짜.
1: 네.
0: 1번 언어학, 2번 철학, 3번 경제학.
1: 네.
0: AI 회사에서
1: 네.
0: 이걸 전공한 사람을 더 많이 본다고? 신기하다.
1: 그치, AI가 데이터 값을 주면
0: 네.
1: 얘네가 다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우리 교육, 그러니까 암기를 잘 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이제는 사고입니다, 사고.
0: 야.
1: 사고할 줄 알고 사유할 줄 아는.
0: 자, 언어학, 철학, 경제학 중에 AI 시대의 인기 학과로 주목받고 있는 이것. AI 대기업들이, 대형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분야를 공부한 인재를 뽑고 있대요.
1: 네.
0: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1: 뭐 그렇죠.
0: 뭐 약간 이런 분야도
1: 네,
0: 있고.
1: 네, 네. 네.
0: 사실 뭐 딱딱 뭔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약간 이런 쪽
1: 맞아요.
0: 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자 힌트가 될 것 같은데.
0: 한자.
1: 예. 네. 이제 아이들이
0: 네.
1: 어느 순간 내 거야 내 거야 하다가
0: 네.
1: 이건 서로 함께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0: 아기가.
1: 예. 네, 네. 이럴 때 우리가 어유 이거 들었네라고
0: 아~
1: 얘기를 하잖아요.
0: 진짜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네, 네, 네. 말할 수
1: 그 있죠. 한자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0: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거를 공부한 분들이 많이 또 취업에 성공을 하는 이유가 진짜로 봉영 씨 말대로 AI의 오류를 줄이는 데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그렇군요.
0: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1: 네.
0: 아무튼 신기합니다.
1: 근데 네. 예술과 진짜 이것은 한 끗 차이이기는 해요. 진짜.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나중에 예술 쪽도 각광받지 않을까? 요거 다음에는.
0: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는 건가?
1: 아니, 왜냐면 그런 이제 감각들이 또 중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자, 뭘까요? 언어학, 철학, 경제학. 저희가 사고 뭐 얘기해서 네. 뭐 사유 얘기했었어요.
0: 네.
1: 나는 누구인가?
0: 뭐 존재.
1: 네.
0: 뭐 이런 거. 네.

0: 뭐 아테네 그리스 이것도 있고
1: 네.
0: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1: 아우,
0: 뭐 니체 등등 노자 장자
1: 아유,
0: 다 요쪽이죠.
1: 끝났어,
0: 네.
1: 이분들 뭐 나오면 끝났죠. 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1: 정답은 2번 철학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야.
0: 아 진짜 우리 교육 빨리 이제 바뀌어야 돼 다.
1: 암기,
0: 응, 암기만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S대 가고 이런 이제 줄 세우는 거 말고
1: 네네.
0: 진짜 좀 빨리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1: 그러네요. 전체 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네요.
0: 맞아요. 진짜. AI가 우리의 모든 걸 지금 바꾸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진짜.
0: 근데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 주셨고요. 김치 선물은 8398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김치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 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이 나이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으로도 이 나이의 소년범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몇 살로 낮추는 것일까요?
1: 1번 11살, 2번 12살, 3번 13살.
0: 네.
1: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0: 네. 네.
1: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맞아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그 이유로 법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는 게 과연 이게 맞나?
0: 네.
1: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사실은
0: 촉법은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필요한데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1: 아이들이
0: 네, 그런 그걸 알고 있었었죠. 그걸 일부러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1: 그걸로 또 그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막 드라마로도 막 제작이 맞아요. 되고 막 이럴 정도였었죠.
0: 요즘 참교육이 지금 그런 아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는 카타르시스를 주고 네네네네. 있죠.
1: 자 그래서 현행은 만 14세 미만인데 몇 살로 낮추느냐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11살
0: 현행은 만 14세예요.
1: 네, 11살, 14세 미만 12살 13살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할 때
1: 네네.
0: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1: 어떤 거요?
0: 너무 급격한 변화는
1: 네.
0: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뭐든 점진적으로 현행 법을 항상 이제 수정해 나가죠. 개정을 하죠.
1: 점차
0: 점진적으로
1: 네. 네. 갑자기 확 빼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 14세인데
0: 네. 14세 미만인데 이제 요 나이 미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학년 가요?
1: 아니면 시를 붙여보면 어떨까? 시.
0: 시?
1: 시.
0: 예예예. 예.
1: 11시, 12시, 13시.
0: 에?
1: 아닌가?
0: 예? 아... 네.
1: 어떻게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0: 아유. 초등학교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년 얘기하면 사실상
1: 그쵸.
0: 아
1: 졸업반
0: 그쵸. 그러면은 아 이것도 힌트가 되려나?
1: 왜요?
0: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뜰 때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
1: 이거였어요?
0: 예.
1: 아 그래?
0: 맞을걸요?
1: 아 그래요?
0: 맞을 거예요.
1: 아 그거는 완전히 매니아 아니고서는 또
0: 모르려나? 근데 박지성 선수의 경기 많이들 보셨으니까
1: 워낙 레전드
0: 짤러도 많이 보고 네. 이영표 선수의 볼을 탈취해가지고 골로
1: 아, 예, 예, 예.
0: 쓸 때 그 손잡던 그
1: 기억나요? 기억나
0: 이미지 기억나시죠?
1: 토트넘과
0: 맞아요 맞아요
1: 맨유 경기에서
0: 그때 박지성 선수의 등짝이 딱 보이거든요.
1: 오
0: 그때 이 번호였었던 거죠.
1: 자
0: 맞을 거예요 아마
1: 강력한 네. 힌트였습니다.
0: 네.
1: 자.
0: 자 힌트 드릴 게 없어요.
1: 아, 요거는 좀 힘드네요.
0: 박지성 선수를 지금 끌어왔습니다.
1: 박지성 레전드.
0: 예, 해버지죠.

0: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에이. 3번 13살 네. 만 13세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1: 물론 이제 어떤 성인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교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 악용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요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제 낮추게 되려나 봅니다.
0: 네. 네. 자, 어떤 분께서 떡 선물 드릴까요? 저는 2304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이들 집안에서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일단은
1: 그렇죠.
0: 인성 교육 먼저 잘 시키고.
1: 맞아요. 네. 사실은 아이들 책임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 사실은 큰 거죠.
0: 사람이 먼저 돼야겠죠.
1: 맞아요.
0: 네.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 짓고요. 1부 끝곡 조선 버전의 청흔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다행이다. 사라질 뻔한 전통공예 기술인 색실 누비와 입사해서 서울시 무형유산 새 전승자가 인정됐다네.
1: 그래, 색실 누비장 김윤선 보유자는 1980년대 할아버지의 유품인 담배 쌈지를 보고 색실 누비 공예를 시작하셨대요.
0: 근데 그 당시엔 공식 명칭조차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국 박물관의 유물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야말로 한땀 한땀 복원해 오셨다네.
1: 금속 표면에 미세한 흠을 파고 그 안에 금실이나 은실을 정밀하게 박아 장식하는 전통 금속 공예 기법인 입사는 또 어떻고, 과거에는 촛대부터 향로 등 최고급 공예품에 사용되던 기술이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들고 재료 비용도 높고 어려운 기술이라 전승 취약 종목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잖아.
0: 그런데 이번에 신선이 입사장 전승 교육사가 인정되면서 일단 전승 단절의 위기는 피한 거지.
1: 전통 공예부터 국악까지 전승 취약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놓지 않고 피땀 눈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수자, 이수자, 그리고 전승 교육사와 보유자까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29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유금선 구음으로 동네 학춤 반주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1: 되게 반갑고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라질 뻔한 전통기술 색실누비와 입사 종목에서 서울시 무형유산 새 전승자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0: 색실누비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색실누비는 두 겹의 천 사이에 한지 끈을 이렇게 말아놓고 다양한 색실로 촘촘하게 누벼가지고 입체적인 문양과 장식 효과를 내는 굉장히 독특한 누비 기법이라고 합니다.
1: 바로 그 색실누비장 보유자와 입사장 전승교육사가 이번에 새롭게 인정이 된 겁니다.
0: 네.
1: 아시겠지만 무형유산 보유자는 해당 분야의 기능이나 예능을

0: 전형대로 온전히 익혀서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장인을 뜻하는 말이죠.
1: 네, 그리고 네.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전담하면서 다음 세대로 기술을 이어주는 전승 주체를 또 말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로 따지면 이런 어떤 유산들은 사실 진작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돈도 안 되고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를 또 깨닫게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1: 공예도 그렇고요. 국악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전통도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지길 저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쁜 소식 전해드렸고요.
1: 네.
0: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초대석에 나와주신 박성희님을 위해서 문자를 네. 하나 보내셨네요. 7768님이 박성희님 서울로 가시면 부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1: 오. 부산 난리 났네요 지금. 박성희 없는 부산.
0: 그럼.
1: 난리 났어 지금.
0: 대박입니다.
1: 예.
0: 자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2018년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영남 소리꾼으로서 처음 초청받은 데 이어서 지난 6월 6일에는 드디어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무대에서 수군과 완창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리꾼 명창이십니다.
1: 부산 국악 팬들은 이분을 부산 판소리의 대들보 기둥이라고 부르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바로 부산 판소리의 대들보이자 기둥 부산시립 국악 관현악단 성악 지도위원이자 소리꾼 박성희 씨를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제 출발하셔서 오신
2: 네.
0: 건가요?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2: 좀 안 좋아요.
0: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마 일어나셨을 것 같고.
2: 그렇기도 하고 네. 열차 안이 너무 추워 가지고요.
1: 아, 에어컨이 네. 에어컨.
2: 항상 이렇게 뭐 큰 예, 겉옷이나 뭐 네. 머플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1: 네.
2: 그냥 또 나왔네요. 설레는 마음에.
1: 아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2: 바투의 상사디어를 얼른 네, 가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나오느라고 그냥.
1: 솔직히 저희 제작진의 네. 항상 고민은
2: 네.
1: 지역에 계신 분들 막 초대하고 싶은 분들 너무 많은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0: 죄송하고
1: 죄송스러워서 잘 섭외를 못했던 우리 과거가 좀 있거든요.
2: 그러시군요.
1: 좀
2: 조심. 그럼 앞으로 저를 자주 불러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1: 올라오시는데 좀 힘드셨잖아요.
2: 아까 그랬나요, 제가?
0: 아니 그때는 또
2: 천연이 들지 않아요.
0: 외투 챙겨서 오시면 되니까.
2: 네.
0: 아 그리고 6월 6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완창 판소리 무대에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어떻습니까?
2: 공식적인 평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 네.
2: 우리 그 부산에 한 50여 분 팬들이 올라오셨어요.
1: 아, 와.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올라오셨나요?
2: 리무진 타고 좀 편하게 오시라
1: 예.
2: 해서
1: 예.
2: 오셨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제 휴식 시간에
1: 네.
2: 좀 볼일도 보시고 이제 손도 이렇게 씻으시고 하면서
1: 네.
2: 그분들이 봤을 때 아마도 이 완창 공연을 늘 보시는 김영창 분들 같더라 이러면서
1: 네.
2: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1: 뭐라고?
2: 저한테 얼른 쫓아와서 좀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1: 예.
2: 아니,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네. 목이 상하청이 잘 나오네.
1: 아하.
2: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서 어려운 한자인데도 뜻은 정확히 몰라도 그 발음들이 다 정확히 들려서
1: 들린다.
2: 그래서 참 빠져든다. 그런 평가를 해주시더라면서
1: 예.
2: 저한테 고자질을 하시더라고요.
1: 제보를 해줬다.
2: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실수 없이는 했구나라는.
1: 아니 그리고 실제로 국립극장에 완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완창 무대를 많이 보러 가시거든요.
2: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1: 예. 네. 어떻게 무대 위에서 좀 행복하셨습니까?
2: 아 처음에는
1: 네.
2: 좀 긴장했죠.
1: 긴장할 수밖에
2: 목도 안 풀리고
1: 네.
2: 또 완창이라 너무 풀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2: 그리고 또 관객 입장에서도 제가 얼마나 잘할까? 뭐 이런 호기심, 기대
1: 예.
2: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2: 제일 무서운 관객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내내 사설

0: 그림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0: 글자 하나 틀리나 안 틀리나. 아. 이런 분들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관객 중에 맞아요. 한 분이잖아요.
2: 네. 사실 판소리는 정해져 있는 사설대로만 가는 게 미학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중간중간 중간 살아있는 네, 그치, 긍성이
0: 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애드립으로 그래서 그랬어요. 네. 저기 그 2층에 앉아계신 사설책 열심히 보고 계시는 그 관객분 제가 틀리면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2: 아, 2층까지 보이든가요? 그 보시는 게?
0: 네네.
1: 확실히 여유가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긴장되면은 그렇게 말할 새가 없을 텐데.
2: 자기가 판소리 공연 볼 때 이런 사서실 이렇게 보면서 보게 하지 말고 소리꾼한테 좀 집중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1: 어떻습니까? 국립극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만저만한데 이런 무대가 있고 무대에 좀 올라주실 수 있겠냐라는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실 아까 간단히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네. 2018년도에 이제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네. 완창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때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니까 사람이 왜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국립극장에서 한번 또
2: 오르고 싶다
0: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는데 그 PD께서 전화가 와서
2: 예.
0: 그 요청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싸.
2: 그러면서 네. 누구라도 말이. 그럴 수밖에 없죠.
0: 네. 오 예. 뭐 이런. 네.
2: 그리고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가 뭐 충청도에서 발생을 해서 전라도 쪽에서 흥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도와 다르게 영남권이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2: 예.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세요. 지금도 좀 받으세요. 어떠세요?
0: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2: 그쵸?
0: 그런 소외감.
2: 네.
0: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소외감에 플러스 좀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2: 외로움.
0: 혼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이거를 뚫어야 되겠구나.
2: 아하.
0: 이런 어떤 외로움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숙제.
2: 네.
0: 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사명감, 의무감
2: 맞아요.
0: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 제자 연배의 친구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2: 네.
0: 하거든요. 엊그제
2: 네.
0: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21세기 한국 프로젝트에서도
2: 네.
0: 아주 좋은 성적을 냈다고.
1: 그러니까
0: 영남 출신 뮤지션들.
2: 선생님 제자가 또 있어요? 혹시?
0: 그 중에 있어요.
2: 아하.
1: 네. 그래요?
0: 그래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1: 예. 아, 진짜로.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요.
1: 영남권에 네. 있는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막 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2: 네.
1: 너무 감동적인 그런 그 모습들.
0: 부산 사람 아이가라는 기질이지 않을까요? 한번 하면 한다 뭐
2: 예.
0: 이런 됐나 됐다 뭐 이런
2: 예.
0: 기질이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아까 2층에서 사설집 보는 분도 눈에 들어올 정도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따라서 우리 어쨌든 판소리는 막 취임새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게 묘미인데
0: 네.
2: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그 취임새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0: 틀려요. 느낌.
2: 달라요?
0: 네. 느낌이 틀려요.
2: 어떻게 달라요?
0: 부산 분들은 이미 이제 제 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네. 그냥 맹목적으로 무작정 막 이렇게
2: 소리 내 멋있고 좋다
0: 무조건 좀 살짝 틀려도 좋다
2: 네.
0: 뭐 이런 취임새를 하시는 거 전라도 분들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어떤 자존심이라 그럴까
2: 자부심 그런, 같은 게
0: 그런 게
2: 있죠.
0: 있으신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견져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 아.
0: 견져 보시다가
2: 예. 잘한다 싶으면
0: 좀 하네 이러면은 이제 추임새를 이제 던져주시는 네.
2: 아시죠 그런... 그 전라도에서 좀 하네면은 아주 극찬입니다.
1: 네.
2: 극찬.
1: 그러면 네. 추임새도 그냥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합니까 부산 분들?
0: 네, 네, 네, 네.
1: 이런 식으로
0: 네.
1: 편안하게.
0: 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성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반가워하시거든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2: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1: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라이브 무대로 먼저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0: 엊그제 이제 순가를 완성했는데
2: 네.
0: 그 순가 중에서 가장 그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극적인 장면이죠.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인데
1: 네.
0: 실제로는 갈리지는 않죠.
2: 네.
0: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사실상 수공가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0: 네. 네, 핵심 소리. 알겠습니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1: 하비스님이 부산
0: 히비스님.
1: 히비스님이 부산 관현악단 공연에서 뵙고 이번 국립극장 완창도 예매해 놓고 기다렸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명창님하고 히비스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박성희 명창의 수군가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라이브로 청해 들을 거고요. 마이크 뭐 예, 편안하게 체크하십시오. 괜찮으세요?
2: 아니 혹시
1: 네,
2: 좀 이렇게 아래로 갔나? 괜찮아요?
1: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3: 자, 토끼 사이 떨어졌습니다.
2: 네, 네. 해보겠습니다.
1: 편안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2: 야 이놈아, 이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면 말로 허라니 허리다.
4: 저 제. 마.

포채기로 가늘래요 밭전잎에다고 꼬! 산성 징그러지 징동역 의유석 산계수나무 늘어진 상성가지 끝끝을

줄이 버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용! 어디 보자.

금양 오색 광채한 지방계 저녁 이슬을 합 바야 입으로 놓고 비꿈기로 내고니만 백회춘의 병약이라 으뜸 약이 되나니라 미련터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약을 허였으면 하늘 판날만큼 떼어나가 대왕 병도 직 자오고

0: 이고 미련 하더라고 저주부야 한번씩은 다니 있을 때가 없네.
1: 왜 이렇게 잘 치세요?
2: 아, 아이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고수까지 챙겨주시네요.
3: 박성희 선생님 잠시만 네. 앉아주시오. 지금 문자가 왔어요. 네, 일단은 6653 님이 박성희 선생님 항상 응원합니다. 부산 농청놀이
1: 네.
3: 전수생입니다.
1: 오. 아 그래요?
3: 네. 이렇게 왔고요. 네. 또 부산갈매기 님께서 부산의 대들보 박성희 명창님을 바투에서 뵈니 더 좋습니다. 부산에서 공연하시면 도시가 들썩들썩합니다. 아,
2: 팬심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1: 아,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 전혀 안 알렸는데.
2: 아 그래요?
1: 네.
3: 꽈배기님께서도 이건 이제 위트예요.
1: 네.
3: 정말 좀 하시네요.
2: 아 극찬이죠.
3: 얼씨구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170님께서 제 친구가 소리꾼인데 젊은 친구의 그 소리하고 명창님의 소리하고는 뭐랄까 확실히 다르네요. 저절로 취임새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
1: 너무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3: 네.
2: 마음에 없는 소리는 또 안 하시는
1: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간이 커져서 어떡하죠? 간이 커져서 어떡하죠?
3: 근데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적부터 소리를 시작하셨습니까?
1: 제가 9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3: 판소리를요?
2: 고향은 부산이세요?
1: 사실은 문경인데 아. 돌도 안 돼서 부산을 왔으니 뭐 부산에
2: 아, 사실상 예, 부산이 고향이네요.
1: 네네네.
2: 그러면 9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3: 판소리를요?
1: 그 이전에 사실 6살에 네. 한국 무용을 했어요.
3: 무용하셨어요?
1: 네. 사실은 그 제가 지금 판소리꾼이 되어 있는 것을 어렸을 때 박성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머 걔가 무용을 제일 잘했었는데 소리꾼이 되었어? 무용수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 정도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너무 잘하셨고.
1: 좀 잘했어요.
3: 아, 그럼 6살 때부터 몇 살까지 무용하셨어요?
1: 6살 때부터 한 16까지?
3: 오, 엄청 오래 하셨네요.
1: 네,
3: 중학생까지면은 거의 전공.
1: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박성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걔가 소리꾼이 됐어? 무용수가 될 줄 알았더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2: 같아요.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10년을 이제 무용을 하셨고 그
1: 그리고
2: 사이에
1: 7살 때는 가야금을 했어요.
2: 아, 다 하셨네.
1: 우리 그때는 네.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진정한 예술가는 악가무일체. 그래서 네. 무용 선생님께서 발레도 시키시고 악기 가야금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소개해 주셔서 가야금을 배웠는데 산조 한바탕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일곱 여덟 요때는 너무 어리니까 또 가야금 선생님께서 병창을 미녀 몇 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병창을 하는데 또 가야금 선생님께서 얘가 목청이 장난이 아니네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께서 네. 2년 동안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만정 김소희 선생님을 우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김소희 선생님 찾아갔어요?
1: 네.
2: 아홉 살에?
1: 명문도 모르고 그냥 강제로 끌려 올라갔어요. 새마을 타고.
2: 그때 당시 김소희 선생님이 어디 계셨어요? 종로에
1: 삼청동.
2: 삼청동?
1: 네. 네. 그 기와집. 예. 거기 계셨어요.
3: 아버지가 보통 분은 아니시죠?
1: 그러게요. 네. 아버지께서 네. 워낙 그 힘들게 자라셨고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데 아하. 딸 하나 있는 거, 딸 하나가 시키는 거든 뭐든 뭐든 잘하니까 이게 막 신이 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딸을 꼭 훌륭한 예술가로 좀 키우고 싶다라는 그 포부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3: 그럼 김소희 선생님께는 언제 가신 겁니까?
1: 9살에.
3: 9살이요? 네. 그럼 9살. 그러면 그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1: 네네네.
2: 김소희 선생님은 보자마자 뭐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스승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딱 한 다음에 네. 한마디 평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1: 저는 알 수가 없어요. 9살이었기 때문에.
3: 아기니까.
1: 아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2: 그러면 그렇지 그냥 할머니 같다.
3: 그 시절에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매주 다니신 거예요?
1: 아, 못하죠.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지금 9살하고 그때 9살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네. 그래서 방학 때 한 달씩.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선생님 댁에서 먹고 자고.

0: 듣고 하면서 네. 좀 어렵게 공부했어요 저는.
1: 그러셨구나. 네네.
2: 그 저희는 이제 김소희 쌤을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타일은 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0: 되게 그 이, 철두철미하세요.
2: 약간 엄하시다고도 알고 있고.
0: 아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는 너무
3: 애기니까.
0: 어리니까 네. 그렇게 엄하게는 하지 않으셨는데 예. 그때 돌아가신 안행영 선생님, 김동해 선생님, 안숙선 선생님, 뭐 예. 유수정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2: 아, 그럼 레슨 받고 나오면 다 울면서 나오는
0: 야단 맞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3: 그 선생님들 어.
2: 저도 전에 듣기로 김 선생님이 칭찬을 진짜 안 하셨다고 하시고, 네. 얘기를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린 박성희는 참 이렇게 또 예뻐하셨군요
0: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네. 어디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때 선생님 표현이 딱 귀에 꽂힌 게 있어요 네. 시골에서 온 애긴데 아~ 시골에서 온 애긴데 네. 소리를 곧잘해 이러면서 너 한번 좀 해봐 뭐 이런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백화점 데리고 가셔가지고 핀 사주시고 막 네. 이런
3: 손자처럼 이렇게 예뻐하셨네
0: 많이 예뻐하셨어요
3: 귀엽고 많이 예뻐하셨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2: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무용도 잘하고 뭐 소리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 공부도 곧잘 하셨다고
1: 진짜요?
0: 네 중학교 가면서 네. 늦머리가 튀어가지고 아하. 공부를 좀 재수 없죠. 근데 이런
2: 아니, 그런 얘기 하자고 지금
0: 아, 그래요?
2: 네. 모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아니,
3: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0: 아예 고민 많이 했어요.
3: 공부 쪽으로 아예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서
0: 네, 많이 했어요.
3: 갈 거냐, 아니면 예술을 그냥 취미로 할 거냐.
0: 네,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의 국악이 정말 정말. 국악의 기억이 뭐 국자도 아니고 기억이 뭐야 특히 판소리가 예. 뭐야 이런 네.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그 시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춘기 소녀로서는 많이 부담되고 싫었어요
3: 그러면 과는 어디로 가셨어요?
0: 국악과를 결국은 갔어요 한국음악과
2: 중간에 공부를 잘해서 뭐 다른 쪽으로도 눈을 네, 돌렸을 때는 네, 어디를 네. 좀 보셨어요? 어느 학과?
0: 저기 계시는 PD나
2: PD 쪽
0: 기자가 되고
3: 이를테면 신방과랄지 이쪽을 생각하셨구나
0: 신방과를 가고 싶었어요
2: 당시에 지금도 물론 이제 기준이 세지만 그 당시에 PD 그 시험은 엄청 경쟁률이 높은
0: 맞아요,
2: 거였거든요
3: 그때 당시에는
0: 네, 근데 저는 그랬죠. 좀 자신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운명인가봐요.
2: 왜요?
0: 결국은 한국음악과를
2: 가게 계기가 있습니까?
0: 학력고사를 망쳤어요.
3: 당시가 200점 만점 아닙니까?
0: 저희 학력고사 세대는 32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점수가 290에서 300이었어요.
3: 예. 그 정도 나오면 이제 가는 거예요 신방과를.
0: 뭐 어쨌든 네. 그랬는데 망쳤어요. 아유,
2: 이제 좀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야지. 예.
0: 그래요?
2: 예.
3: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악과를 선택을 하셨네요.
0: 저희 고3 담임께서 저 코치해 주셨어요.
2: 뭐라고요?
0: 야, 너 국악과를 가라. 가면 금방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코치를 해주셨어요.
2: 예. 네.
0: 그래서 오늘 또 오게 됐습니다.
3: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셨고 거기서 이제 판소리 전공으로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0: 대학에 판소리로 들어갔다가 2학년 2학기 때 그 이론하시는 황준현 교수님께서 네. 저를 좀 꼬시셨어요. 너 네. 공부 좀 잘하네 이러면서 네. 판소리는 어차피 따로 또 과 외로 늘 평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레슨도 네. 받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이론 공부를 좀 해라 내 밑에서. 그래서 이론 공부를 이론으로 전과를 해서 학사 학위는 이론이에요.
3: 아 진짜.
0: 네. 되게 저 특이해요.
3: 네,
0: 제가
3: 그러네요.
0: 좀 네네 그러시네. 좀 많이 특이해요. 오락가락.
3: 그러면 시립은요? 부산 시립.
0: 시립은 타학으로 들어갔어요.
2: 그랬다면서요? 타학으로 입단을 하셨어요.
3: 어떻게? 타학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0: 공부한 건 없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무용도 하고
2: 공부를 안 했는데 직장을 타학으로 들어갔다고요?
0: 그 이제 뭐 이렇게 사물놀이 특강 방승환 선생님 사물놀이 특강 이런 거 하면 또 좀 도드라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이론 전공인데 그 정기 공연 있잖아요. 네. 한국음악과 정기 공연 할 때 신모둠 이런 네. 장구 주자로 협연도 하고.
2: 어머.
0: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시립국악관현악단

0: 또 선두주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탁 주자인데도 그런 가요, 뭐 창작곡 이런 걸 계속 했죠. 소리를.
1: 아하.
0: 그러다가 92년도에 돌아가신 김용만 선생님이 지휘자로 오시게 됐는데,
1: 네.
0: 그때 이게 성악 전공을 두자 이래가지고
1: 아,
0: 전공
1: 그때는 성악 파트가 없었어요?
0: 없었어요.
1: 아, 그래서
0: 그래서 성악
1: 화학으로
0: 파트를 두자 우리도
1: 들어가셨구나.
0: 관현악에서
1: 예.
0: 앞으로는 이 성악이 자리할 그 어떤 그 관현악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1: 중요할
0: 이래가지고
1: 수밖에 없죠.
0: 성악을 두자 이래가지고 제가 자연적으로 또 전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0: 네.
1: 신기한 게 손만 대면 다좀잘 하시네요.
0: 아니에요. 제대로
1: 그
0: 한건 없어요.
1: 뭔가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가 봐요. 비결이
2: 그러신
1: 좀
2: 것 같아요.
1: 있습니까?
0: 아,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이렇게 좀 듣고 보고
1: 네,
0: 하는
1: 관찰력도 좋고.
0: 거는 거에 대해서 좀
1: 예.
0: 잘 따라하는, 빠르게 따라하는 이런 게좀 있는 것
2: 결국에는 악감으로 진짜 다
1: 같아요. 다
2: 하게
1: 하시고.
2: 됐네요.
0: 저는 너무 감사하게
2: 그
0: 그렇게
2: 확실히 도움이 많이
0: 아, 그럼요.
2: 되시죠.
1: 지금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발림이 나와요.
2: 아,
1: 이게 나와 나와. 예.
0: 그래서 우리
1: 무용수들만 나오는 거.
0: 잘 아시겠지만 그
1: 예.
0: 고수대회 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초청 명창이
1: 예.
0: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1: 네.
0: 박이 너무 정확하니까.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그 신인분들
1: 예.
0: 참가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참가하는데 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분들. 나는
1: 아.
0: 저 사람 소리를 끝까지 완주했어.
1: 예.
0: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박이 좀 이렇게 서투르실 때가 있잖아요.
1: 신인분은 그럴 수 있죠.
0: 다 맞춰드려요, 제가.
1: 아, 오히려
0: 예, 다
1: 맞춰준다.
0: 맞춰드려요. 그러니까,
2: 반대로.
0: 그러니까
1: 그러면
0: 신인부 참가자들 중에 인기 순위 1위.
1: 그러겠네요.
2: 뽑자마자
1: 아. 박성희.
0: 어, 박성희야,
1: 와, 박성희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아니 근데 고수대에 나가 보면요 진짜 아주 일부러 어렵게 막또 소리해 주시는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0: 계시죠. 네네.
1: 특히 동초째 소리 같은 거. 와 진짜
2: 어려워요,
1: 걸리면은
2: 어려워요.
1: 막 손이 벌벌 떨리거든요.
0: 근데 이제 또 대명고부 정도는
1: 네.
0: 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릴 수
1: 맞아요.
0: 있는 기준이 아닐까
1: 맞아요,
0: 생각해.
1: 맞아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다 잘하면 다 잘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 잘하다 보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또 어려운
0: 맞아요.
1: 면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0: 네,
1: 없습니다. 근데
0: 맞아요.
1: 어느 순간 이제 판소리에 매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언제 이렇게 판소리에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제가 93년도에 아들을 낳았어요.
1: 아들, 예.
0: 아들을 딱 낳았는데
1: 네.
0: 직장 생활 해야 되죠. 공연해야 되죠.
1: 육아해야
0: 육아해야
1: 되죠.
0: 되죠. 살림해야 되죠.
1: 그쵸.
0: 레슨도 해야 되죠. 출강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레슨을 받으러도 가야 되죠.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1: 예.
0: 그때 제가 어디로 레슨을 다녔냐면 이제 이 미산째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1: 수군가?
0: 네, 해남으로 다녔어요. 해남. 2주에 한 번씩 운전해가지고 편도 6시간.
1: 우와.
0: 그때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끝까지 연결이 안 됐었어요.
1: 에, 에, 에, 에, 에.
0: 순천에서 해남까지 국도에.
1: 예,
0: 그래서
1: 와.
0: 편도 6시간인데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1: 해남에
0: 정말
1: 어떤 선생님이 계셨길래?
0: 전정민 선생님, 이
1: 아,
0: 미산째
1: 전정민
0: 전정민
1: 선생님을
0: 선생님.
1: 찾아서.
0: 네네. 그때 많은 그 삶에 대한 희노애락에
1: 생각을
0: 대한
1: 그랬겠네요.
0: 이런 거를 이제 몸소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1: 예.
2: 귀하게 배우셨네요.
0: 네, 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배웠어요. 귀하게 배웠어요.
1: 그렇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아무리 지금 생활이 뭐 가족도 행복하고 다 좋지만 결국 일정이 너무 그렇게 빽빽하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어요?
0: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의 피붙인 아들을 보면서 예,
1: 네.
0: 힘을 얻죠.
1: 아하.
0: 그런데 또 하나는 나만의 시간일 때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1: 그렇죠,
0: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1: 그렇죠.
0: 소리를 이제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1: 아하.
0: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타고난 목으로 그냥 신기하니까 어린애가 하니까
1: 네.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
1: 네.
0: 그런 응원의 힘으로만 했다면
1: 네.
0: 이제는 내가 진짜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1: 그렇게
0: 그래서
1: 이제 진짜 힘들게 판소리 매진하면서 해남을 왔다 갔다 편도 6시간, 왕복
0: 네.
1: 12시간
2: 12시간.
0: 그렇죠.
1: 공부하면서 이제 배운 그 수군가를
0: 네.
1: 부산에서 완창을 여러 차례 하셨죠.
0: 제일 처음에 98년도에
1: 네.
0: 승보가를 먼저 완창했어요.
2: 흥보가요?
0: 흥보가 완창을 먼저 하고
1: 예.
0: 그 완창을 하고 용기를 얻어서 3년 뒤에 이제 수군가를 완창하기 시작했죠.
2: 야.
0: 네. 그래서 순간은 몇 차례
2: 몇 차례 하셨어요?
3: 두세 차례?

0: 아니, 한 서너 차례? 네. 했던 것 같아요.
1: 지금 보니까 또 다음 달 7월 5일에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공연이 있으시네요.
0: 뭐 제 단독 공연은 아니고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여류 명창들이 모인 가음이라는 팀이 있어요.
2: 가음?
0: 네. 예. 아름다운 소리. 그 가음이 네 번째 정기 공연을 그 풍류사랑방에서 가져요.
2: 오, 벌써
0: 그리고
2: 4회째예요?
0: 네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심청가를
2: 네.
0: 이제 연창식으로 각기 다른 바디로. 네. 작년에는 부산에서 춘향가를
1: 부산에서요?
0: 네네 각기 다른 바디로 연창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심청가로 동초제도 있고 강산제도 있고 이렇게
2: 어떤 분들이 함께 하세요?
0: 저를 비롯해서
2: 예.
0: 최영인 선 명창
2: 오, 예.
0: 그리고 그 저기 국립극장에 아 극단에
2: 예.
0: 김미진 명창
1: 네.
0: 그리고 서정민 명창
1: 네.
0: 그리고 노혜연 명창 이렇게
2: 다들 소리
0: 다섯
2: 잘하시는
0: 분
2: 분들이네요.
0: 다저 빼곤 너무 잘하시죠.
2: 저 빼곤
0: 너무너무 소리 잘하시는 분들이시죠.
2: 몇 시에 합니까? 질문이 있네요.
0: 오후 4시입니다.
2: 오후 4시.
1: 7월 5일 일요일.
0: 일요일.
1: 오후
0: 네.
1: 4시.
0: 네.
2: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0: 네.
2: 아, 보니까 제4회 여류 명창 가음 정기 공연이에요.
0: 네.
2: 타이틀은 적공 4. 4.
0: 심청.
2: 네.
0: 네.
2: 적공. 적공은 무슨 말입니까?
0: 공력을 쌓았다.
2: 아, 축적하는 겹겹이 그
0: 공력을 쌓았다보다는 쌓아가자. 쌓았다 이러면 좀 건방질 수 있어.
1: 숫자 4는 이제 제 4회라는 뜻이고.
0: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1: 많이 보러 가십시오, 진짜. 네.
2: 여류 명창만의 매력이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0: 사실은 저희가
2: 예.
0: 이렇게 팀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뭐 여류 명창 시대가 아니라
2: 네.
0: 한 100여 년 전에 경상도 명창들 중심의 여류 명창이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2: 네.
0: 일제시대 때.
2: 네.
0: 네.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복원시켜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공력을 쌓아가면서 네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자.
2: 네.
0: 그래서 여류 소리에 힘을 한번 들려드려 보자 이런.
2: 근데 이 멤버들을 보면요, 구성원들을 보면 약간 다 쟤도 좀 다른.
0: 네.
2: 지역도 지금 좀 다르고.
0: 맞아요.
1: 어떻게 이분들이 친해졌지?
2: 그러니까
1: 생각도 드네요. 진짜.
0: 저희가 그 화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처음에.
1: 이게 뭐
0: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1: 아 모르는 상태에서.
0: 그래서
2: 누가 그럼 주축이 돼서 이렇게 지금.
0: 우리 서정민 명창이랑 노혜연 명창이
2: 예.
0: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명창들을 추천도 받고 이제 연락도 직접 하고 이래가지고
2: 예.
0: 그때 한참 코로나 때였어요.
2: 예.
0: 그래가지고 화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결국 남아 있는 사람이 5명이 딱 되었어요.
1: 아하. 아, 좀 더 있었어요.
0: 처음에는 한 7분, 8분 정도 시작을 했는데
2: 서정민 씨도 진짜 정말 열심히
0: 대단하죠. 활동
2: 일을 하세요. 활동도
0: 네,
2: 하고
0: 맞아요.
2: 교육도 하고
0: 네.
2: 공연도 하고.
0: 맞아요.
2: 참 멋진 팀이 또 가음이라는 팀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 국립국악원 서초동에 있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여류 명창의 매력을 또 보여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라이브 한번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수군가를 들려주셨어요.
0: 네.
2: 두 번째는 어떤 소리입니까?
0: 두 번째는 이제 7월 5일 우리 그 가음 정기공연의
2: 네.
0: 테마인 심청가 중에서
2: 심청. 예.
0: 신봉사 눈뜬 뒤에 만좌맹인들도 눈을 뜨는 데모.
2: 아, 가장 행복한 소리네요.
0: 네.
2: 네. 알겠습니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심청가가 내내 슬프다가 뺑덕대 좀 재밌고
1: 네.
2: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또 그 만좌맹인 뜰 때 이때 완전 해피엔딩이죠.
1: 그렇죠.
2: 네. 그 해피함을 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1: 자, 박성희 명창의 심청가 중 만좌맹인이 눈뜨는 데모 청해 듣겠습니다. 네.
3: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들도 개평으로 눈을 한번 또 보는디 만자 맹인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남양 세갈 부티는 소리라 자자 자거든.

바닥에다 두고 울다 웃다 두고 헤매다 두고 또 보느라고 두고 앉아 두고 서서 두고 무단히 두고 실 없이 두고 의 없이 두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금장 꺼지다가 뜨고 눈을 피벼 보다가도

허 시구나 절시구 시구나 절시구 벌시구 철시구 치와냐 좋네 시구나 절시구 어둡던 눈을 뜨고 보니 황성군 그리 웬일이며

답 월시구나. 월시구 철시구 지와자 좋네. 월시구 나 전시구

이르리 말가 중보간지 요순 전지가 되었네. 십황후 백한도 만만세. 국악방송국도 만만세. 천천 만만세. 대표로만 우리 소성 얼씨구나 절시고 얼씨구나

0: 감사합니다.
1: 네.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겠고.
2: 박성희 명창의 소리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제4회 여류명창 가음 정기 공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이윤호님께서 박성희 선생님 박치 음치에다 쉰 목소리로 레슨을 받던 민물장어입니다.
0: 네.
1: 아 기억나세요?
0: 오, 기억나요.
2: 목소리가
0: 오, 너무 오래됐는데
2: 선생님 목소리가 더 짱짱하시네요.
0: 아.
2: 여가 있으시면 가게 함 들러주세요. 장어구이 대접할게요.
1: 아 장어구이
0: 기억나요?
1: 민물장어 영업을 하시나 보다.
0: 그러니까, 네네.
2: 사장님이신데.
0: 네네네네.
2: 소리 배우고 싶어서 배우셨고.
0: 예, 한 1년 반 배우셨어요.
1: 오,
0: 그리고 그냥, 이제 예. 사업이 너무 잘 되셨는지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셔서
1: 바쁘셔가지고
0: 못 오시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실 때 전공하는 이제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취미로 하는 또 교육도 하시나 봐요.
0: 네, 그럼요.
1: 네.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0: 단체 수업도 있고 1대1 수업도 있는데
1: 예.
0: 잘 아시다.

0: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음력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1대1 수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하면
2: 네.
0: 네,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2: 네.
0: 네, 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2: 어허.
0: 네.
2: 그렇게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이제 막 달려오셨어요. 그 힘든 어떤 역경들도 고달픔도 다 이겨내고 오셨는데 벌써 내년에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정년 퇴임을
1: 전혀
2: 앞두고 계세요.
0: 어떻게?
2: 하긴 아까 아드님이 93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좀
0: 올해 34살입니다.
1: 혹시 아드님도 그러면 뭐
0: 아니에요.
1: 판소리 이쪽은 아니고
0: 네. 전혀 아니에요.
2: 아빠 닮았나 보다.
0: 뭐 그냥 여기까지 하죠.
1: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정년퇴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심정이라 할까요? 마음이 어떠세요?
0: 아직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감은 안 가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2: 네.
0: 어떤 공연이든 아, 이 공연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공연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정성껏 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 무대 하나하나가
0: 네.
2: 더 소중하게 네, 느껴지는
0: 것 같아요. 네네.
1: 뭐 직장의 공연이 아니더라도
0: 그렇죠.
1: 이렇게 뜻 있는 명창들과 함께 또 무대도 만드시고 또
0: 네.
1: 지역에서 또 제자분들과 함께 뭐 그런 자리를 만드셔도 좋으니까
0: 네.
1: 계속 알겠습니다. 소리를 들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따지고 보면은 벌써 소리글도 50년 되신 거예요?
0: 아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그냥 숫자로는 그러네요.
2: 알겠습니다. 진짜 뭐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실. 예. 그간의 어떤 이야기들 또 잘 간직해 두셨다가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네. 저희가 또 한번 만나서
0: 또
2: 이야기 나눈 걸로 하고요. 7월 5일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여류명창 가음의 정기공연으로 우리 박성희 명창이 또 무대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 네.
2: 자 오늘 방송 또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좀 즐거우셨습니까?
0: 네. 그 달려온 거리가 먼 만큼 저는 아주 행복하고 두 분의 에너지를 좀 받아서 네 열심히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선생님 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2: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0: 네.
1: 자주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건 뭘까? 7월 3일 안숙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0: 네네 안숙선 선생님 이제 춘향가
2: 네.
0: 그 공개 행사가 7월 3일에 있어요 민속극장
1: 아,
0: 풍류에서.
1: 아 여기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0: 네, 또 출연을
1: 소리를 하신다는 네네네. 거죠? 여기서는 어떤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춘향가 하죠.
1: 어떤 대목을?
0: 춘향이 여자우대 이별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2: 네.
0: 춘향이 여자우대 이때는 좀 아주 진 계면으로 소리를 하게 됩니다.
2: 그럼 3일 날 공연하고 또 5일 날도 공연하시고?
0: 그렇게 됐어요.
2: 목 관리 네. 잘 하셔야겠네요.
0: 네.
1: 뭐 맛있는 왔다 거랑...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까?
0: 아니요 그냥 있으려고.
1: 그렇죠.
0: 네, 네, 네.
1: 괜히 또 컨디션.
0: 전화 드릴게요.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1: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약속은 지켜야지.
1: 그럼요. 네. 명창님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혹시 못다 하신 얘기 있으세요?
0: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또 물꼬가 트이면 네. 옛날 일들이 막 회상이 되면서
2: 네.
0: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2: 예.
0: 그래도 오늘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어서
2: 네.
0: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2: 7월 3일 공연 예매 어떻게 하냐는 희님의 질문이 있네요. 안숙선 선생님 공연 공개행사
0: 초청으로 알고 있어요.
2: 무료죠.
0: 네로
2: 네,
0: 알고 있어요. 7월 거예요. 3일은
1: 장소가 혹시 어디?
0: 민속극장 풍류.
1: 풍류에서
0: 네.
2: 풍류사랑방과 풍류는 다른 곳이에요. 선정릉 쪽에 민속극장
0: 그렇죠.
2: 풍류가 있고
0: 네네.
2: 서초동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이 있어요.
1: 네. 지금 안숙선 선생님 이 무대는 그 선정릉
0: 그렇죠.
1: 그쪽이죠.
0: 네네. 네. 네. 저녁 7시.
1: 저녁 7시라고 합니다. 네. 희님. 네. 아마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좌석은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자, 지금까지 굳건하게 한자리에서 고향 부산에서 소리길을 걷고 있는 박성희 명창과 오늘 오픈런 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이 뭐.

0: 내년에 정년퇴직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영원히 활동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멋진 무대 좋은 소리 계속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귀한 거는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희 명창과 함께 했습니다.
2: 아 멋지시네요 진짜.
0: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선들을 받아오면서 거기에서 소리 공부를 했겠어요.
2: 그렇죠.
0: 네.
2: 근데 선생님 보니까 진짜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무용, 악기, 연주, 네. 뭐 소리 다.
0: 그럼 다음에는 무용수를 한번 모셔보는 걸로.
2: 너무 좋은 거 같아요.
0: 괜찮은 것 같죠.
2: 선생님 살풀이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해가지고.
0: 그 다음에는 타악 연주자로 한번 모시고.
2: 선생님 장구 좀 이렇게 다그다그다그다그 이렇게
0: 그럼 되잖아요, 그죠?
2: 그렇습니다. 금요일 한번 보죠, 금요일 날.
0: 아 버스킹.
2: 에.
0: 어, 그것도 괜찮네요.
2: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성희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요즘요, 영유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0: 아, 또 부모님도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2: 그렇습니다.
0: 네.
2: 이 여름철에 진짜 개인 위생 관리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날이 덥다고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춰가지고 온도 차이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2: 맞습니다.
0: 여름철 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항상 겉옷 잘 챙기시고요. 실내 온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자입니다. 내병. 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한양의 도니문 밖에는 서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선비들은 연꽃이 필 무렵이 되면 날을 잡아서 이른 새벽에 연못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동이 트는 순간 연꽃들이 퍽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피어났고 그때마다 진한 향기가 풍겼다고 하는데요. 연꽃은 밤에는 꽃잎을 닫았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 꽃 몽오리가 열리는 순간을 즐긴 것이죠. 연꽃 향을 맡고 꽃이 피는 소리를 듣는 그 풍류가 정말 부럽죠. 이 연향 풍류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연꽃이 핀 곳이 많으니까요. 상상 속에서라도 그 풍류를 떠올리며 남은 월요일 오후를 느긋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이춘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연향풍류 말씀드렸는데 도니문 밖에 서지, 서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숭례문 밖에 남지, 동대문 밖에 동지 등 한양 성곽 주변의 연못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서지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개성에서 옮겨온 연꽃이 만발한 7월이면 장안의 여인들이 몰려나와 향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꽃도 보고 임도 보는 일석이조의 파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월요일 되면 주말에 좀 쉬었던 게 오히려 너무 그때 좀 더 열심히 쉴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딱 시간대가 지금 월요일 4시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연 떠올리면서 풍류를 같이 좀 누려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연꽃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노래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심청 환생하는 대목인데요. 이일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심청이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엎드려지며 아이고 어머니 무슨 여러 팔려주어로서 부모고 복도 일이 없는구나. 이렇다 다시거니 신여등이 이루할지 그때여 심청이 수정궁이 머무른 지 언간 3년이라
2: 다
1: 하루는 옥황상제께 없어 남의 용왕을 불러 하귀하시되 심청이 방년이 가까우니 임당소로 환송하여 어진 때를 잃지 말게 허라.
2: 제
1: 남의 용왕 명을 받고 심청을 치승할지 연봉 옥분에 고이 모시고 두 선녀로 시의하여 조속공대 잔수 등물 금주 복패를 많이 넣고 임당수로 나오는 뒤
2: 하시고
1: 꿈같이 번뜩 떴다
2: 다
1: 전신호 좋아 이기며

0: 끌려동하리.
1: 하시고 제
0: 오색차 언니 꽃봉이 어리어서 주야로 동
1: 하시고
0: 동떠있을지
1: 하조체
0: 남경 장사 선인노론
1: 하조체
0: 억지만금 들어올래요 공복으로 돌아올지 임당소 당도하여 용왕전 재지내고 다시 재물을 주인기 차리고 신랑의 후

0: 제할
1: 우리 남경 선인들은
0: 하하도제할
1: 낭자로 인연하여 장사 들을래요 고국으로 가건지와 낭자 방언이에요.

사공도 울고 영자도 울고 적군 화장이 못 울며 재물을 물에 부르제.

0: 꺼놀
1: 한시구
0: 저 꽃이 웬 꽃이냐 금장채벽 화중보이기 모란 환가 허나이다 용자 듣고 헌옷 말이 아니 그 꽃이 아니로다
1: 좋다
0: 중인 수면이 아니 거든 무슨 보라나가 있겠느냐
1: 다.
0: 그러면 저 꽃이 웬 꽃이요
1: 다.
0: 장판 해상에 둥실듯 쓰니 해당한 듯합니다 아니 그 꽃이 아니로다
1: 하,

0: 먹어서 청초되고 우미한 반고주 안 죽어 불이 되었으니
1: 다
0: 침낭자 출전휴행 죽어 꽃이 됐나 보다
1: 다
0: 도사공 허는 말이 그 말이 자네 좋다 중신아 군자와 은유라 한사와 살다

0: 용구나
1: 다
0: 말이 옳다고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세상에 없는 꽃이라 건져놓고 살펴보니 향채가 진동하며 거기가 술에 갔다 고에 싣고 돌아올 때 순풍이 절로 이뤄 사오사게 다닐

일주 명창의 소리. 북장단은 취임새를 들어보면 120% 주봉신 명호의 북장단인 것 같죠. 심청가중 심청환생 대목을 들었는데 앞서서 연꽃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대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심청가 얘기해주면 사람이 어떻게 연꽃을 타고 물 밑에서 올라올 수 있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심청이가 연꽃 속에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 키가 149cm였다고 합니다. 심청이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40kg 정도로 상정을 하면 이 연꽃이 가져야 하는 기능이 방수, 그 다음에 그 연꽃 속에 있는 산소량,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력인데 심청이가 받는 중력이

약392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밀도인 1025kg 뭐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딱 분석을 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예.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공연 선물 소식이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리는 동해안 별신굿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굿도 보고 떡 또 먹고라는 제목의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연희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별신굿의 주요 연행거리를 현대 무대에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또 이웃 간의 정을 나누던 전통 구세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되살린다고 합니다. 이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드리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 만나보겠습니다. 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소리를 준비하셨을까요?
1: 아,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소개해드렸죠. 네. 잡가, 민요, 선수소리, 산타령까지 정말 경기 소리 안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네. 보통 저를 여기 부르셨을 때는 숨겨진 또 다른 좋은 소리를 찾고 싶으셔서 부르셨다고 네. 생각을 해서 오늘은 특별히 상엿소리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엿소리는 전통 장르에서 상엿을 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그런 의식적인 예.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할 상엿소리는 경기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향 상엿 회다지 소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0: 네. 요즘에 사실 찾아서 듣지 않으면 예. 운으로라도 들을 일이 잘 없어요, 사실.
1: 맞죠. 옛날에는 이제 거리에서 뭐 듣거나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엿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조차도 이제 없어졌고 그 상엿꾼 무리들도 없어져가지고 그냥 네 그런 장례 그 업체에서
0: 소위 말하는 이제 운구 차량이 네. 대신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보다 이제 그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품이 덜 들죠.
1: 네 맞습니다.
0: 정성이 덜 들고 네. 그래서 덜 힘들어서 네. 좀 힘들게 보내야 보내드렸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1: 맞죠.
0: 오히려 잘 가셨을까 약간 이 뭔가 자꾸 미련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뒤를 좀 돌아보게 되는 네네. 그래서 옛 어른들의 그 어떤 이런 방식 누군가를 보내는 방식이 네.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노래로 한다라는 거.
1: 맞아요. 이걸 또 울어줘야.
0: 예,
1: 또,
0: 그러니까요.
1: 마음에 계신 부모님이나 예.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회다지 소리라는 게 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이거는 이제 상엿 소리가 이제 발인을 하고 예. 이 고인을 상엿에 태우고. 출발을 해서 장지 무덤에 가서 고인을 그 안에 잘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무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회다지라고 합니다. 네.
0: 이 상엿 소리도 보통 저희 이제 어화넘차 어화넘차 뭐 이렇게 하면 네네네. 뭐 어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네. 사설이 사실 제일 유명한 사설이고 네. 상엿 소리를 대표하는 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가 가장 유명한 사설일 텐데 이 순서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이 상여수술에도 순서가 있는데 이제 먼저 발인을 하고 이제 이분을 진짜 떠나 보냅니다 하고 그 축문을 읽는 거를 발인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인축을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을 보내드린다. 세상에서 하직하신다라는 것을 하는 부분이 발인축 그리고 하직 소리까지를 이제 선언처럼 이제 상여가 출발하기 전에 선언처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 소리를 하면서 이제 상여꾼 중에 선소리꾼이 그 상여가 크게 있어요. 꽃가마처럼. 예. 그 위에 올라가서 상여가 출발하면서 그 상여 소리를 하거든요.
1: 이게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그러니까 네, 신봉사의 아내가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네. 그 장면에서 영희가 왕증유택 재진결례 연결종천 가난보살 이러고 이제 네. 요량은 땡그랑 하면서 이제 노래가 네. 나가야 하는데 회다지 소리도 비슷한가요?
0: 제가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1: 젊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가 부르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발인축에서부터 하직 소리 그러니까 선언하는 소리가 짧지만 한번 제가 요령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채연 씨의 소리로 발인축 하직 소리를 함께 짧습니다, 여러분. 귀를 바짝 기울이고
0: 하직 소리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 있긴 합니다.
1: 한번 추임새는 잘 못할 것 같고 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최진견네 영결종천.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발인축 하직 소리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슬픈 노래인데 너무 잘하니까 웃으셨구나 지금. 이 무장단으로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경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베트남 1호 팬님께서 채연님 기다렸습니다. 상현 소리라니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하셨다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채연님 소리로 들으니까 더욱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듣고 있는데 푹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게 실제 그 선소리꾼들이 이런 종류의 노래 네. 그러니까 장단이 없이 이렇게 쭉 사연을 읊어가는 노래는 네. 사실 가족들의 심금을 울려서 네. 이 뒤에 나오는 사설들이 이제 갈 길이 먼데 그렇죠. 노자가 부족하구나.
1: 맞습니다.
0: 그래서 가족들이 울면서 이거 노자 돈 하세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나오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작용을 하죠.
1: 네.
0: 이 고성 오광대에서 제가 상현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탈춤에 네. 이제 늘 상현 소리가 나오기 네네. 때문에 거기도 헤이 청산간에 청산간에 이내 청산 가는 길에 일가 친척 행상행하가 모다 잊지 못할 혈족이로구나.

0: 오오오오오 이러면 뒤에서 연기하는 탈출꾼들이 오오오오오 이걸 막 하거든요.
1: 맞아요. 옛날엔 그렇게 곡소리를 했습니다.
0: 네, 그걸 해야 네. 잘 가신다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채연 씨의 이 노래를 만약에 진짜 뭐 현장에서 듣게 된다면 네. 실제 누가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도 네. 노잣돈을 저절로 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 노래 처음 만나셨을 때도 감상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이 노래를 사실 네.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국악원 민속단에서 객원으로 일했을 때 잠시 있었는데 그때 예. 상현소리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상현소리를 복원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 소리를 처음 듣고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거를 내가 나중에 언젠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 어떤 연극 공연에서 이 상현소리를 직접 부르기도 했었어요. 누가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 우리 경기 소리에도 이렇게 좋은 또 독특한 소리가 있구나라는 것도
0: 척척한 곡 네. 네. 네. 이게 딱 운명 같은 그런 만남들이 되는 계기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의식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1: 네.
0: 일 노래이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0: 특히 상여를 매는 상여꾼들한테는
1: 네.
0: 이 무거운 이제 상여를 발을 맞춰서 장지까지 안전하게 아무 네. 다치지 않고 가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의식만 없다면 사실 목도 소리처럼 더 간단한 소리가 됐을 수도 있는
1: 네.
0: 그런 노래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오호 소리인가요?
1: 네, 오호 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별칭이고 사실 그냥 상여 소리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뭔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소리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지 사실은 이 발인축부터 끝까지 그냥 이 과정에 이게 뭔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고 이거를 구별지어서 이름을 붙인 건 사실
0: 그렇죠.
1: 지금
0: 맞아요.
1: 뭔가로 네. 지정되고 이걸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0: 저도 그 남양배신구 이수자인데
1: 네.
0: 선생님께서 항상 가시면 이번에 별신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 남해안 별신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1: 네 이게 특정된 단어가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나중에 붙여진 거기 때문에
0: 예, 최창남 선생님의 소리네요.
1: 최창규 선생님 아니에요?
0: 최창규 선생님의
1: 그 선생님께서 아마 이 보존회 회장이시고 아마 이 소리의 보유자이실 겁니다.
0: 목이 대단히 좋으신 걸로 기억
1: 네 엄청 좋으십니다.
0: 오.
1: 저는 그렇게 긁으면 목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일부러 아까 저는 그 정도는 안 했지만 뭐 오만 이렇게 일부러 소리를 오만 나르니 이렇게
0: 감정을 더
1: 네, 곡소리처럼 그런 걸 좀 많이 섞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기 소리 할 때 최만 나오면 당연히 최창남 선생님인 줄 알고 네, 늘 실수를 하는데 고향 상여 소리 중에 오호 소리입니다. 최장규 선생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최장규의 소리로 고향 상여 소리, 오호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 이젠 시골에서도 상여 소리 들을 수 없고 오직 국악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나 봐요. 시골에서도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들을 수 없는 상여 소리 고이 간직합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942님께서 요즘은 듣기 힘든 상여 소리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다지 소리도 참 좋은데 그런 걸 이제는 아예 안 하니 저 순간은 발길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우러 들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방송에서도 상여 소리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특히 우리나라 어떤 정서상 네네. 약간 그 장례 의식을 약간 그 터부시하는 약간 부정한 것으로 보는
1: 네.
0: 좀 꺼리는 거죠. 사실 부정한다기보다는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소리로 봤을 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라든가 소리 자체가 주는 감성 혹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심청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1: 네.
0: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길이로다. 이게 사실 또 엄청난 교훈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노래가 바로 상여 소리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최장규 선생의 목소리는 심리 밖에서 해도 왠지 들릴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쫙 앞에 딱 맺혀가지고 네. 아주 상여 선소리꾼으로서의 가장 특화된 목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0: 채은 씨의 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1: 네.
0: 채은 씨는 이렇게 딱 가까이에서
1: 네.
0: 숨 왜 그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들었을 때의 어떤 감성적인 전달력
1: 네.
0: 이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으면
1: 네.
0: 지금 들은 최장규 선생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대포 쏘듯이 빵 했을 때의 감동이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런 것도 갖고 싶다라거나
1: 저는 사실 바꿔볼까? 저런 소리를 되게 갖고 싶어 했었어요.

0: 왜냐면 제 소리가 감성적이고 뭐 레코딩하거나 이럴 땐 되게 네. 좋은데 네. 뭔가 이렇게 대결하거나 대회나 이런 데 대회 구도에서는 예. 기백과 이런 아~ 압도가 있어야 되는데 감동 네. 위주의 소리이다 보니까 조금
1: 시간이 또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목소리 같은 게
0: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한동안은 되게 바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네. 제

0: 모자른 것 같다. 여기 네. 지금 걸려 있는 돈이 좀 모자르다 네. 싶으면 네. 이 넘차 소리를 하면서 상여를 놀린다고 하는데 안 가요. 아, 제자리 아. 걸음을 하면서 이 넘차 소리를 하면서 돈 좀 더 꽂아 주세요. 어. 돈 좀 더 주세요. 어. 아직 돈이 덜 나왔으니 못 간답니다.
1: 어, 약간 그 예, 요, 이것도 요즘 없어진 문화긴 한데 결혼식 하고 나서 그 함 들어갈 때.
0: 네네네.
1: 그 문화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약간 비슷합니다. 네. 합법적으로 오, 오. 돈을 뜯어내는
1: 넘차 소리.
0: 네.
1: 요거가 채연 씨가 노래를 해주시는 거네요.
0: 네, 짧기 오. 때문에 그냥 네네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1: 네네네. 네.
0: 해보겠습니다.
1: 네.
0: 넘차 노라 명사심리 해당 화야 꽂힌다 입친다 소름 알아 오야 넘차 노라
1: 최현 씨의 노래로 네. 넘차 소리 들었는데 오 당연히 메나리 토리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0: 약간 서도죠.
1: 어, 약간 어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0: 네.
1: 오 되게 신기한 노래인데요.
0: 약간 보통은 이제 상해 소리들이 다 메나리 쪽들이 네. 많지만 이 넘차 소리는 신기하게도 서도 쪽에.
1: 약간 유희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0: 네네, 약간. 그 슬픔에서 살짝 벗어나서
1: 예.
0: 아직 못 간다. 약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오. 이게 또 약간 만약에 공연으로 본다면 분위기가 환기되는 딱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이러고 이제 달고 소리를 하는 거군요.
0: 나 이러고 좀 빨리 합니다. 앞에 하셨던 그 오호 소리, 상해 소리를
1: 예.
0: 오 원래는 국거리로 오 예 하다가 오예오 이러면서 자진 상여처럼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걸어서 장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1: 예.
0: 그럼 이제 장지에 도착을 하면
1: 예.
0: 거기서 이제 달고꾼들이 그 회다지를 하는 예. 그 밟는 꾼들이 서 있는데
1: 무덤을 다지는 행위인 거죠.
0: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군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일이처럼
1: 예.
0: 이편 저편 좌편 군방님네 하면 보통 대답을 하는데 예. 상현소리 대답을 안 합니다.
1: 아.
0: 일부러 대답을
1: 예.
0: 안 합니다.
1: 자
0: 옛날 옛적의 떡먹거리 총각적 헌패레 고래적 나무접시 마실적 팔도강산 그릴적 옛날 노인네 하시던 회방아 소리 우럭우럭 해봅시다 하면 이제 회방아 소리를 이제 아. 하는데 그 회방아 시리즈 달고 메들리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달고 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달고 메들리군요.
0: 네.
1: 오. 생각보다 익혀야 되는 노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아마 이거를 묶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오, 생각보다 대단히 체계적인 구조를 네. 가지고 있네요.
0: 네.
1: 음원으로 들어볼 텐데요. 어, 회다지 소리, 달고 소리를 최장규 그리고 고향 들소리 보존회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경기 고양의 회다지 소리, 달고 소리 들었습니다. 최장규 그리고 고양 들소리 보존회 여러분의 소리였는데요. 보통 이제 이 최장규 선생님 같이 튼튼한 목을 가지신 분들을 목장사,
1: 네,
0: 천하장사처럼. 목장사, 네, 와 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네. 노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곡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방아타령이랑 비슷한 곡이 있네요.
1: 네, 그걸 이제 저희는 별칭으로 꽃방아타령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호적 풍류 중에 하나로 떼가지고 많이 부르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 태평소로 이렇게 가락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0: 예.
1: 근데 이게 경기민요 방아타령이랑 사설도 비슷하고 이 방아를 찌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아 찌는 모양이 달고 이제 회 다지는 아~ 모습이랑 비슷하게 이게 제가 예, 예. 액션 해드릴 수는 없지만
0: 네네네.
1: 액션도 비슷해서 아마 이 메들리에 같이 붙여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상사도야도
0: 네, 네.
1: 이거는 이제 논두렁 밟고 땅 다질 때 불렀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땅을 밟는 소리여서 요거를 메들리로 같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꽃방아타령은 이제 박자가 좀 느려서 그렇긴 한데 네. 요걸 그대로 축약해서 단기

0: 이면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아타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조금 뭐 멜로디는 다르긴 하고 요
0: 네.
1: 꽃방아의 매력은 반장단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해볼까요?
0: 예,
1: 네. 그러면 제가 꽃방아 후렴 한번 하고
0: 네.
1: 바로 방아타령으로 이어서 한번
0: 네.
1: 해보겠습니다.

0: 에헤헤 이렇게 한 반장단이 남는 게 특징입니다. 경기
1: 이거 모르면 칠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0: 네, 이거는 모르면은
1: 네. 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약간 최현 씨 노래 들었을 때 이렇게 울컥울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밀어서 내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0: 네. 근데 또 경기 방아 타령은 또 위로 달아서 하는 게 더 많죠.
1: 요것도 한번
0: 해보겠습니다.
1: 지금 약간 체념하신 상태인 것
0: 같은데.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다 하고 가겠습니다.

0: 요게 경기입니다.
1: 방아타령 들었습니다. 1716님께서 얼씨구 좋다. 어깨춤이 절로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최현씨가 오셔서 예, 저희 문자사연 게시판에 어떤 지분을 상당히 늘려주고 계시다는 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목을 지금 아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이죠. 공연 앞두고 계십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마침내 민요라고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아주 큰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예. 이희문 선생님과 최수현 선생님과 함께 제가 또 세 명의 경기 민요 보컬이 이제 각자의 곡들을 꾸미게 됩니다.
1: 거기서 나이로 봤을 때 이제 막내를 맡고 계시니까.
0: 네, 막내입니다.
1: 어, 가장 힘든 포지션이지 않을까.
0: 네, 좀 그럴 수 있죠. 네.
1: 개막 공연.
0: 네, 감독님 이한철 감독님 같이 하는 공연이고
1: 아마 구학 방송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최현 씨까지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시니까 네. 꼭 금요일 토요일 여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예, 찾아주시면 좋겠다.
0: 감사합니다.
1: 아까 그 휴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었는데 아마도 여름에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여락 페스티벌로 휴가를 대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186님께서 휴가 언제 가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 다른 분들도 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휴가의 가장 큰 목적은 쉼이잖아요.
0: 네.
1: 근데 가서 더 힘든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공연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1부 끝곡은 산머루님께서 신청하신 아, 민왕 씨 노래 축원 듣고 싶어요 하셔서 1부 끝곡으로 예, 준비를 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최현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선왕님이 오시리고 황해도 구월산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할

요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야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시.

라 농사를 잘 시켜주옵시고 가가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태평무수되길 백사여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사해신령 다 따라 참석을 하신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자, 이제는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신고 봅시다. 아니, 반반지 신고이다가 승반지 신고해야 하는데. 자, 이제 신고 봅시다. 자, 장땡이 굴떡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1: 얼른 심어.
0: 하리!

0: 이 노래 좀이 나오네.
1: 제발
0: 야, 이거 잘 친구다.
1: 아래.
0: 야, 불리하십니다.

0: 봄 소식이라 몰랐나.
1: 이거 자식들.
0: 뒷동산에 행화춘절이 나.

0: 칼바입니다.
1: 이리 신구냐?
2: 살살 만져도 돈다 사고 하네.
1: 야, 뭐 좀 좀 만져가 줄래?
3: 예, 날날 갈란.
1: 야, 이 뭐 좀 좀 뭐 좀 치워라 오늘.
3: 깔깔마. 여자가.
1: 야, 이 의자 신구다.

김진탁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양양의 모 심는 소리 아라리 보내드렸습니다.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추임새나 사설들이 툭툭툭 나오는데 뭔가 이런 응원의 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원의 기운이 일상에도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0: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산모루님이 신청해 주신 곡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20주 동안의 병원 생활을 보상받은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산모루님의 사연들 또 애청자분들은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정말 오래 계셨습니다. 이제 곧 시골 집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시골에 내려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민왕 씨도 가슴 뛰는 계획으로 여름 보내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퇴원하면 드디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설렐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났으니까 예, 앞으로는 예, 아프지 마시고 예, 이 즐거운 일들만 예, 가득하셔야죠. 예. 이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이일주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신봉사와 안심행인과 주점에서 쉬다가
2: 아, 지금
1: 걸음을 바삐고로 궁궐을 찾아갈지 그때요 황후께서는 날마다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을 받아보되 부친 성명은 없는지라 신황후 기가 안 백혀
2: 아,
1: 혼자 말로 탄식한다.
2: 아, 좋지.

0: 자, 하나, 둘,
1: 어, 예예래, 모도신고. 내가 정녕 죽었으를 나르시고 애통하시다 굳기셨나.
0: 하, 좋지.

오신당 도중에서 무슨 낭패를 당하신가? 잔치오르리 마음 중인디 어째게를 모두 오고 싶은 그나 혼자

0: 그렇지.
1: 이렇듯 애탄을 하실 적어 이날도 대굴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는 지필 들고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이며 연세 직업 자녀 유무와 가세 빈부 유무식을 낱낱이 기르고요 황후전에 올렸겄다.
0: 아니 지구
1: 황후 받아보실 적어 각기 직업이 다르구나. 경을 입고 사는 봉사 신수제소 혼인궁합 사주 해몽 실문심 처멀쳐 사는 봉사 개지목에 얻어먹고 내 주장으로 사는 봉사
0: 하시고
1: 무남 동료에 따르게 의지하고 사는 봉사 아들이 효성 있어 혼정 신성 편한 봉사

0: 지키고 걸식으로 사는 봉사 목 마시지 않는다면 대목장이는 수가 안 한다 분갓쟁이로 사는 봉사
1: 항시고
0: 자식이 안진뱅이라 지가 빌어다 매긴 봉사 그 중에 어떤 봉사 그와 동심학교니 연세는 65세 직업은 밥만 먹고 다만 잠자는 것뿐이오 아들은 못나 보고 딸만 안다 다었다가 채소로 발려먹고 출천되어 딸 자식이 마주막 떠날 적어 안 못 보신 늙은 분 말년 신세의 탁월하고 추구간 전국으로 가세는 주더니 뺑덕이라는 계집년이 모두 다 털어먹고
1: 하이타
0: 유무시 기록에는 지시반내 허옇기로 사서 삼경 다 읽었다 또렷이 기록이 되었구나 황호 낱낱 즐거가실 적어 오직이나 반갔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 아니오시고 내가 물러 분 것이되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준 안으로 모셔라 내가니 영을 듣고 나가 심학교씨 심행인 나오셔 심행인 신봉사 듣더니 심행인이고 무엇이고 배가 고파 죽었구먼 거기서 술 한잔 주제 글쎄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집도 주고 하더니 얼른 일어 나오셔
1: 좋지
0: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껏준다 그런데 어찌 꼭 날만 그리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위에서 심행인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1: 하시고.
0: 신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놈용 개 죽을 뒤 잘 찾아왔다.
1: 하시고.
0: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날 잡아 죽이려고 이 잔치를 뱃속은 잔치로구나 내가 더 살아 못하리 들어갑시다 주련받게 당부하여 진행인 자리뇨
1: 하시고
0: 항우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현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침중하신들 분이여 저를 유군을 얻지 허리
1: 다
0: 심항우 거동보아라 산우주름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 달려나와 부치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신 허곳 말 못 들은구나
1: 하시고
0: 신봉사 부지 불강 이 말을 들어놓니 황거인지 궁녀인지 굳부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른지라 먼 눈에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이고 아버지라니 누가 날 들여아버지래요 에이?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1: 하시고.
0: 없고 남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우금 수산년이 드논니
1: 하시고.
0: 아버지라니 웬 말이요
1: 하시고
0: 황후 곧 목 만면어여

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 이 말 듣고 에이 이거 웬 소리 이거 웬 말이야.

0: 부르느냐? 이것이 웬 말이오? 축국 없는 내따 심청 여기가 이라고 살고 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눈 있어야 보지.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야식이 살려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으리. 아이고 답답해요.
1: 하시고
0: 이때 용공신형 용왕고 분보인지 신봉사가 눈누리다 무슨 작을 부리었구나. 뜻밖의 청악배각이 황극전의 왕래하고 오색채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 뒤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근질근질하고 섬섬섬섬섬섬하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지.
1: 친구,
0: 아니 여가 어디요?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다 일시에 눈을 뜨는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1: 친구,
0: 만자맹이 눈을 뜰 때 전라도 순창담양 세간 못 뛰는 소리라 짝짝 짝짝 하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 버리는데 석 달여를 큰 자체에 먼저 와서 잡내오고 내리간 맹인들도 저의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되어 부득기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쳐 당도 모든 맹인들도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길시에 모다 눈을 뜨는데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나다가 뜨고 승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벗다 뜨고 눈을 끔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비벼보다 뜨고 지역 필금 주수라도 눈먼 김생은 일시에 모다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는 심청가의 대문 소령하는 것만 들어봐도 역시 벽에 벽대 찌고 다래끼 석수는 빗대 쓰고 등급 찌고 원시 근시 굳이 눈으로 모두 다 시야.

심청가중 신봉사 개안, 네,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일주의 소리였고요. 8252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삼머루님께서 저의 퇴원 심경보다 더 신명나네요. 처음 듣는 신봉사 눈 뜨는 사설 아주 신명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동초제 심청가에서 나오는 대목 뒤에 부분 들어보면 대단히 색다르죠. 이 이후에는 이 대목만 들어도 원시나 근시가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진다라는 효험이 있는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꽹과리 신하위 보내드릴 텐데요. 야쟁의 명인으로 알려져 있는 윤윤성 명인의 꽹과리 가락 또한 예, 경지에 오른 예, 그래서 아마 이 꽹과리 신하위라는 제목이 붙은 거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윤윤석의 꽹과리,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진연주로 꽹과리 신하위 보내드립니다.

윤윤석의 꽹과리,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진연주로 꽹과리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단가 할로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늙음을 한스러워하는 노래라는 뜻의 할로가는 박록주 명창이 지어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말하고 있고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상하게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즐기며 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할로가는 비교적 한문투가 많지 않은 사설로

0: 드립니다.
1: 인간 세상을 하증하고 양한 수명허여 울림조사 뜨절도 초당고 생여이기 없어 철간든 줄을 모르네. 인간 할 초무성하면 춘절인가 짐작하고 녹음방초 성님하면 과절로 생각하고 천수만수 단풍 들면 추절인가 생각하고 송주거 백설이 날리면 동절로 생각하고 삼손일 손세월 먹으나 못 먹으나 진심이 나이없고 문신보지 기풍구대 제약이나 일상고 삼간에 고기를 낚임 주야로 일삼동안 죽지는 못할래라. 늙기운 건 성우가 서렸다. 의왕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들마소. 나도 어집 청춘일 너희 나를 백발 한심하다. 무정세원 연우하야 문소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절로 난다. 망령이라 흥얼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달고도 슬얹히고 절통하고 분하구나 할수 없다 할수 없어 홍안 백발을 들어간다. 인간의 이공두려 얼굴은 두려 마을 소냐 춘춘한 연연 녹인담 왕소는 기불키다.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든 보다느니 인간 백년은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을 다지하면 단사시도 못살 우리 인생들은 어찌리에 가만나. 초롱 같은 우리 인생은 아창 한번 죽어지면 육진장포 7매를 상하늘 질끈 묶고 소방산 됐다 누워 번거롭게 울려매고 북만산으로 돌아돌아 사토로의 집상고 송중고로 우럴 삼막 특연 접동 시리니 산원 척척 밤은 깊은 내 초령궁이 인생 너기로구나. 사성이 늘어서 병토지로 신혈제 어동육소 홍동백성 좌봉해도 늘어 놓고 칠팔조 강근기총 처제왕궁 자수궁 지.

0: 얼굴 저자는 덫이 홀로 무슨님 먹는 줄을 아느냐 해구던 줄을 네가 알 수가 있느냐 사후에 만번 진수가 부도 생전에 일배추도나 사다 실주고 먹고 쉬고 놀고 걸리를 하면 놀아오세.
1: 박록주의 소리로 단가 할로가 보내드렸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낼 때의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어지는 곡은 서울굿 중에서 창부거리, 예, 창부타령 다들 좋아하시죠. 이 창부타령이 본래 무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가 버전으로 예, 들어볼 텐데요. 서울 창부거리 타령을 김유감 명인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노래의 기백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어떤 할 때 그 노래 촥 나올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김유관 명인의 소리로 서울 구청에서 창부거리 타령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생방송 끝곡은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 준비했습니다. 이 후렴구에 보면 느리고 늘씬 느려라 얼싸 정 좋다 연함은 대빨 느려라 이런 노랫말이 나오는데 정을 많이 늘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남녀간의 정을 엿가락처럼 늘리라는 의미로 쓴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만나는 우리 좋은 관계들 예, 뭐 가족, 친구, 동료, 뭐 연인들 예, 많은 분들의 정이 정말 쭉쭉 늘어나서 예, 오랜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그 관계 안에 꼭 노래가 좋다도 예, 여러분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 생기네요.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예술 치유 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열린 콘서트가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치동 C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하바해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인데요.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고자 결성된 예술 치유 그룹입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하바해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장애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인데요. 공연에선 하늘이가 햇살 누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배우 이하늬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음악 낭독극을 함께 꾸미며 무대에 특별한 감동을 더하고요. 따뜻하고 친근한 음악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은 여름밤, 음악이 건네는 작은 위로를 하바해의 콘서트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국악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국악극 대청여관2가 7월 3일과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청여관2는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갈 곳을 잃은 국악인들이 부산 대청동의 작은 여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통 예술을 이어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리와 춤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예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경기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이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악의 매력은 물론 인물들의 감정까지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예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2, 올여름 부산에서 우리 예술의 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정재만 추모 12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이 7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정재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연인데요. 명무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벽사 전통춤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도 참 인상적이죠.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무거운 바윗돌을 발에 매단 듯이 춤을 추라. 생전 정재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는요, 그 가르침과 예술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재만 선생이 생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대표 전통춤들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깊은 예술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춤이란 게 동작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긴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춤의 계보와 전통춤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쉬면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쓰이는 쉬다의 활용형 말고요. 한자로 담금질할 쉬에 힘쓸 면자를 쓰는 쉬면이라는 단어가 따로 국어사전에 나오는데요. 부지런히 힘써 일함이란 뜻입니다. 보통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좀 쉬면서 해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쓰는

말인데 전혀 반대 의미를 지닌 쉬면이란 단어가 있었다니 뭔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죠. 늘 그렇듯 쉬면서 보낼 수 있는 주말은 순삭이고 다시 쉬면 해야만 하는 월요일은 금세 돌아오니 오늘도 담금질하듯 힘써 일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쉬면 하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음 쉬면서 다시 내일의 쉬면을 위한 충전의 시간 함께 할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잔향의 연주한 노래로 바람의 언덕 들으면서 6월 29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쉬면이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쉬다의 활용형 말고 담금질할 쉬에 힘쓸 면자를 쓰는 쉬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슷한 말 중에 쉬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한자로 담금질할 쉬에 숫돌려자가 쓰인 이 단어는요. 기본 의미는 칼이나 도끼 같은 연장의 날을 담금질해서 숫돌에 간다는 뜻이지만요.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는 의미로도 국어사전에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려 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반전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국어 사전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됐다는 거. 아마 굳이 쉬면이나 쉬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근로나 노력처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요. 어쨌거나 힘써 일하는 쉬면보다 더 중요하고 또 내일의 쉬면과 쉬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늘의 충분한 쉼일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이 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경치를 보고 바람을 쐬러 다녀오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겐 책을 읽는 게 쉼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게 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쉼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각자가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인 쉼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쉬면을 가능하게 하는 쉼에 관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어요. 대추나무 꽃입니다. 꽃피는 것을 조금 늦게 보게 되어 열매가 제법 굵었습니다. 일찍 핀 꽃은 지고 열매가 되어 씨알이 굵어지고 늦게 피는 꽃은 피는 때가 제철입니다. 지난해에 찍었던 나무, 어느 마을 입구 작은 텃밭에 홀로 크는 나무라서 오가며 볼 수 있고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주인은 열매를 갖지만 지나다니는 객은 사진으로 나무와 꽃과 열매를 담아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꽃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매가 함께 있는데 이 열매가 대추로군요. 아유 왠지 굉장히 반갑고 정겹습니다. 제가 대추를 또 좋아해서요. 그 달큰한 맛이 참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아유 꽃도 아기자기 참 예쁘네요. 7324님께서요. 어제 제 생일이었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삼풍백화점 희생자 31년 추모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어제 생일 맞으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인터넷을 하는데 이 그 참사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신 생존자분이 남기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 저도 그 뉴스 소식을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네,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때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도 참 많고요.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정말 많았었죠.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벌써 31년이나 네, 됐군요. 아,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네, 기억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인솔님께서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6시는 쉬면서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 우리 쉼의 쉼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김영기님께서요.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 정말 빨라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6월에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또 흘렀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아, 7월이네요. 정말 상반기가 다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고 계시죠? 그러시리라 믿고 네, 7월 맞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2242님께서요. 매미 소리가 정겨운 요즘입니다. 야들이 7년 가까이를 땅속에 있었다니 신기합니다. 어쨌든 만나지기 보미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매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벌써 나왔나요? 매미가요? 이제 정말 여름이로군요. 그쵸?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건데 저는 아직은 네, 매미 소리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딘가에서는 또 열리라는 매미가 이렇게 또 나왔군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쉬면이라는 단어가 있군요. 정말 더워서 쉬면서 잘 지내겠어요. 6월 마지막 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쉬면이라는 말이 정말 정반대의 뜻을 또 갖고 있어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요. 0750님 출석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노래하는 달의 연주와 노래로 낮에 보이는 달.

노래하는 달의 연주와 노래로 낮에 보이는 달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습니다.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인데요.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은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 심은산의 고뇌와 예술을 향한 집념, 그리고 그가 빚어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낼 예정입니다.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 서리서리의 대표이자 창작 타악 그룹 공명의 멤버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송경근 대표가 총감독과 극작을 맡았고요. 송경근의 대금, 송훈, 디저리두, 김은경의 소리, 임보현의 피아노, 강선일과 장경희의 율기와 타악, 윤보현의 첼로, 박경수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질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요.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앉아만 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쉬면은 집에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보미누님, 누님은 쉴 때 어떤 방식으로 쉽니까? 우리 3033님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정말 천장 보고 가만히 누워있거나요. 그냥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충전이 되는 쉼의 방식이더라고요.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자, 드들강님께서요. 더워서 현에 밀고 주인과 같이 걷는 강아지도 더워 보이는 날씨. 우리 음악은 부채바람처럼 시원하고 보미님의 목소리는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는 시원함으로 느껴보고 싶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아이스크림 정말 달콤한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달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자, 2630님께서요. 보미님, 저 드디어 소원 이루어졌어요. 크루즈 당첨됐어요. 지금도 꿈만 같아요. 이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소원이신라고 크루즈 여행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금방이요? 와,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가요제를 나가요. 박정현, 김경호, 아이유, 정수라 노래 부를 거예요. 저는 도전이 왜 이리 좋을까요? 마치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어 더 좋은가 봅니다. 저의 쉼은요. 할 일 다 해놓고 에어컨 바람에 믹스커피 마시며 잠깐 쉬는 게 제 쉼입니다. 너무 오래

때문에 온전히 긴장을 풀어놓으면 제가 나태해져서 안 돼요. 아, 이렇게 열심히, 네. 쉬면을 하시니까 우리 2630님의 소원이 이렇게 금방 이루어지시나 봅니다. 아, 일단 너무나 축하드려요. 얼마나 지금 설레면서 좋으실까요? 네,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아, 만나는 산소 같은 쉼. 이 무더위에 냉장고 에어컨 같은 사랑 쉼터 만나에 살며시 포근히 기대봅니다. 만나 왕짱 따따블로 사랑합니다. 엄지척 해주셨네요. 아유, 시원한 쉼터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는요, 서울에서 초여름에 우는 매미는 못 들었지만 시골에서 초여름에 우는 참매가 있습니다. 큰 말매미가 아니고 참매는 작아요 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이 초여름에 우는 매미가 또 이렇게 종이 다른 매미로군요. 아, 그것도 오늘, 네, 덕분에 알게 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쉬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쉬면서 자기의 취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취미는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취미를 하면서 휴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 이렇게 또 만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628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오늘은 친정엄마와 언니와 함께 마음이 아프신 친정오빠 면회에 다녀왔어요. 진정한 쉼이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닐까요? 쉼이란 충전받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가족의 사랑으로 에너지 충전했습니다. 보미님 방송도 저에겐 진정한 쉼이고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가족의 사랑만큼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게또 있을까요? 우리 6287님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2738님께서는요. 저는 쉼이란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쉴수 있어야 진정으로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 걱정거리가 온전히 없어져야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인이 아니겠죠. 하하 해주셨네요. 그런데 우리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또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없으면, 네, 또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또안 생기니까, 예, 그런 것도 뭐, 열심히 살아가는, 네, 동력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우리 2738님,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1319님께서는요, 놀멍, 쉬멍, 이래요. 오늘은 진이 다 빠졌어요. 지친다, 지쳐.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들어요. 오늘은 오이 냉국, 호박 볶음 해주셨네요. 아유, 오늘 지치도록 일하셨으니까요. 오이 냉국 시원하게 드시고요. 시원한 음악도 들으시면서 좀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국악밴드 나릿과 김수경의 연주한 노래로 놀로.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월은 무정하여 흐름이 유수하고 이만한 것이 우리 내 인생 살아. 허송 저리 허송 허송 세월 허다 보면은 이러한 청춘 시절이 다시

치고 잘 뜨는 일 변함없는 자. 이리도 살고 저리도 살고 정답 없는 것이 인생이니.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음식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차갑게 해서 먹는 면 요리를 통칭하는 말이지만요. 보통은 메밀과 전분을 주재료로 만든 면을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거나 고추장 양념에 비벼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메밀이 많이 생산되는 북부지방에서 발달한 음식이고요. 대표적으로 평양식과 함흥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 음식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라면, 2번 냉면, 3번 최면, 4번 짬짜면, 5번 대면대면.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이 노래 가사에 오늘의 정답이 들립니다. 소리맵시의 연주와 노래로 짝사랑.

0: 얼씨구
1: 하루가 거의 지나고 5, 6일이 넘어가니 네 생각에 밥상도 이루고 아이들 막 보고 지고

소리맵시의 연주와 노래로 짝사랑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음식 이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질 때 특히 생각나는 면 요리인데요. 북부지방이 본고장이고 평양식과 함흥식으로 크게 양분되죠. 1번 라면, 2번 냉면, 3번 최면, 4번 짬짜면, 5번 대면대면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6777 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5745님, 5205님도 정답 잘 주셨고요. 1319님께서는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지는 물 이것 해주셨네요. 그래요. 보통 물이 네, 더 유명하죠. 자, 3033님께서는요. 저도 중국 갔을 때 연길 이것을 먹어봤는데요. 양이 무진장 많아서 많이 남긴 게 기억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연길에서. 저는 정말 맛있던데요. 근데 양은 확실히 많기는 했어요. 자, 김영기님께서도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요즘 무더위에 시장골목 이것집에는 손님이 줄 섰네요. 이것도 좋은데 막국수도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국수가 더 취향이긴 합니다. 아우, 그 수육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막침 나오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빨리 통일돼서 평양 가서 원조 평양 이것 먹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 저도입니다. 자, 1302님께서 제가 면 종류 다 좋아하는데 이것도 참 좋아합니다. 함흥보다는 평양이 좋답니다. 오늘도 정말 더워서 이거 땡기네요 해주셨어요.

0: 오늘의 정답 드셨군요, 오늘. 구하나 오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길면 헷갈려서 적으면서 보내요. 더울 때 최고. 최고의 음식. 할머니표가 제일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2242님께서 역시나 이것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저는 비빔 이것을 좋아해요. 그날 기분 또 컨디션에 따라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도 비빔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때는 또 물 이것을 먹어야 네, 기분이 또 맞춰질 때가 있어요. 자, 윤혜성님께서요. 또 정답 잘 보내주셨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정답 1번 라면이요. 라디오계 최고 인기 빌보드 차트 1위 인기 프로 만나와 함께 라면.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랑 제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자, 2630님께서는요. 저는 집에서 이거 자주 해먹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요. 육수 얼려서 살얼음으로 해서 먹으면 더위 타파입니다. 해주셨고요. 자, 2723님께서 더워서 시원한 이것 한 사발 들이키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자, 보나명님께서도 노래의 가사에 이것보다 네가 더 좋다는 가사가 재밌습니다. 제 휴식은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조금 여유로울 때 그동안 못 본 드라마를 연달아 보니 일주일 동안 안 기다려도 되니까요. 드라마에 지치다 보면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것도 좋은 쉼의 방법이죠. 자, 앞서 문제를 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크게 평양식과 함흥식으로 양분되잖아요. 평양식 이것은 국수에 메밀을 많이 넣어서 만들고요. 함흥식에는 전분을 많이 넣어서 가늘게 뺀 국수가 쓰여서 면의 식감에서부터 극명한 차이가 있죠. 일단 이 면의 식감에서부터 취향이 확 나뉘고 또 물 이것과 비빔 이것으로도 취향이 양분되는 음식 맞춰주시는 건데요. 1번 라면, 2번 냉면, 3번 최면, 4번 짬짜면, 5번 대면 중에 무엇일지 자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힌트곡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정혜석의 소리로 심청가 삭바느질 대목 함께합니다.
1: 송나라 원풍 말년 황주 도화동 봉사 한 사람 사는디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라. 노대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훈이 불행하여 22우한 명허니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강근한 친척 없어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디 현철호고 얌전어사 주남 소남 관저실을 모르난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그 봉사 가장을 꼭 품을 팔아 받들 쩌고

여그 보고 잔놈이지 상침질 가끔 일와 외울뜨기 괴부르리며 고추놈이 소로리기 망건 깨며 가끔 접기 패자투수 보선행전 보대 허리띠 단힘 중치 쌈지양 낭어 필량이야

수도 놓고 고생 모사 각대 흉배 학거리기 궁초공단 소주 선주 낭능 갑사의 군문 토주 갑

0: 홍혜석의 소리로 심청가 삭바느질 대목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4024님께서요. 여름에 시원하게 꼭 먹는데 이것은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네요. 요즘 이것값이 너무 비싸서 집에서 시판용 육수 사서 살짝 얼려서 해먹어요 해주셨고요. 1021님께서 겨울에 먹는 이거 최고입니다 해주셨습니다. 4775님도 배고픈 시간이라 먹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6287님께서 며칠 전에 통이라면 저희 아들이 평양에 가서 이것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둘이 컵라면 먹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입니다 해주셨네요.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2번 냉면이었죠. 지금은 냉면이 여름철 별미로 더 인기가 많지만요. 냉장시설이 없던 옛날엔 원래 냉면이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고 하죠. 한반도에서도 겨울이 더 길고 더 추운 북부지방에서 겨울에 쌀보다 더 구하기 쉬웠던 감자와 메밀 등을 이용해 국수를 만들고 살얼음 언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던 게 오늘날의 냉면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외국에 나가면 특히 그리워지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냉면이라고 하죠.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남 진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시의 한 냉면집 앞에 와 있습니다. 냉면이 북녘 땅에서만 발전한 건 아니라는 거, 옛 문헌에 기록된 진주냉면이 증명해 주는데요. 1960년대에 명맥이 끊겼다가 2000년대 이후 되살아난 진주냉면은 순메밀만으로 면을 만들고 해산물과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내는 고유의 스타일이 뚜렷한 냉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을 찾아 여행하는 것도 이 여름 더위를 이기고 쉬면 할 힘을 주는 나만의 쉼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서울에는 열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전역에 발효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그 밖에 일부 수도권과 공주, 청주와 세종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목포 29도, 울산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경북과 호남은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김장대사 음식숙제원 가진 증편 중개약과 박산과자의 다식정반 냉면 화채의 신설로 각각 찬수

강세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왔습니다. 2379님께서요. 저는 밀면, 냉면, 쫄면 모두 좋아하네요. 어제도 너무 더워서 밀면을 사 먹고 왔어요. 정말이지 여름엔 냉면이 최고네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들으며 시원하게 먹어볼래요 하시면서 밀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중에서는 밀면을 가장 좋아해요. 참 맛있죠. 쫄깃쫄깃. 승승장구님께서요. 주말에 시원하고 매콤한 비빔냉면 먹었어요. 시원한 물냉면도 좋고요. 우리 음악은 빠르지 않아서 들으면 쉼이 됩니다. 쉼 자체죠. 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음악이, 예, 전통음악이 정말 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쉼이 되는 우리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국악방송 친구하시면 돼요. 자, 6759님께서요. 냉면이지요. 요즘 바로 맛나고 시원한 요것이 땡기는 시절이에요. 시원한 뱃노래 듣고 싶어요. 뱃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냉면이 최고 해주셨네요. 네, 뱃노래 신청해 주신 거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3515님께서는요. 평양냉면을 집에서 자주 만들어주셨던 할머니표 냉면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평양냉면이 근데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수고롭더라고요. 정말 육수 내는데 엄청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정성들인 할머니표 평양냉면 할머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주셨나 봅니다. 8318님께서는요.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도 맛있게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해주셨네요. 하, 그럼요. 그 냉면에 고기 한 점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본디님, 오늘은 동대표 회의가 있어서 여기까지 경청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벌써 회의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간나니님께서는요. 진짜 냉면이 최고네요. 여름에는 항상 면은 집에 대기 중이네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오늘도 진짜 더워요. 보디 더위 드시면 안 되니까 잘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여름에 냉면 아직까지는 안 먹었네요. 오늘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말씀하시니까요. 또 밀면, 냉면 다 또 먹고 싶네요. 꽃분네님께서는요. 저는 짬짜면요. 영감이 짬만 나면 한잔하러 가서요. 정답 짬짜면. 아유, 우리 꽃분네님 남편분 약주 좋아하시는 거 우리 이제 전국에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8888님께서요. 진주 촉성루에서 냉면 먹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저 진주 냉면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둘둘사이님께서도 요즘 시판 냉면 밀키트에 식성껏 소고기, 달걀 등등 넣으면 좋아요. 오늘 이곳 청주도 폭염주의보 내렸어요. 해주셨네요. 아, 청주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네, 더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1부 마무리하는 음악으로 아까 6759님께서 뱃노래 신청해 주셨죠.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뱃노래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안정아의 노래로 꿈처럼 그리워지는 날에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쉬면을 가능하게 하는 쉼에 관하여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흥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혜성 님께서요.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제일이지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건강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은 건강할 때 스스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내 건강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도미님은요, 팝 가수 중에 아바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바의 히트곡이요. 김미, 김미, 김미. 제 생각인데요. 도미님은 김하고 미역을 많이 드셨어요. 미인.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사실 미역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는요, 영국의 뮤지션 라디오헤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었나요? 자, 갓난이님께서요, 부디 여기 갑자기 비가 퍼붓고 있어요. 쟁일 해님 빵긋했는데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네요. 오늘 엄청 덥더니 비 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쪽은 비안 오나요? 부디 조심히 잘 다니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갓난이님 계신 곳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상청 레이더 화면을 보니까요. 현재 강원 횡성 그리고 전북 진안, 장수, 대전 유성구 등이 전국에서 일부 지역에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이 지역 중한 곳에 네,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조심히 이동하실 때도 안전하게 그렇게 이동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에스닉 퓨전 밴드 바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듣고 있을까?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서유럽에서 수백 명 사상자를 낸 폭염이 동쪽으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의 코스에는 이날 41.7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폴란드 슬루비체의 기온은 이날 40.5도를 기록해 1921년 40.2도의 기록을 105년 만에 갈아치웠고요. 헝가리 부다칼라즈에서도 40.7도의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체코 독산이 또한 41.9도를 기록했는데요. 체코 수문기상연구소는 기온은 계속 오르고 있어 이것이 최종 최고 기온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덴마크는 전날 오덴세 북부에서 36.6도를 기록하며 184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폭염이 휩쓸고 간 서유럽에서는 이달 24일부터 27일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프랑스 국립공중보건청이 발표했습니다. 자택에 머무르던 중 폭염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이 많았습니다. 공중보건청은 현재 초과 사망자는 추정치로 집계가 마무리되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페인의 지난 21일부터 25일 폭염 관련 사망자는 최소 32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국악인가요의 연주와 노래로 꽃 듣고 왔습니다. 제가 공연으로 여름에 유럽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도 무척 더웠거든요. 근데 이 유럽의 더위는 우리나라처럼 습한 더위가 아니어서 그늘에 가면 비교적 괜찮아지곤 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건물이 대다수고요. 일반 가정집에는 거의 에어컨이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강한 더위가 강타하면 정말 이 에어컨도 없는 환경에서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참 큰일이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 정말 재난적인 폭염 같아요. 한국도 점점 더워지네요. 에어컨 없이는 힘든데 쓰면 쓸수록 더 더워지고요. 큰일이네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보미님, 라디오헤드 좋아하시는군요. 라디오헤드 노래 좋아요. 크립 등 좋은 곡 많죠?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더워서 에어컨을 쓰면 또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니까 또 에어컨 쓰고 이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정말 큰일이죠. 그리고 승승장구님 이 라디오 애들을 또 아신다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또 반가움이 막 이렇게 일어나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539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4024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628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에요. 불새출의 연주로 쉼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0: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00년 6월 29일, 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작가이기 전에 하늘을 사랑한 비행사였는데요. 1935년 비행 중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경험은 훗날 어린 왕자의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뜻밖의 우회로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경진이 쓴 시에 조경찬이 곡을 붙인 동요 어린 왕자에게 이재백 어린이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생텍쥐 페리는 어린 왕자를 어른이 된 어린이들에게 바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릴 적에는 몰랐던 문장이 나이 들어 다시 읽을 때 다르게 다가오는 책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거나 모든 어른들은 다 아이였지만 그걸 기억하는 건 불과 몇 명뿐이다 라는 진리들. 오늘은 문득 어른이 된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을 다시 펼쳐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성훈 시 한성훈 작곡 아름다운 내 사랑 창원시료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성일 시 권유미 작곡 꽃과 바람 테너 손재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창원시립합창단이 부른 아름다운 내 사랑, 테너 손재현이 부른 꽃과 바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박수진 시인의 시 나의 별에 이르는 길에서 뽑았습니다. 가벼워야 하리 가난한 내 영혼, 저 하늘 빛나는 나의 별에 이르기 위해 비우고 덜어내, 아 가벼워야 하리.

박수진 씨, 김혜경 작곡, 나의 별에 이르는 길, 소프라노 강현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63번님께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어요. 낮이지만 치킨도 시키고 반주로 맥주 한 잔씩 하며 함께 응원을 했답니다. 대회 끝마칠 때까지 다치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 테너 조민규 푸른 꿈을 꾸는 새 들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해드릴게요. 박원자 씨, 정보영 작곡 푸른 꿈을 꾸는 새 테너 조민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조민규가 부른 푸른 꿈을 꾸는 새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김소월 씨, 조혜영 작곡 못 잊어,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생텍쥐 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척박함 속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휴식과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만의 오아시스, 별빛을 가득 담은 우물 하나가 삶을 아름답게 수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두거 악양루에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공연은 서울 도남구악당에서 열린 산조대전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된 서울 도남구악당만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입니다. 올해는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는데요. 큰 주제가 바로 확장이었습니다. 산조를 타고 확장된 음악가들의 음악관을 살펴보고요. 또 새롭게 해석으로 확장돼 산조를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FN과학당에서는 각기 다른 공연들 중 한 곡씩 발췌하여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4월 17일 김준희가 연주한 한범수료 해금산조 만나고요. 4월 19일 신산조병주 1압 1, 2에 오른 이재하와 장삼수의 거문고 가야금 병주 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 김준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을 비롯하여 창작악단 해금 수석과 악장 그리고 지도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로 연주와 교육활동을 병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김준희가 이번 무대에서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연주했는데요. 1911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한범수는 대금, 해금, 퉁소의 명인이었습니다.

합니다. 박종기 여와 한주환의 대금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대금 산조를 세웠고 그 가락을 또 해금의 언어로 다시 짜면서 오늘날 한범수류 해금 산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 무렵 한바탕 산조로 정리되었는데요. 장단 구성은 산조의 기본 흐름인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집니다. 이 산조의 중심에는 남도 계면조의 선율이 놓여 있는데요. 깊고 애절한 가락,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담백함이 이 산조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변박자보다는 정박이 많아 음악이 안정감 있게 흐르기도 합니다. 느린 장단에서는 해금의 숨결이 길게 드러나고 중모리와 중중모리로 갈수록 선율의 결이 조금씩 촘촘해지며 자진모리에서는 절제된 긴장감 속에 산조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한범수류의 해금 산조를 듣는 묘미는 무엇보다도 격렬한 과시보다는 우직하고 담백한 선율의 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현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한 음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백을 통해 연주자의 내공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준희가 연주하는 한범수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하고요. 지난 4월 17일 서울 도남국악당에 오른 산조대전의 공연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17일 서울 도남구 악당이 오른 산조대전 공연 중 일부였는데요. 김준희의 해금연주로 한범수류 해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 했습니다. FM구학당 청취자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FM구학당을 통해서 지난 4월 서울 도남구학당의 산조대전을 틈틈이 만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을 살펴봐도 이러한 산조대전처럼 전통음악을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는 축제들이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플라멩코 비엔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플라멩코의 노래, 춤, 기타, 무대 예술을 도시 전체의 축제로 펼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으로 가면은 인터켈틱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오르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켈트 문화권의 음악과 춤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산조대전 역시 특정 장르인 산조라는 음악을 서울 도남구학당의 자연음향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아보는 축제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거론한 스페인과 프랑스 축제와는 달리 이러한 산조대전은 산조 특유의 깊이와 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장르적 특수성을 정수와 진수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축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산조대전에서는 확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관객들이 산조에 관한 여러 공부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산조를 연주하고 구성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내공을 활용하면서 산조라는 음악을 새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4월 19일, 그러니까 산조대전의 마지막 날 오른 신산조병주 일합일희라는 공연 때문입니다. 일합일희, 하나로 합치되 하나같이 않게 연주를 하라라는 일종의 음악적 강령 같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날 공연에서 세 곡의 병주가 올랐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곡은 이재하와 장삼수가 함께 구성하고 연주한 현화라는 곡입니다. 현화, 한자어로 보면은 줄을 뜻하는 현, 활, 화자를 써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줄의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은 본래 한 명의 연주자가 장구나 북장단을 마주하고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산조대전은 이러한 산조의 독주성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넓혀봤습니다. 특히 병주라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산조를 바라보았는데요. 이제 만나보실 현화는 안기옥의 가야금 검은고가락을 바탕으로 이날 공연에 함께 연주에 임한 검은고 연주자 이재하의 검은고 산조를 포개서 만든 병주 음악입니다. 안기옥은 1894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산조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이는 명인이죠. 가야금 산조의 전승과 변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요. 검은고 산조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이 종종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안기옥이 남긴 가락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검은고 연주자 이재하의 시선과 음악이 포개졌는데요. 특히 검은고와 가야금 두 악기가 함께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히 선율이 두 배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악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성음과 음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곡이 바로 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악기는 말을 건네고 다른 악기는 그 말에 응답하고 하나는 길게 끌고 가고 다른 악기는 그 흐름을 끊어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악기가 주고받는 대화 같은 방식이 바로 병주의 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연주자는 이날 공연에서 구성자로서도 훌륭했지만 또 연주자로서도 훌륭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검은고 연주자 이재하는 KBS 국악대상 연주 현악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창작그룹 4인 놀이를 비롯하여 검은고 산조와 창작음악을 넘나드는 연주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가야금 연주자 장삼수는

장식한 신산조병주 1합 1, 2. 그 중에 첫 무대를 장식한 검고 연주자 이재하와 가야금 연주자 장삼수 그리고 고수 윤재영이 함께하는 검은고 가야금 병주 현화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18분입니다.

Bye.

지난 4월 19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의 마지막 날 신산조병주 1합 1, 2 공연 중 일부였습니다. 검은고 이재하, 가야금 장삼수, 장구 윤재영이 함께 선보인 검은고와 가야금 병주 현화 들어봤습니다. 두 악기의 조화도 뛰어났지만은 월북한 안기옥이 남긴 북한 특유의 밝은 색채를 이 곡에 담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FM과학당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의 모티브가 된 안기옥의 산조를 잠시 들어볼 예정입니다. 김혜숙의 가야금, 장구의 윤호세가 함께하는 연주로 안기옥 가야금 산조 중 엄모리, 자진모리 대목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검은 내가 하얀 너를 만나서 함께 울 수 있겠니? 죄는 검은데 내 슬픔은 왜 그렇게 하얗지? 허연 시인의 시 하얀 당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 그럼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만나 우리의 다름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허연 시인의 시 하얀 당신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검은 내가 하얀 너와 함께 울수 있겠느냐고 묻는 시였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깊게 사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만나보시죠.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궁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가 함께한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그리고 신날세외 여러분이 함께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전해드렸어요. 네, 그럼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지난주에는 탄생 100주년 작가로 박인환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탄생 100주년 시인인 김종길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성탄제라는 작품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시인의 본명은 김치규입니다. 1926년 안동에서 태어난 시인은 1947년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이후 시인이자 영문학자로 살아왔죠. 시인은 영문학자로서 서양의 문학과 시론을 깊게 공부하며 서양의 이미지즘 시학을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성탄제가 정제된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전달하는 이미지즘 시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시인은 서구적인 것을 맹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우아함을 지키는 시인이었습니다. 과장보다는 절제가 많았고 웅변보다는 조용한 고백이 더욱 많은 시인이었죠. 또한 시인은 영문학자지만 한시에도 관심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90세가 되어서도 한시를 짓는 모임에 나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인의 작품에서도 이런 전통과 서구의 조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편 시인은 시를 적게 쓴 과작의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 또한 시인이 가진 절제의 미학이 드러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죠. 김응서의 대금연주로 청성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서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김종길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26년 출생으로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품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성탄제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이미지즘 시약을 받아들인 시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죠. 강렬한 이미지가 눈에 띄는 작품인데요. 성탄절의 밤, 몸이 아픈 시인의 화자를 위해 눈 속에서 약을 사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와 아버지 아래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시인의 어린 시절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눈 내리는 겨울의 이미지와 새빨간 산수유, 붉은 숯불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아주 강렬한 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희고 붉은, 뜨겁고 차가운 이미지가 시인에게는 가족에 대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를 읽는 우리 또한 우리 안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불러내게 되죠. 시는 타인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하여 타인의 마음에 더욱 다가가도록 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시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박지아의 풍경을 빌리다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올담과 김보림이 함께하는 오봉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보림과 올담이 함께한 오봉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와일드 스미스 그림책 원화전을 소개합니다.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영국 3대 그림책 거장으로 현대 그림책의 미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스로 찬란한 색채로 이 세상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선명한 원색, 반짝이는 동물 털, 보석 같은 꽃과 숲들이 평생 작업한 80여 권의 걸작에 담겨 있습니다. 글의 보조수단이었던 그림을 능동적인 서사의 주제로 변화시킨 작품들이죠. 또 이 대담하고 실험적인 그림체는 앤서니 브라운, 퀸틴 블레이크 같은 후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이런 와일드 스미스의 초기작부터 흑백 드로잉, 그림책 원화 작품,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개인 소장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최초 공개라서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그림책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영국 최고 권위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 ABC 동물원도 포함됩니다. 26마리 동물들이 강렬한 색으로 다채롭게 표현된 그림책이죠. 7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울 서예박물관에서 펼쳐지고 관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안정은의 그림책 괴물이 오면을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와일드 스미스 그림책 원화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시회에선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노는 체험형 연극 토끼와 거북이, 전시 연계 창의 워크숍 노아 박사의 우주선과 잭과 못된 나무 같은 겁니다. 아이, 어른, 친구, 연인 모두 함께 마법 같은 색채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김에라웨 여러분의 연주로 일곱 빛깔의 바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순정문 박성 내놔라 경계 무궁무 좋다 고고천변 인류농 포상의

복으로 돌고 돌아 이장 좋은 개 짓고 해안공 구름이 떴구나 노아 날아서 불대고 부평군 불이 동실 어령 잠자고 자유세풀 벌나라든다 동쟁제처럼 반세초 금소 초파가 얘기라 앞발로 명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랑을 당당 이리저리 저리오리 방금 당신 높이 사이면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파 광은 천일세 천일모산 세미

0: 상의 전리 안하의 경제라 오천안의 동남으로 버렸고 근고난의 하야 이라고 둥실 높이 떠난 남포로 가는 절배 한딸 무관수 초이와 어른이여 모래 속에 가만히 엎저 전복만 학을 바라봐 안경 내 구름 속 학선이 돌아 입고 칠보산 비르봉은 허공이 솟아 대산파물 차 사는 정 높고 경수 무풍의 야자파 뿌런 술렁 깊었네 본사느라만 국화는 점점 낙하는 동동 장송은 낭낭 진자 무풍 버진 떡갈 다리몽도 줄렁골 모라리 흐름넝골 능수 퍼드러번 낭고 몸이자 지자 감가대축 가진 감옥을 그러지고 뒤틀어졌다 부부 중중 감겼다 또한 경계를 바라봐 지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내려 굽어 보니 벽사지라 이 굽고 늙은 장성 광풍을 못 이겨 우줄우줄 춤을 출제 또한 경계를 바라봐 본산은 아마 근산은 중중 기암은 청배산이 우런 천리 지내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쪼르르르 저 골물이 살살 열이 열두 골물로 한두 합수 찾다 천방자 지방자 홀떡조 부셔 방울이 벗금지어 걷는 평풍서이다 아주 꽝꽝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인 아마도 내려구나 이런 경계가 또인나
1: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김혜라와 여러분이 함께한 일곱 빛깔의 바다 그리고 정회석의 소리로 수군가중 고고천변 대목 전해드렸어요.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그림책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을지는 몰라도 그림책은 친절, 연민, 우정, 아름다움 같은 가치를 공유할 기회를 줍니다. 네, 우리 곁에 멋진 의미를 함께 나눈 시간. 저는 오늘의 끝곡 리딩톤의 C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매일매일 해가 뜨니까 매일매일 어디선가 그늘이 만들어질 텐데요. 오늘같이 햇빛 쨍한 날에는 그런 그늘이 더욱 소중하죠. 커다란 나무나 건물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유난히 반가워서 잠시나마 걸음을 멈추고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잠시 쉬어갈 그늘이 있다면 다시 걸음을 옮길 때 그나마 힘이 나는데요. 때로는 사람이 그런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거나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편하게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있죠. 여유가 된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도 좋겠네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밥상님께서 소문의 낙원이 바로 이 음밤입니다. 꽃비 나리느님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는 이 음밤이에요. 오늘도 이 음밤에서 행복한 밤이네요. 여름님 주말 동안 쭌디 그늘 그리웠어요. 이번 한 주도 함께하는 시간과 음악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2시간 또 이번 주 10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쨍한 날에는 나무 그늘만 봐도 아주 반갑고 그냥 얼른 그 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죠. 예, 그러고 나면 다시 걸어갈 힘을 얻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뭐 이미 해가 져버려서 그늘 찾는 거 좀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지만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늘 같은 곡, 예, 이 음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너드 커넥션 서영주가 불러드려요. Your Anchor.

유어 앵커 서영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진실된 사람님, 한낮의 무더위를 잊게 하는 이음밤에서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예. 시작부터 막 축복의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주에 공연 티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 경계를 넘나드는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죠. 여우락 페스티벌.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매력적인 공연들로 아주 가득한데요. 그 중에 삼산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 여기 우리 MG가 있다 공연에 우리 이음 가족을 초대합니다. 삼산 씨도 그렇고 서희철 가단의 서희철 씨, 김명준 씨, 우리 이음밤 출연하셔가지고 멋진 음악들 들려주셨잖아요. 실제 무대에서는 또 어떤 공연을 펼치실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공연 보고 싶은 분 말머리 여우락, 늑대락 아닙니다. 여우락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모두 5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을 드리겠습니다. 총 10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을 거고요.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로 신청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티켓 신청은 문자로만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봄꽃님께서 오늘은 이솔로몬 만나는 날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오늘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씨가 오는 날이에요. 이솔로몬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말머리 달 게 많네. 여우락도 있고. 요건 내 노래입니다. 아쉽게도 아이고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죠. 예,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그라미님께서 어머 이쁜 액자 보이네요 하셨는데 예, 이솔로몬님의 팬분께서 우리 이제 이음 가족이 되신 이솔로몬님의 팬분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잘생긴 남자 하나랑 조금 덜 잘생긴 남자 하나 이렇게 두 남자를 그려주셨는데 누가 더 잘생겼는지 말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들려드리고 이솔로몬 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나날이 실력도 좋아지고 나날이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나날이 더 멋있어지고, 아, 올 때마다 예,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수 이솔로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솔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이러다 얼굴 없어지겠다고, 왜 이렇게 살이 계속 빠지냐고 걱정에 가까운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평생 제가 얼마나 살이 찐 채로 살아왔나.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아, 그래요?
1: 이제 정상적이지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공개하십니까? 몸무게?
1: 아니 뭐 한 적은 없는데 네. 한 69kg인가?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아, 키가 워낙 커서 그렇구나. 69kg면 아주 마른 사람
1: 전 그러지 않거든요.
0: 그리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근육이 좀
1: 뼈대가 좀 있습니다. 골격이 있어서.
0: 그러니까 체형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기분 탓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0: 아니, 축구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1: 축구요. 와, 대한민국 축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 그럼 제가 뭐
1: 그거
0: 남아공 축구 얘기하겠어요.
1: 참.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0: 아, 네.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한 달에 막 스물 몇 번씩 축구하기도 하고.
1: 뭐 근데 뭐 저랑 같이 차시는 분들은 뭐 40번씩 차는 사람도 있고.
0: 한 달에?
1: 예. 네. 그 좀 미친 사람들이에요.
0: 좋은 의미로.
1: 그렇죠. 거기에 네. 미쳐 있는 사람들.
0: 예예. 예.
1: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사실 그들에 비하면 그냥 뭐 준수한 수준 네. 정도라 가지고
0: 그냥 하루에 두 번까지는 잘 안 하시고.

0: 하거든요.
1: 아, 두 번 차죠.
0: 아, 두 번도 차입니까?
1: 근데 그분들은 세 번씩 차시는 분들도 어머, 있어서.
0: 어머 어머.
1: 저는 그런 데 비하면 뭐.
0: 궁금한 게 있는데 그분들도 다른 자기 직업은 있으신 분들인 거죠?
1: 뭐 자영업 하신 분도 그러니까. 계시고 개인 사업 하시거나 뭐 보통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은 잘 안 차시는
0: 그렇게 것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축구가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축구를 세 번씩 차기도 한다고.
1: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조금만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도 선수가 됐을 텐데.
0: 그러니까
1: 하필 왜 지금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미쳐 사는지 모르겠다.
0: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에.
1: 쉽지 않습니다.
0: 아무튼 뭐 아니 근데 이솔로몬 씨가 만약에 또 일찍 축구로 전향을 했다면 아 이번에 멕시코를 다녀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1: 근데 제가 예술을 이렇게 이쪽 업을 종사하면서 느끼는 게 예체능은 정말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넘어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0: 제가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 가수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비가수 중에 좀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가수 중에 노래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역전도 많이 되지.
1: 그렇죠.
0: 근데 운동은 선출 중에 못하는 사람이랑 비선출 중에 잘하는 사람은 약간 벽이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1: 현역과는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죠.
0: 비교가 네, 안 되더라고요.
1: 현역은 현역이죠.
0: 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는 막 우리의 축제는 끝났지만
1: 또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0: 우울해지네 갑자기. 자, 우울한 마음을 예, 우리 또 이솔로몬 씨가
1: 음악에 잘 담아서
0: 담아주십시오. 예. 오늘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라이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라이브는 실시간 사연에 들려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를 내 노래에 이렇게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라이브 곡과 잘 어울리는 사연에 제가 맞춰서 불러드릴 거예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3032 우물정 0302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덕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한 곡을 솔로몬 씨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 아,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1: 좀 예쁜데요?
0: 그렇죠. 솔렘님이 네.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전문 화가이신가 했는데 아니시라고요?
1: 예, 네, 이분 다른 직업이 있으신데
0: 예.
1: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데
0: 예.
1: 점점 제 얼굴이 예뻐지는 거 보면 실력이 느시는 건가? 이것도 재능의 영역이죠, 일종의.
0: 네. 그럼요. 저는 꿈도 못 꾸는데 이렇게 편지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1: 네.
0: 이분은 딱 이 솔로몬 씨만 그리신대요. 가족도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대. 솔로몬 씨 외에는 아무도 안 그렸는데 우리 이은밤 우리 이 코너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고마워서 저까지 그려주셨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뭐 감사합니다, 진짜.
1: 아니, 근데 네. 선배님 완전 검정머리신데 제 머리는 흰머리를 몇 개 그려놓으셨네.
0: 브릿지까지 넣어주신 거지.
1: 예. 근데 브릿지 흰머리 같이 브릿지를
0: 어떻게 돼 있길래 그래?
1: 보시면은
0: 네.
2: 흰머리를 묘사하셨어요.
0: 그래서 삐졌어요 지금?
1: 제가 저기 한번 염색을 해보는 걸로.
0: 아, 우리 라디오로만 듣는 청취자분들은 예,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테이블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제 인물화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예, 잘생긴 남자 한 명하고 그 옆에 덤으로 좀 덜 생긴 남자 이렇게 두 명 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1: 아이고. 예,
0: 판단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0: 자, 그럼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솔렘님이십니다.
0: 아, 그림은 솔렘님이시고
1: 네네네.
0: 사연은 솔네음님이세요.
1: 그렇죠. 두 자와 세 자죠.
0: 그러니까 이솔로몬 씨의 팬분들이시라 솔로 시작하는 아이디들이 많아요.
1: 예. 솔네음님 사연입니다. 밤이 되면 종종 오래전 기억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가족들과 수박을 먹던 여름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반찬 만드는 소리. 퇴근한 아버지께서 다들 밥 먹었냐? 하시며 들어오시던 모습.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기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웃던

0: 저녁 식탁,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별일 없었던 하루의 끝. 그런 것들이 모여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 작은 행복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밤이기를 바랍니다.
1: 아, 예.
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기억이었다.
0: 정말 맞습니다. 제 이런 많이 느껴본 적은 없는데 크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0: 부르고 한번 들려드릴까요?
1: 그럼 그럴까요? 예. 그럼 후토크로 가도록 하죠.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피프티 피프티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1: 하나님.
0: 네. 오 마이 갓. 시간이 지나도라는 곡입니다.
1: 성이 주 씨는 아니시겠죠, 이분? 주 하나님이신데?
0: 아쉽게도 아닌
1: 그냥 하나.
0: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50/50 그 아이돌 그룹의
0: 맞아요,
1: 한
0: 맞아요.
1: 분이신 거예요? 와,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래 이솔로몬 씨의 음성으로 들으면 또 어떻게 재탄생이 될지. 오늘도 정선아님, 예,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솔로몬 씨가 불러주신 시간이 지나도였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멋진데요. 예. 약간 이 화면도 그렇고 우리 그 이은밤 일주일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고 정선아 씨와의 투샷이 많은 분들이 애정하시는 그런 그림인데 너무너무 분위기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그 이 곡은 어쩌다가 제가 듣게 됐는데 예전에 같이 하나 씨랑 방송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네. 노래 한번 찾아보다가 알게 된 노래인데 그 소중함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것에 대해서 가끔 축가 같은 거 하러 가면 언젠가 제가 축가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축구를 자주 하니까
2: 축구도 하고 축가도 네. 하고 그러는군요.
1: 이게 생각보다 20번 이상 한다를 하면 중간에 꼭 약하게라도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2: 예, 축구를
1: 예, 네. 하다 보면 꼭 발목을 항상 다치는 곳을 조금씩 다치게 돼요.
2: 아.
1: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스트레칭을 더 했어야 됐나? 아니면은 좀 더 회복했어야 됐나? 많은 생각을 하고 못 뛰게 되는 그 며칠을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항상.
2: 네.
1: 근데 그 시간이 항상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축구를 하러 갈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시간 신청하고 그 운전해서 가던 그 설레던 시간들이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이 다 행복이었는데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람들은 행복이 뭐지 하고 찾는데 그 간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불행 한 번에 내 삶은 행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솔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그냥 마주 볼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농담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 삶에 항상 가득 찬 행복인데 우리는 항상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불행을 마주할 때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한 깨달음을 또 얻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2: 그러네요. 불행의 역설이네요.
1: 근데
2: 너무 큰 불행은 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피하면 좋겠지만
1: 맞습니다.
2: 예, 우리가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깨워주는 아주 그 사소한 불행 이런 건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1: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웨스턴 가드님께서 솔로몬님 감정을 노래 강약으로 너무 잘 표현하셔서 노래가 사람 마음을 만지고 간다고.
1: 아, 감사합니다.
2: 또 만지고 왔네 또. 봄햇살님 목소리 뭐야 심쿵 해주셨고요. 이재민님은 진한 향기가 느껴져요 라고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자, 솔로몬 씨의 노래로 예, 솔레움님께서 또 그 본인의 예, 평범한 일상에 또 하나의 행복을 더하시지 않았을까
1: 네,
2: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0: 박효신 씨의 노래 추억은 사랑을 닮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주인공이신 솔레음님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요. 예,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샵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분에게 돌아갈지 좀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씨.
1: 알겠습니다.
0: 예, 어떤 분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1: 2356님이십니다. 네. 어느덧 5년이 지나 갑작스레 닥친 무서운 병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몬님 덕분에 5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5년이 지나야지만 완치 판정을 받는 병이 있잖아요. 예, 예, 누구나 다 아는 그 무서운 병인데 이겨내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솔로몬 씨도 큰 역할 했네.
1: 그렇죠. 이게 제 역할인가 봐요.
0: 그
1: 예,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가 봅니다.
0: 아 역할을 아주 100% 잘 수행했습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1: 0777님이십니다. 며칠 전 날이 너무 덥길래 우리 집 강아지 콩이 머리를 셀프 미용해 줬는데요. 결과는 폭망.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강아지가 됐어요. 미용실 예약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제 똥손으로 똥을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0: 어머.
1: 그냥 참아야 할까요? 콩이야 미안해. 내 손이 못나서 그래. 사랑해. 못생겨진 콩이를 위한 위로송

0: 해주세요. 어머나. 이거는 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고를 치시면 해결을 또 제가
1: 그러니까
0: 하여튼 콩이야 안타깝다잉.
1: 본인이 AS를 한번 할까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0: 더블 똥이 또
1: 어머
0: 똥 애플 똥 되면 안 되니까
1: 그러니까 아니.

0: 어머 어떻게 일단은
1: 예, 네, 뭐
0: 우리 똥이한 아니 똥이래 콩이한테 콩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부르지 뭐 그냥 아니 우리 콩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 어 엄마가 해줄까 아니면 일주일 기다릴래 근데 콩이가 대답을 해줄래나 모르겠네.
1: 말 못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또 무작정 머리에 가위를 대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0: 사진 그 미용
1: 전부
0: 사진하고 가위하고 둘 중에 어떤 게 고를래 이렇게 하면은 미용사 사진 막 가서 뽀뽀할 것 같은데. 사람 머리 이렇게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자기 머리 자르고 막 그런 적이 그렇죠. 그러긴 하잖아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1: 뭐 그리고 뭐 한 3주 슬퍼하고 그랬죠. 뭐.
0: 그래요. 콩이야 다시 자란다.
1: 그래 힘내라.
0: 아, 힘내라.
1: 자 1449님이십니다. 상반기 결산 업무로 야근 중입니다. 결산 값이 자꾸 달라져서 계속 재확인 중인데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숫자의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0: 아...
1: 하루 종일 숫자와 서류를 붙잡고 있었더니 눈도 침침하고 정신까지 아득해지네요. 제발 오늘 안에 잘 끝낼 수 있도록 로모님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아 이거 큰일 났다.
1: 집중해서 얼른 마치고 얼른 퇴근하십시오.
0: 그래야지.
1: 이 시간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만 힘차게 잘 마무리하시길.
0: 그럼요. 숫자의 늪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1: 저...
0: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회계 업무를 본다거나.
1: 아 근데 진짜 그건 늪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 네. 군대에서 행정반에서 행정병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격리를 했었거든요.
1: 네.
0: 아무리 해도 안 맞아. 10번을 하면 10번이 네. 다 달라.
1: 이거 24,000원 누구야? 계속 그게 뭐야 이거 도대체.
0: 차라리 내 돈으로 메꿔 네. 넣을까?
1: 흔하다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0: 네, 근데 그럼 또 안 되거든요. 서류상으로 맞아야지. 네. 와 미치겠더라 진짜.
1: 야, 그럼 뭐 참 그건 언제 왜 그렇게 늘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0: 네, 그래도 로모님의 당부대로 빨리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요.
1: 밥상님이십니다.
0: 예.
1: 금연하면 아내가 차 바꿔준다 해서 6개월 금연했는데 아 바꿔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커피에서 녹차로 바꿔주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위로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바꿔주셨네요.
0: 그러게.
1: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물어보셨었어야 되긴 했었어요. 이거 이거 하면 금연하면 차 바꿔줄게 했는데 뭐 무슨 차? 뭘로 이걸로? 아니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이 없으실 수 있지만 또
0: 우리 밥상님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네.
1: 사실 이거는 또. 약간 좀 괘씸하실 수도 있겠지만
0: 아, 예.
1: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0: 아 아니, 그렇죠. 근데 예. 당했죠 한마디로.
1: 당했죠. 예. 작업 당하셨어요. 예,
0: 너무 속상하면 다시 피세요.
1: 예. 뭐. 시원하게 피십시오 그냥.
0: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차보다 더 소중한 금연을 건강을 얻었다 생각하면 아내분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예.
1: 또 참 막상 또 금연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이게 내 몸
1: 맞아요.
0: 상하는 건 뭐 자기 예. 책임이라 쳐도 옆에 있는 분들은 무슨 죄야.
1: 게다가 또 커피에서 녹차로 바꾸셨잖아요.
0: 뭔 생각 끔찍하게 하시는 분이.
1: 얼마나 이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거 아닙니까?
0: 두 가지를 지금 예. 개선시켰으니까 예. 결혼 잘하신 걸로. 네.
1: 네 솔방울님이십니다.
0: 또 솔 등장하셨다. 예.
1: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응 그래 내일 뛸게 합니다. 이런 남편에게 노래해주세요. 이런 남편한테 노래를 왜 하라는 거야. 이 무슨 사연이야 이게.
0: 내일은 늦으리 이런 노래 옛날 노래 좀 있는데 어떤 노래 불러줘야 되나.
1: 참 어렵네. 이젠 안녕 이런 안녕은
0: 극단적으로 잠깐 안녕 예 잠시만 예
1: 그죠 김인설님이십니다. 이번 주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라이브 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0: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인 분이 네. 또 계시네.
1: 예. 7057님이십니다. 7057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월말이라 회의 지옥이거나 이 뭐 야근이에요. 아니 다른 날 생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나야 생일 축하해라는 말과 로모님의 노래면 고단한 생일 하루 끝이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아 신청합니다. 이나야 생일 축하해.
0: 생일 축하해요.
1: 생일 축하합니다.
0: 네, 네 피로가 싹 풀리셨어요 지금.
1: 좋습니다. 3466님이십니다. 타 지역에 사는 엄마가 오셔서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아버지

0: 이제 돌아가시고 저 결혼하면서 떨어져 산지 벌써 18년이나 됐고 어느새 70 중반 할머니가 된 엄마의 얼굴이 새삼 늙어 보여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우리 엄마. 이솔로몬이 좋아 북산에도 같이 다닌 멋쟁이 어머니께 노래 선물 부탁드려요. 엄마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예쁜
0: 아이고.
1: 사연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그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제가 어떤 그 신부님이 그 유튜브에서 막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에 이제 객석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막 계시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신부님이 우리 여기 계신 그 할아버지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라도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막빵 터지는 거야. 이렇게 여자분들은 혼자 남아도 너무 씩씩하게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남자분들은 너무 힘들어한다고.
0: 맞아요. 금방 그래서 돌아가신대요.
1: 어머,
0: 그렇게
1: 그러니까.
0: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예. 그래서 이게 어머니께서 이 씩씩한 모습이 일부러 힘내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고 진짜로 행복하신 걸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제일 좋은데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1: 예.
0: 아니면 숨기실 수도 있으시겠죠.
1: 예, 그러니까 너무 울컥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을 같이 즐기시면 지금처럼 즐기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제 선배님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진짜로 괜찮으실 수도 있겠다.
1: 예.
0: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셨으니까.
1: 네, 맞아요.
0: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1: 괜찮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예, 진지하게 예, 노력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0: 맞습니다.
1: 그렇죠? 한 분만 더 볼까요?
0: 네, 7424님이십니다. 7424님이십니다. 작년 10월 말경 제 부주의로 갈비뼈 3대가 골절되었어요. 7개월 쉬다가 복직해서 일한 지 4주차가 되었네요.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아 하루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그쵸. 앞에 이 사연이랑 또 겹치네요.
1: 그러네요.
0: 이야.
1: 갈비뼈 3대. 이건 뭐, 이게 진짜 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 애 많이 쓰셨습니다.
0: 근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또 느낀다는 게
1: 맞아, 맞아.
0: 이게 사람이 참 끝없이 반복인가 봐요. 이 과정이.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냥 일상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인생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다가 또 다치고 뭐또 힘들어지고 뭐 힘든 일 바뀌었고 그래 진짜 행복했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기 전에 그래도 빨리 깨닫게 되는 거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깨닫게 되는 거 그게 현명함이겠죠?
0: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1: 자, 이솔로몬 씨두 번째 노래 주인공이 되실 분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께 드리면
0: 혹시 좀만
1: 좋을까요?
0: 올려주실 수 있어요?
1: 생일이신 분도
0: 제가 멈춰주시네
1: 계셨고
0: 잠시만요.
1: 내일 나 오늘 안
0: 이렇게
1: 뛰고 내일 뛸게 하시는 분 내일 안 걷고 내일 뛸게 하시는 분도
0: 위로
1: 계셨고
0: 좀만 더 올려주시겠습니다.
1: 차 바꿔주신 분도 계셨고 야근 중이신
0: 뭐
1: 분도
0: 여기
1: 계셨고
0: 멈춰주실래요? 오케이 다시 위로 올려주실래요?
1: 아
0: 이게 노래랑 맞지가 않아 가지고
1: 안 맞아도 사연이
0: 그러면
1: 마음에 가면
0: 사인이 마음에 가는 걸로
1: 예.
0: 그러면 밑에 그 아까 저기 오케이 여기로 하겠습니다.
1: 어디요?
0: 로몬님의 노래면 고단한 생일 하루 끝이 행복할 것 같아 신청합니다.
1: 네.
0: 7057님.
1: 7057님. 그럼 잘 맞죠? 어떤
0: 예.
1: 노래든. 예.
0: 왜냐하면
1: 네.
0: 여러분들의 고단한 하루에 어떤 사연이든 위로가 될수 있는 거라면 그게 본디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제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에 맞춰서 한번
1: 좋습니다.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0: 제가 좋아하는 마이큐님의 우리 헤어진 건가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1: 아이고.
0: 제가 좋아한 지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1: 예.
0: 최근에 좀이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다
1: 왜 이렇게
0: 해서
1: 슬픈
0: 준비.
1: 노래를 선곡을 하셨어요? 불안하게. 일단
0: 여튼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들려드려보겠습니다.
1: 아까 리허설 때, 이거 잘못하면 눈물 나겠던데, 정말. 울지 말고 불러주시고, 우리 듣는 우리도 눈물 꾹 참고 한번 들어볼게요. 정선아 님도 우시면 안 돼요?

0: 우리 헤어진 건가요? 이솔로몬 씨 버전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제가 우리가 한 작년 11월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오늘이 아홉 번째 시간이거든요.
1: 벌써 이렇게 됐네요.
0: 18곡을 네. 제가 들은 건데 단 한 번도 아, 이 노래는 좀 덜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노래처럼 너무 그러니까 원래 실력도 좋지만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해오신 거에 대해서 진짜

0: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이 제 정말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좀 더 삶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시점쯤에 이음밤을 함께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그 시점부터 저도 제 스스로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엄청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어찌 보면 이 이음밤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 사실 또 제가 더 감사드린다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공식화하게 되는 건데 오늘이 이제 에이.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너무 맞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에이. 어떻게든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예, 그 임계점을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놔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솔로몬 씨의 마지막 노래 한 곡 들으려면 예, 아쉽지만 또 너무 길면 다들 너무 슬퍼가지고
1: 그죠. 예. 맞습니다.
0: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에이. 예.
1: 살다가 보면 항상 짧거나 길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별과 만남이라는 걸 수차례 거듭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항상 무언가를 마친다는 기분은 그렇게 시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항상 아쉬움이 남고 또 슬픈 감정이 좀 더 저 오래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왔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이음밤에도 뭐 저도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예. 끝이 있어야 또 멋진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성장해가는 시간 앞으로도 되면 더 좋겠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언제든 기회 되실 때 불러주시면 제가 그래요. 항상 늘 같은 마음으로 와서 성실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시작이 네. 예 너무 먼 미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1: 맞습니다.
0: 정선아 씨와의 그 콤비 무대를 당분간은 좀 쉬도록
1: 맞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아, 예. 늘 감사했습니다.
0: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솔로몬의 시인 끝곡으로 들어도 되겠죠?
1: 너무 좋죠.
0: 들려드리면서 솔로몬 씨 잠시 보내드릴게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1: 금방 오겠습니다.
0: 예.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0: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오늘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들었어요. 자, 그 이솔로몬 씨의 잠시 쉬어가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표시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함도 인사 남겨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이솔로몬 씨께 감사를 전하고요. 가시는 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너무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에 임하는 거 보고 나도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았다. 나한테도 너무 좋은 영향을 끼쳐준 너무 고마운 후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쑥스럽지만 건네고 곧 뭐 좋은 공연이든 뭐 새 노래든 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음방을 또 찾아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으니까요. 너무도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함만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322님 핸드폰 2개 태블릿 1개로 이 음방 시청 중입니다. 에?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청취율 혹은 뭐 조회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진짜 가족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 아니고 뭐 말이 안 되지만 이음밤을 제가 집에서 보는 입장이었다면 저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같거든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사실 축자 이제 축구의 축자도 안 꺼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막 뭐 이렇게 아홉 가지 경우의 수 놓고 빙고 게임 하듯이 XX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세 개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맨 가운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X여가지고 우리 기술 감독님 그러대. 양궁의 민족이라 그런지 맨 가운데만 하나 딱 맞췄다고 X10 맞췄다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산책하기 좋았죠. 예, 산책하다 찍은 예쁜 길거리 사진 뭐 아유 공부한다더니 들어가서 그냥 쿨쿨 자고 있는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의 등 사진 등등 지난 주말에 찍으신 사진들 샵 030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요거 월요일날 이 음밤을 보내야지 하면서 사진 찍으신다고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샵 0302. 오늘도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죠. 모노의 노래입니다. 넌 언제나.

모노의 넌 언제나, DK의 언제나 사랑해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 9697님 새싹 사연이네요.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마치고 인천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임신 18주 차된 와이프가 이 라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뭐하니? 물었고 태교 라고 답하더군요. 그러곤 뱃속의 애기에게 매일 팬티만 입고 있는 아빠 보다가 오랜만에 잘생긴 사람 보니까 좋지? 라고 합니다. 축구 또 나오네. 축구처럼 씁쓸한 밤입니다 하셨는데 아마 1부 때 이솔로몬 씨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야 축자도 안 꺼내려 그래도 곳곳에 아주 막 지뢰밭처럼 그냥 숨어있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구를 참 많이 사랑한다, 애정한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아빠가 맨날 집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저기 하고만 있어도 항상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지금 십몇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확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남자건 여자건 간에. 9039님 어젠 손녀가 놀러 왔... 아 그나저나 임신 축하드리고요. 예.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축구랑 팬티 얘기만 하다가 지나가 버렸네. 건강하고 예쁜 아이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사진 사연 봅니다. 9039님 어젠 손녀가 놀러 왔어요. 드디어 취업이 됐다네요. 회사 다니면 자주 못올 거라고 할머니 보러 와준 마음이 너무 이뻐서 외식도 하고 이쁜 옷 사서 입고 다니라고 용돈 쥐어서 보냈어요. 손녀의 첫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예. 손녀분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아이고 너무 사이좋게 예.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손녀분 요즘 같은 때 취업됐다니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능력자군요. 예, 오래오래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예, 사장까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618님, 토요일에 강아지하고 시청 뒷산 갔다 왔어요. 왕복 3시간이었는데 저희 강아지 이틀을 뻗어서 잠만 자요. 미안해 차차야 하셨는데 어머, 3시간이요? 아우,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짧은 거리도 오래 걸릴 것 같아. 다리가 짧아가지고 좀 저렇게 귀엽니? 옷도 입었네. 안 더운가요? 그리고 옷을 입혀서 예쁘긴 한데 저게 괜찮으니까 뭐 알아서 뭐 예, 집사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요. 아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1박 2일을 자 강아지가. 자 산책 사진까지 함께 봤습니다. 아이유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0: 이야기가 교차되고
1: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0: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1: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0: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아이유의 쿵따리 샤바라, 김완선 씨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주말 풍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337님께서 어제 형부께서 생일 축하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생일 축하 금일봉도 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진을 보내주셨을까요? 예, 오, 우리 예 처제 생신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와, 글씨 너무 잘 쓰신다. 무슨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분이신가? 예, 와, 감동인데요. 예,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형부하고 또 사이가 너무 좋으시군요. 예, 언니도 되게 뿌듯하시겠다. 아, 7706님께서는 주말에 큰맘 먹고 이불 빨래 싹 했습니다. 아, 요즘 밤에는 제법 선선해서 여태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뽀송한 여름 이불로 바꾸고 나니까 후련하긴 하네요. 이제 시원하게 여름 나기 위한 준비 끝 하셨는데, 와, 오래 버티셨는데요. 아, 그래, 어, 뭐야, 저게 그 어디 저기 빨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해오신 거구나. 예. 그 이 빨래방 사진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보니까 밤에도 그냥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냥 아무나 가서 돈 넣고 빨래해서 가고 뭐 그런, 외국인들 눈에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그 밤 새벽에 와가지고 그렇게 혼자 빨래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뭐 보통 자기네 나라 기준으로 막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와서 뭐 잔다는 둥, 뭐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둥, 세탁기가 없어진다는 둥, 뭐 문 떨어져 나간다는 둥, 막 그 안에서 뭐 온갖 막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다고 부럽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빨래방에서 깨끗하게 이불 빨래 예, 하고 오셨으니 마음까지 깨끗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5798님께서는요 노래 가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광안대교와 부서지는 파도, 백사장 끝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해바라기 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뇌리 깊숙이 저장하기로 했어요 하시면서 멋진 사진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해바라기가 굉장히 예, 아주 빽빽하게 엄청 밀도 높게 피어 있고요.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푸르고 예, 다리는 멋지고, 이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참 우리를 위해서 예, 창조주가 참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고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사연의 가사가 잠깐 등장했었죠. 최백호님이십니다. 예, 최백호님의 부산에 가면.

0: 가면
1: 부산에 가면 최백호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8459님 지난주 춘천에 일하러 다녀오고 드디어 주말에 밀고 미루던 독서를 끝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쌓아둔 숙제에서 벗어난 저를 칭찬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와 뭔가 되게 가벼운 책들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내용이. 맞아요. 그 머리맡에 우리가 책 많이 쌓아놓죠.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저도 이거 빨리 읽고 다음 요거까지 읽어야지 싶은 것들 이렇게 미리 갖다 놓고 결국은 그거 베고 자고 막 저희 침대에는 저희 아이들이 요즘 아빠가 이제 밤에 같이 잘 수 있는 날 평일은 안 되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그런 날은 꼭 퀴즈 서로 이제 퀴즈 내면서 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 오늘은 퀴즈 내면서 잘수 있어요? 맨날 그걸 낮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데 오늘은 많이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늦는 날 내일은 많이 할수 있어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서 그 퀴즈 관한 책을 한 세네 권씩 들고 와요 애들이 자기 전에. 그래서 이미 다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저희 머리맡에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이 생각나네요. 잠 잘 오죠? 9315님 즐거운 주말. 신랑님이랑 오랜만에 서문시장 구경 다녀왔어요. 여전히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구경만 하고 왔지만 역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간식은 실컷 먹고 왔답니다 하시면서 보자. 저게 쫄면, 돈가스, 햄버거, 수제비? 마지막 건? 수제비?

인 듯하죠? 아, 만둣국인가? 예, 네, 떡만둣국인가? 예. 네. 아이고, 맛있겠다. 서문시장이 저거 아닌가? 대구? 대구의 서문시장, 뭐 선거만 있으면 일단 저기 막 찾아가시는 그 유명한 서문시장인가? 물론 서문시장이 전국에 다른 데또 있을 수 있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예. 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것만 봐가지고는 저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예. 그래요. 아, 시장 음식 맛있죠. 아, 나 애들이랑 같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좋겠는데 작은 애가 시장 가면 냄새가 힘들다고 잘안 따라가더라고. 나 어렸을 때는 엄마랑 시장 가면 그렇게 좋았는데 거기 가서 그 엄마랑 그 순대 먹고 순대를 먹을 때 약간 그룰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입도 작고 어리니까 순대를 한 번에 한 조각을 다못 먹고 이렇게 항상 반씩 씹어서 먹었었거든요. 그럼 엄마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페이스를 맞춰서 천천히 드셔주지. 근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면 그때부터 하나씩 꿀꺽꿀꺽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기가 막혀 하면서, 아휴, 아줌마에게 200원어치만 더 주세요. 나 지금도 생각나. 보통 500원어치 시켜서 먹었는데, 엄마가 내가 제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추가로 시킬 땐 200원어치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아 200원어치도 파는구나. 지금 같으면은 너무 이상한 말 같죠? 그때는 200원어치만 시켜도 꽤 나왔었었거든요. 아, 0116님 국악공연 봤어요. 효명 예, 궁중정제 한 스푼 맛보기 하고 왔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굉장히 큰 국악공연이 있었죠 주말에. 효명 여기 크레즐의 수인님 우리 월간 그 남자의 한 멤버인 수인 씨가 출연한 그 효명 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궁중정제라는 게 이제 연회 때 추는 춤인데 굉장히 퍼포먼스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공연이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크레즐의 노래를 한곡 듣죠. 늦편지.

크레즐의 늪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지난 주말 풍경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합니다. 9039님, 7779님, 0618님, 6730님, 7337님 이상 다섯 분께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죠. 오늘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국악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고산 윤선도는 아름다운 섬 보길도에 살면서 그곳의 사계절을 노래한 시조를 지었죠. 그것이 어부사시사입니다. 어부사시사는 각 계절마다 10수씩 전체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섬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죠. 이 시조에 작곡가 이병욱이 곡을 붙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중에서 각 한 편씩을 골라서 남녀 중창으로 부르도록 작곡을 했는데요. 오늘 들어볼 이 곡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 선생이 노래로 참여했습니다. 김일륜 선생은 가야금 산조와 병창 분야의 명인이죠. 한편으로는 국악 대중화에 힘을 써왔고 창작 국악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숙명 가야금 연주단을 창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옛 시조를 바탕으로 창작한 곡 어부사시사 중에서 여름, 김일륜, 유희성의 노래, 그리고 실내악단 어울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청양잎은 쓰고 있으니 녹사의를 가져오너라.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자, 뭔가 해석이 필요한 문구입니다. 여기서 청양잎 푸른 갈대로 엮은 삿갓이고요. 아하, 예, 그려지시죠? 녹사의는 지프로 엮은 옛날 비옥. 아, 예, 도롱이 말하는 거네요. 예. 비 오는 날 삿갓에 도롱이 쓴 어부가 연잎밥을 도시락으로 챙겨서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모습. 예, 그리고 있네요. 예, 머릿속에 수묵화 한 폭이 스르르 그려지는 기분입니다. 어부사시사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 예,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 고산 윤선도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이병욱 씨가 작곡자로 참여한 김일륜의 가야금 앨범, 예, 노래하는 가야금에 실려있는 곡이었습니다. 어부사시사 중에서 여름,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은밤 공식 이영의 닮은이 예, 정가앙상블 소울지기 김나리님이 선곡권 두 장을 획득하신 후 선곡하신 노래들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곡이군요. 그 두 번째 마지막 곡. 역시나 정강상부 소울지기의 노래입니다. 꽃이었구나.

옥토끼님께서 목소리가 은방울 꽃 같아요. 옥구슬처럼 또르르 굴러가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예쁜 소리가 나는지 그냥 뚜르륵 소리 아닐까 싶은데 예, 그거 ASMR로 그런 거 누가 해놓으시면 들어보고 싶네. 아무튼 그 표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그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소개해드린 그 어부사시사 예, 그 곡과 제가 좀 읊어드린 그 19절이 여러분 많은 분들을 가수면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졸려 죽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한 번 더 제가 재워드릴까요? 아니 근데 맨 앞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연잎밥만 해놓고 그냥 반찬은 그냥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참.

호박하다 역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나단님께서 밥은 연잎에 싸둘 테니 반찬은 준비하지 말라고요. 연잎 밥 안에 삼시까지 들어가요. 아, 그래. 요즘 연잎밥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사실. 아, 옛날에 설마 그랬겠어요. 딱 어부가 반찬일랑 장만 마라. 연잎밥 안에 삼시까지 때려 부어라 이러면서. 오늘은 잔이 좀 비는구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 백구가 나를 쫓는 거구나. 반찬 냄새 맡고 그냥. 무심한 백구는 반찬을 쫓는구나 할 뻔했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보내고 난 그런 반가움도 있었고 또 오랜 식구를 잠시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러나 역시 이 음밤은 제 곁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함을 전하며 고영렬의 둥게디어라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혹시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가 돼야 이만하면 됐다라는 표현을 쓰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기준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경지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어지간해서는 하기 어려울 테고요. 좀 더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죠. 지금이 딱 좋아 라고 말할 줄 아는 분들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6월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 한 해 절반 가까이 살아오셨는데 지금쯤 스스로에게 좀 편하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평온한 마음으로 월요일 시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태평가 들려드립니다.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입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한바탕의 가장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죠. 남녀가 함께하는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6월을 하루 남기고 있는 시점에 산책길이라서 우리가 2026년의 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잠시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참 여유로워 보이고요. 늘 넉넉한 마음이 전해져서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산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잘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지만 사실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격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 요즘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에게 학대하는 방식은 좀 내려놓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좀 더 넉넉하게 이 다가오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산책길 화두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좀 스스로를 혹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토닥이는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이죠. 평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열박 한장단의 두 곡, 세령산 가락떨이 그리고 육박 도드리장단으로 연주하는 사면도드리를 이어드립니다. 정롱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암영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세령산 가락떨이 사면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땅 속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성충으로 나와서 목청껏 울어댈 매미의 계절이 찾아올 텐데요. 올해 혹시 매미 우는 소리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첫 매미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여름 매미 소리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조시에도 매미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미는 맵다 쓰다 울지만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살기 때문에 맵고 쓴 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살이가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이 분명하지만 초야에 묻혀 사는 이들은 굳이 그런데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노래인데요.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를 맵다더냐 박주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평시조 매암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우니 산채를 맵다더냐 박주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평시조 매암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3장 골랐습니다. 여밀락은 전체 7장 구성인데요. 3장까지는 느린 수무박 한 장 단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그 음악을 검은꽃 옥주로 들으실 텐데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여유로 느껴져서 마음 넉넉해지는 음악입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양보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오늘 여밀락 3장의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까지 모두 듣겠습니다. 임석윤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3장의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 모두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풍류의 명인 임석윤의 검은고 연주였고요. 김태섭의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연불풍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연불풍류는 특별히 태평소와 사물이 함께하는 연주로 골랐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삼연육각 선율에 연불 선율이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편성을 좀 달리해서 연주하는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연불, 반연불, 굿거리까지 연주하는 연불풍류 듣겠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 외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불, 반연불, 국거리까지 연주한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 외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태평소와 사물, 또 목탁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연불풍류의 특별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서용성류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1987년에 서용성 명인이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구음으로 전하면서 탄생됐습니다. 그 가락이 여러 피리 연주자들에 의해 차츰 다듬어져서 오늘날의 서용성류 피리산조가 제모

서용석류 피리산조 들으셨는데요. 이승원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살풀이춤의 반주음악은 경기도당굿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당굿의 가장 대표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는 도살풀이 장단이죠. 바로 그 장단에 맞춰 추고 있습니다. 경기 신화위에 맞춰 추는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의 특징은 거의 3m가량이나 되는 긴 수건을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펼쳐나가는 점입니다.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지만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에서는 다양한 춤사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사위, 비껴드는 사위, 학사위, 던져뿌리는 사위. 이 긴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위 이름이죠. 또 발차는 사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춤 동작은 언제 직접 춤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자진 굿거리 그리고 다시 도살풀이 장단으로 음악을 마무리합니다.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원완철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이호진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유인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원완철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이호진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유인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춤 없이 반주 음악만 들으신 건데요. 춤 반주로 하는 현장에서 연주하는 반주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오늘은 반주만 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동해안 지역의 별신꽃 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고 여기에 구음을 곁들여서 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회가 동해안 별신꽃의 장단을 배워서 함께 연주하고 별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양한 동해안 별신꽃 장단 만날 수 있는 음악인데요.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연주로 별신 듣겠습니다.

별신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외 여러분의 타악 연주, 김정희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인데요. 정의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한, 거체, 반라, 보니, 요한, 김생이 앉았다. 두이게 난 중군. 눈은 도리도리 어리진 몽댕이며 동차 앞편은 정란요 편은 독순대 노목 서창산의 후를 장송히

무기란 독기 산주왕 대월 중태 자라가 보고 고의에 여겨 화상을 내려놓고 독기를 뽑아보니 산중대 월중대 화중대가 분명구나 자라가보고 좋아라고 날개 삼는 게 대생원이요 태태태 대생원 대생원 하고 불렀던지 접첩 산중에 놀던 토끼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안기 펄쩍 나서면서 어디가 날 찬다 어디가 날 찰려 날 찰리라고

괜찮나 소양산 내게 속지 제비 후자고 날 잘려 장산계종 백록당 야구돈대에 날 찾나 사사은주왕 운심은디 부디하체여 오신 손님 날 찾으리가 없건만은 코구구뒤가 날 찾나 은은산 과부 토끼가 연부름에 짜고 날 찾나 이리로 깡창 저리로 깡창 깡창 가지고 내려온다 일이 한참 이렇게 내려오다가 별주하고 토끼가 그냥 딱 부딪혔겠다. 아 여보시오, 아 초면에 아 이렇게 이마박을 받으고 그러요. 아이고 이마박은 고사하고 내 코도 다쳤었네. 별주부가 먼저 자 우리 인사합시다. 그럽시다. 대체 댁은 누시오? 토끼가 먼저 대답을 하되 나는 천상에서 이음양 순사시하야 회초월 분별하던 예부 상서 월텔러니 도약주 대추하야 장생약 그릇 짓고 저가 인간 산중에 머무른 지 오래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태생원이라 부로 대체 택은 니시오 별주부가 소명을 반겨 듣고 대답을 하되 나는 저수궁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에야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니 하상 견지 만만무고 불축이요 그리요.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놈의 시방 단문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쓸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문자를 잘못 썼다가는 아 세상 문장가들이 날로 하여금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문자통을 한번 열어 넣는 수밖에 없다. 그고 무슨 문자라는지 뒤죽박죽 자 내 문자통 궁그러가니 들어보시오. 법은호하니 홍학배빨이와 가사창이요 홍불감장이요 유담철각이요 이불사 독식이요 천불쾌감이요 탄탄대로요 어동육서요 홍동백서요 오륙칠드리승요 이삼오대감이요 일구일은 이문자를 경기이장은 잘나가면 이 아니란 말이요. 펼쳐보듣고 함소환 잘났다 잘났어. 대선생 높은 이명 참 들은 지 오래려니 참 오늘이야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니 이 듣는 귀가 원치로요 그리요. 아 여보 태공 응. 그 그대 세상 팔자 흥미는 어떠하시오? 아 내 세상 팔자 흥락이야 참 이 세상에서 무쌍이지요. 어따 그러면 한번 일러보시오 들어봅시다. 응. 그럼 그럽시다. 토끼가 자기가 사는 세상은 흥미를 한번 일러보는 일.

무운달에 월주월도 영장벌 깨요. 정년 벽해 집을 삼고 가비 온듯 산과가 혹실 양식을 담아서 감식하고 신여푼 일이 없어 명산 찾아와 흔겨구금을 째 여산동남 오로봉과 인공 명산 만장 응봉과 홍내방장 영유 삼산이며 탈산 송산 형산 화산 만장 천봉 구월성고국 삼각해동 금강산 태백수양 안미산월 아니 해본곳 없이 이보단 놀고 영주 삼산몽을 화난지 기어올라 흑군을 박차고 폐군 무릅쓰고 여산도 남조경과 예수의 왈추월 경을 하나의 사멸운이 등대산 소천다의 공부자후 대관인들

0: 좀매.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정의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6월도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년 중에 6월 말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았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남은 절반을 또 어떻게 보낼지 뒤도 돌아보고 또 멀리 연말까지 어떻게 달려갈지 예상해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당장 앞에 놓인 건 바로 장마인데요. 장마 대비도 잘 하시고요. 이제 하루 남은 6월의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문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핵이 쫙 벌어지니 박동식이 형, 아니 부복자나 계란이도 유골다더니 어느 도정리의 밭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나무 여 조상께만 훔치다 여놨구나. 여 가다 내버리라. 흥분만에 옆에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그 박동석 서 나와서 이제 한번 끌러보시오. 여자란 게 남자보다 되게 크단 말이야. 이걸 끌어봐서 좋은 거 들으시면 모르되 만약 이거 끌어서 벌이나 나오면은 자기들 다 쏴주기 뭐 어쩌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도 죽으러 끼는 매사 일반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자네는 자기들 다리고 저 무라키가 섰어. 내가 이걸 끌어봐서 좋은 거에 들었으면 손을 대리칠 것이고 나쁜 거에 들었으면 돈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기들 데리고 내쬐버리소 그려. 아이고 영감을 어쩌려고.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한 말도 말고 저 그렇게 어서. 흥보가 괴도장을 비다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택이라 하였겠다. 아 요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끌려봐야지. 눈 찔끔 갖고 한 귀로 썩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귀로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 봐라 해놓은 것이 흥부 자식들과 그냥 흥부 마을이라고 유통처럼 들어오듯이 그냥 왱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사를 쥐어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얘기를 찾는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괴두짝을 떨어

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달아서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붙어 먹었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은 말하고 개도짝을 똑똑 떨고 열고 뭔지 도로 하나

하나 갔대. 돌아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록 하나 같은 거고 돌아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록 하나 같은 거고 부고냐고 되고냐고 톡톡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제야

같이 법서적게 놨던지 그 돈과 사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그저 옆전 한 끼미를 들고 놀아보고 흥부 마늘에는 쌀 괴짝을 들고 노는디 그저 절구대 춤을 한번 추어 놓으면서 한번 놀아보겄다. 그 보가 좋아라 박근 보가 좋아라고 돌아가고 배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놀다 얼씨구아졌구나 지와자자 졸시오 백상군의 수들지마 구조로 둥글어

문제하는 것이 걸삼대 오늘 날 부자가 되어서 손이 아들 부러 한병을 도주 공을 내가 부러 가리 불쌍하고 가리는 사람들다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도 오늘날부터 기밀을 둘러난다 어르시오 나유시오 어르시오 어르시오 지워져줄게 이런 경사가 또 있네 한참 쪼라고 철구 때 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번집이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멋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금행이 노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지은 뒤 전부 개 이름으로서 전부 지었겠다 가만있게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하나로구나 아 굼통 속에 하나 뱃살 한 섭성 못 묻겠는가 쌀 11섬만 파버리라. 밥을 해제끼 놓은 것이 단마지기 걸음 모델보다 더 크겠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키든가 네, 그저 외동 철안 나가듣기 하려고

그냥 탁 쪽을 주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지금 영리다 같이 닦고 실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온통 철안나가 듣기 위앙 소리만 났지 자식 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이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솥 가서 푹 베켜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디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꾀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솥 가서 폭 파묻 재보고 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디 한 명도 그렇게 모신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금만 쓱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너머로 던지갖고 두께비 파리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박자가 시리야마는 그 밥 먹는디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묶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 말하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하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 찌르지 어디서 알아.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섬은 더 먹겠구나. 흥부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흥부 큰아들님이 썩 들어오며 채기밥 물터먹었다. 옆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배비가 모시고 네가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만 더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지. 쉬고 그니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딱 튕기더니까 왜 저렇게 밥을 먹어놨던지 배가죽이 장국가죽 되어갖고 땡기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뒤 핑기쳐 나간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고 땡그랑 장다리 맞기도 했겠다. 흥부 자식들이 어떻게 좋았던지 거기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던 것이 이때 흥부가 어디 살았는 거에는 파랭치 제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열째로 그냥 넘어다라 오니까 그 눈풍선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주름이 내려보니까 그거 저렇게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대풍년이 들어갖고 잘 되었지. 이거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그 제대미였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두 채통을 들여놓고 타는 뒤 시르르르르롱 시열

我这个八路走，一个不好搞，打我这的。

나 흑보마도 대쾌하듯 대변한 톱머리를 실어들었고 뒤도 쭉쭉 불러서서 자기 정강을 불그러이 보더지만은 나란다르고장타다요 아탈라요 여보영가 형제가 이다 이제 속

나타나요 흥복한 화전 내변 타지 마라 옛사람바다구자 탈단 나타지 마라 겐지의 빌라 보가 같은지라 보기라 그런 것서 떠나지 면은 지어집지 형지는 일신 수종이라 한번 하자 쫓고 보고 변 족선 팔도 대

살란다타지 마라. 흥부마늘에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흥부가 피식이 웃음선 내관이라 하는 걸 칼로 물치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같이 얌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런 말이야지. 우리 그분 재밌게 한번 타보시라. 실골 실골 실롱실롱 톱질이야 이 방을 타고 뜨면 아목

아들은 저거만 좋아하지 내 바가 갔던 탁을 속가 싫어시

실종직도 실종직도 실건 실건 실종직도 실건 실건 실종직도 실건 실건 실종직도 실건 실건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 속에서 온갖 피단이 나돌아오는디 피단이 그치게 많이 나돌아오는디 이상스럽게 피단 이름도 모르겠고 대개 흑범한 애가 알았던가 비단님을 한번 불러보겄다. 윤가 비단이 나온다. 윤가 비단이 나온다. 소관 무사 산맥적 왔다 떴다 이를 왕다. 꽃수대가 약도 적성의 비업을 강단 성학무주지여 늦지들 쌍하듯 전도문 전라

我讲天山苏州，汉口口不讲个天大将，他们中当个强将的，将来有个万荣滩，原本他将我欺辱过。 出去就抢滩，看着任何的光，看见满当都是不松，也不能够红灯啊，就同时公办个上山，看吧看吧，看住大家苦看下个不完成。 주풍의 공단이요 심심상궁 송진가롱 무성없다 호핏다 성계조문 양태문 인정길런 전조사 북에다라 폭수함 생신을 부족공주란 천야조군 성조다 뚫다구박지 막곱장라 섭렁섭적제세발 능다 붕가붕가 굴뚝란

주적 구역 인가 피단지 따라와. 아이고 영가, 내 수음가 앞에서 이 비단 이름 다 모시겠어. 아이고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만일 내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비단 한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실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촌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살아간 나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는 방금새 일어나 가끈을 하나 흑공단이 제일 좋대. 촌놈 챙겼어. 그러면 그놈을 갖고 흑공단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 챙겨봅시다. 한번 차려보기 한번 해보소.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갖건 흑공단 둘말기 흑공단 저우리 흑공단 반째 흑공단 못손 흑공단 허리건 흑공단 단님 흑공단은 줬어 수간을 들고 떠서 대호사. 가만히 보니까 글로 차리면은 틀림없이 그저 까마구 새끼만이 이겼어. 견사랑 어때? 아 까마구 막 까마구 저 새끼잖아. 몰라서 집어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에 한번 채워보지.

뭐바로 내가 찾는다. 그 뭐바로 내가 찾는디 소화색으로 찾는다. 소화삭 댕기 소화삭 정리 소화삭 주마 소화삭 따로 소화삭 보신 소화삭 속도속 소화삭 주머지 소화삭 거리까 소화삭 거쳐서 수가를 들고 걷어서 대호사 한이 없는 퍼들나무 위에 꼈고야 마냥 시그려. 아이고 영감 그러 말고 마지막 통전함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 보시오. 마지막 통은 들여놓고 당겨져라. 톱질이야 시디오 시디오 톱질이야 당겨져라. 조울시오 조울시오 밤버그리 조울시오 방식천자라도 시킬대야 하였든지 밥이 아니면 살수구나 신디로 신여는 톱질이야 단거여라 이방통에 나 혼자 보관은 긴게만견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을 주고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주고사면 부역부가 거리로야 신디로 시기는 톱질이야 닫고 요란

목돈에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었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최용호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이뜬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른 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디 똥 요렇게 지었겠다. 동상

반석제게도 무속과 천석제에게 반문사변 백가제게 조부근서가 가득 답둥 위에 쌓여있고 사랑마다가

이제하는 사자로 주저이기며 이 백두가다 동산대기 자으로 자 드드드 퍼져 달리 뭐가 품고 총괄하고 역시구나 조국단 지우와 찾아가 돼 좀도 좋네

그러나 한참 좋아하고 놀 적에 이때야 흥보 증성 돌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데 알아 내가 건네가 봐야지. 만약 건네 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로 싹 부숴버리고 오리라. 이 심술구질 놈을 보고 몽둥이를 들러매고 흥보집을 건네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기하게 지어놨는데 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먹을 것인데 옳지 지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겸이 낙해 어르시지. 내가 기왕 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너 이놈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이때야 흥보는 형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려오시십니기여 그란도 형님한테 진적 노만을 보낼라 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하십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멋이었죠 이놈 용서가 보이고 네가 나한테 도마 보내려며 이거 대화전 다 뒤집이냐. 형님 제지볼시다. 하하 강성지개변이로구나. 아니 참말로 이거 네 집이여. 야가 참 집 잘 지었구나. 야 흥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간이니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거리와서 인사였지야지. 이때 흥부가 안으로 내려온 전과 같은 대로는 상가거란 별 한자리에 앉아 대별 바우비 없이라 가장 명령을 복중해 하라. 놀보 바란다시 의복을 마음껏 차리 입고 나오는디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 전예대로 문복고 문제고 굶제리든지 생각하니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력이 세미겄나 이러려던 절 호사로를 빠지시키고 흥부 마루래도 한사시 모두여라 당초에 불을 포로소로 허게 놓아 주주만 잘게 잡고 마른을 기다려 위로 거듭한 꽃을 하고 든디 내려내가 뜻을 죄하고 연대야 그라지고 시내

시숙윤법이 다 큰절로 허니 서떡 일어나서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팔을 더 당시닫고 개관지며 참 그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묶은 애가 용두였니까 이때 흥부 마늘에는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디 또 이렇게 차려갔다. 음식을 차려놨디 음식을 차려놨다.

개구리 작사 지지서지 수발이던 주룩주룩 벗어놓고 굳게 됐다 우주 파대 모양과 탐하객을 그 속표 지벼두기 벗은 정열표 주르르 정가 산피떡과 벽가 정책 생청 놓고 조랑산증 후찜치 야육가 전식 후판장 팔에다가 벗어 놓고 정다 수달에 잡백이면 이삼채 돈다지째 낙지절포 공기로 소문채 후찜할지 가정

바람도 들어간다 점점 피피를 들여요 그래서 고착지를 부주지 몰라서 하나야 대장포 소장발이 되지 이도 담고 지도 담고 닦을 푸드도 생치다리고 이도 코이도 배초리 타 고기야 형제 어쩌마자 녹자 지지게 병어 소당다 청보차 지자고주 생각만들 무너진 보호리발 따라가는 듯이 그려놓고 산재고산의 수미라리 똥똥차 만나자고 주루루루 대대먹고 계란을 뚝뚝 쪄 우딱지 대바리고 질게 들리고 나 손등은 뒤쉬지 버리고 나무 접으면 내려라 고기 한대다 뻗집어서 만나 지르면 간대 고기나 풍덩 대내쳐다 빡 이렇게 차려 자기 시승유 앞에 갖다 놓으며 종 화잔에다가 술을 얼른 부서 두 손을 올리며 애써 시승님 약수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이랬으면 쓰뜩 받아먹었으면 아무 피단이 없을 터인디 반을 더 당신의 꼭 개고 앉으며 너희는 흥보야 네가 형지간의 소금 대강을 알지만은 내가 수치능 초상마당에 가서도 그 엄지같이 술 못 먹는지도 잘 알지.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 온단 말이오. 아 이저서 가는 그 마을에 곱게 붙여 그 구원주가 한마디 허리야. 흥보 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전과 같은 열한 보름 별때 집어넣거니와 지수나리 어코쭈가 허단 말을 듣더니 두루지 각하먹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말 불그레이비 어떠지 말은 따뜻한 버스가 왔어 인자나라 군주가를 허락하니 내가 이 세상 어찌 살아

정복자세는 그만하고 나도 진짜 돈도 있고 쌀도 있어 통지

예수 달려 군주가를 허니 인자나로 시수고 떨어졌소 되게 실소 어서 가시오 소원을 찰지 벌뻗어 눈에 집이 찾아왔소 안간 달빛 내

신발 가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하 그냥 회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그 뭐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꽤말한 자식 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신 내가 분질을 올려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그게 뭐 한 번도 비기지 그건 그래 두고 야 그 뭐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주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어떠냐 그 사람들 따지 모양이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수고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갈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냄이다 이 자석아 흠뻑 뭐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써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기로 해서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생을 까는디 날개 꼬부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시 부러져 부르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 없고 명태급질 없고 다리를 창창 등해서 제 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숨구멍지가 방 열절음이 틀렸지. 그래 박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박소균랑 끓여먹을까 하고 박 한 테일을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송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 이놈을 그냥 돌고 붙고 나면 돈을 하나 갖든 돌고 붙고 나면 돈을 하나 갖든 이리 갖다 붙고 보면 돈을 하나 갖든 거고 저리 갖다 붙고 보면 돈을 하나 갖든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야 저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마음껏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가 비단이다 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 때 한테 개부지를 심은 천하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가 제비가 온다는 말이오? 응, 구세월이나 돼야 앞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할 것 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차 그 이름 한번 적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자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하게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가 단툴밖에 더 있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래. 이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네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금부와 싹 빼앗부르고 빈껏통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연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래. 이놈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원님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네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허락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요.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만누래 집아졌더니 어디를 갔다 집아졌다 어디로 구며 우르르르 쫓아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이리고 시리고 사벼지띠와. 딸 사람아, 그 실대기 없는 뭐 구속내지 말고 내 여친 모진 거 이거 무엇인가? 아이고 영감 묵은데 이리니라 오시오. 얼른 말 좀이여. 이 내 짊어진 거 이름이 무엇이 이것이? 아이고 지금 무거운데 이리니란 옷이오. 놀부가 어찌 급히 났던지 무엇이 어쩌든 내 성질 알지? 내 주먹 막 좀 볼판이여. 이때야 놀부가 주먹을 쥐어갖고 대거 빼기나 등짝이나 어디 뺨이나 때린 것이 아니라 딱 양 주먹을 쥐어서 양 간지통을 눌러 죽이는데 놀부 마네가 그 통에 딱 적상을 해가지고 죽만 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궜다.

놀부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쌍물 먼저 주먹 맞춰 볼판이야? 주먹 잡지 않니 치야? 그 얼른 말하려. 이 일이 뭐인가? 아이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롱한물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어찌 반가웠던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런 것이 놀부 마늘에 기가 강맥했고, 야 여쇼 마늘에 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할적이네. 이래기도 오고 저래기도 오지. 흥보가 그 제비 현달 말을 딱 듣고는 그 제비 집을 몽땅 맹글에 가서 그 놀부 집을 끄트리다가 쫙 노래 지어놓고는 아무리 제비를 지달라도 제비가 오지 않았다. 놀부가 기가 막혀, 얘라 내 제비를 몰로 나가야지. 동네 역군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는 그 제비를 몰로 나가는디, 제비 몰로 나가는데는 다른 게 아니라 권삼덕씨 그 참 추천목으로 해서 한번 불러보겠다. 이때 준전상가 하다울 초파질날 연자나비는 펄펄 복은 신내진 금물을 예우룩 저들어 메고 당장산으로 나간다. 당당산은 슛둘라 덤불한 툭자 후야 땄다 저제비디어들로 향하느냐. 단묘자극한 심한부하로 제비가 의심원황 춘예은 황예 꾀꼴만 부안도 제비인가 싶어. 정가론 전제비야 천하전 제비로다.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야 집으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0.

8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사람은 왜 돈을 벌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이 줄고 아플 때 병원비도 팍팍 쓰고요. 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생기죠. 돈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불안을 피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는 일을 하고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참 묘합니다. 그 불안을 피하려고 돈을 버는데 가끔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안과 스트레스를 얻게 되니까 말입니다. 어느 선장님 얘기인데요. 그는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큰 배를 몰았다고 합니다. 수입도 지금보다 좋았겠죠. 그런데 큰 배를 운영하려니 사고 걱정, 손님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배를 내려놓았다고 해요.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대신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돈이 넉넉하지만 밤마다 자꾸 깨는 삶이 나은지, 돈이 줄어도 마음 편히 잠드는 그러한 삶이 나은지, 과연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6월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이번 달을 마무리하며 잠시 마음의 장부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린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견뎠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입니다. 소리의 박양덕,

0: 북의 송원조입니다.
1: 이러고 건너가다 걱정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남아가 되었을 망정 반란 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개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대 끝은 지치 말고 웃음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호방이 보고 반기하여 박생은 어쩐 일이시오? 호방 본제 오래로가 어찌리오시오? 다름이 아니라 양도가 부족하여 한자 한 섬만 꿔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 박생은 그러지 말고 품이나 한번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이라 뭐 팔고 말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고을 자수가 영문에 집혔는디 대신 가서 매 열 대를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맞사까지 단냥 제지했으니 그 품 한번 팔아보시오. 아, 매 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수 있나? 내가 청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을 나를 내어 주지. 좋아, 좋은.

0: 아들이
1: 아이고 제해
0: 부가 받아들고
1: 아이고 제
0: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1: 어서
0: 박흥보 주하라고
1: 아이고 제
0: 칠창 밥그릇 속 나서서
1: 아이고 제해
0: 벌시구나

0: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1: 하였다 헐.

0: 된다.
1: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마누라는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부르르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판소리 흥보가중 돈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양덕, 북의 송원조였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큰 배를 몰았지만 사고 걱정과 손님 관리 스트레스가 커서 수입이 줄더라도 작은 배를 택했다는 이야기.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밤이 오면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됐다는 말,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 더 벌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네. 다만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만큼 우리가 돈 때문에 너무 많이 달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벌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더 잃지 않기 위해서 잠을 설치고 남보다 많이 뒤처질까 또 숨 돌릴 틈 없이 달리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지키려던 삶이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라톤의 반을 돌았다고 생각하면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남은 6개월 또 열심히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새로운 달을 앞두고 또 잠시 숨도 고르고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자고요.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비엇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코너 옛 기록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일상 조선 견문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령음 농 전해드립니다. 가야금의 최충웅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김오현의 진도 소포 걸군 농악입니다. 농악에서 상쇠가 처음 쇠를 울리면 온 마을의 흥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실 쇠악은 상쇠의 기량과 흥, 그리고 농악의 생명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락인데요. 허튼 가락이라는 이름도 정해진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주자의 기량과 즉흥성이 마음껏 펼쳐지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진도 소포 걸군 농악은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농악입니다.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에서 전승되고 있는데요.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고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며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음악으로 남해안 마을구세 원형을 지금까지도 비교적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어 그 예술성과 전승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반의 주인공인 김오현 명인은 국가 무형유산 진도 식김굿 전승 교육사로 진도의 춤과 소리, 농악까지 들어익힌 대표적인 예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동으로 예인의 길에 들어섰고 소포 걸군 농악의 상쇠로 활동하다가 진도 민속예술의 거장 고 박병천 선생의 권유로 식김굿의 길에도 들어섰는데요. 평생을 진도의 상내 문화와 함께 살아오며 농악과 굿, 공동체의 소리를 이어온 분입니다. 진도에는 식김굿과 다시래기처럼 슬픔마저도 공동체 예술로 승화시키는 깊은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농악 역시 그러한 진도 사람들의 삶과 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입니다. 상쇠의 힘찬 쇠가락과 풍물패가 주고받는 생동감 넘치는 장단을 마치 진도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의 김오현, 장구의 김태영, 북의 강민수, 조성재, 강은영, 징의 정광윤, 태평소의 이재혁. 자, 이분들의 연주로 쇠악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농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공동체의 음악이었습니다. 김호현 명인의 쇠가락으로 진도 소포 걸군 농악, 쇠악 허튼가락 듣고 오셨습니다. 또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은 정상지곡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정농악회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정롱학회의 연주였습니다. 정상지곡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철엔 샌들이나 슬리퍼를 자주 신게 되죠. 땀이 많이 나는 날엔 신발 안이 금세 축축해지기도 하고요. 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선 맨발로 다닐 일도 늘어나는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좀입니다. 아, 무좀은 곰팡이균이 발 피부의 각질층에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죠. 특히 덥고 습한 날씨에는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무좀 예방은 기본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공장소를 다녀온 뒤에는 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때 발바닥만 대충 씻기보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는 일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나 땀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지속됩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발가락 사이를 한 번 더 신경 써서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은 발을 더 덥고 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요. 젖은 신발은 충분히 말린 뒤 다시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족끼리 수건이나 발매트, 발 관련 용품을 함께 쓰는 습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좀은 가족 사이에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용품은 가급적 따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평소 무좀이 있으셨던 분들은 증상이 좀 나아졌다 해서 치료를 너무 일찍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가려움이 줄고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곰팡이균 아주 지독하거든요. 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을 중간에 끊으면 다시 반복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르는 약은 정해진 기간에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5779 듣습니다. 연주의 우도농악 담양 보존회입니다.

5779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우도농악 담양보존회였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은 철금산조무입니다. 연주의 대도 국악합주단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철금산조무였습니다. 연주의 대도 국악합주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죠. 옛 기록에서 선조들의 일상을 찾아보는 조선견문록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고가신조 바람도 쉬어넘는 곡입니다. 연주의 신주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첫 곡, 고가신주 바람도 쉬어넘는 곡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신주희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가 지역 공연예술 인재를 발굴하는 협력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2026 기언치 봄입니다. 기언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라는 뜻을 가진 기어이의 전라도 말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출가가 ACC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국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술인 발굴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이라면 장르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나 전남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또는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연출가입니다. 더불어 최근 3년 안에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작품을 연출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연출가는 ACC와 공동 작업을 거쳐 2027년 4월 광주 ACC 무대에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현대무용 헉, 허그와 음악극 아따 구보시가 선정돼 ACC 극장 무대에서 초연됐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와 감각이 무대 위에서 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신청은 7월 12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갑니다. 음악극 정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하윤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음악극 정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였습니다. 노래의 하윤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인데요. 이 가라도는 신라의 옛 고을 가라도를 떠올리며 만든 가야금 곡입니다. 고즈넉한 서정으로 시작해 달빛 아래 벗을 찾아가는 말발굽 소리처럼 경쾌하게 이어지는 곡인데요. 오늘은 황병기의 연주로 가라도 듣습니다.

황병기의 연주로 가라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요, 봉대기 타령인데요. 연주의 불새출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참 당찬 사람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조선의 여성이 있습니다. 장계향.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음식 문화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글 조리서로 알려진 음식 디미방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장계향을 그저 옛날에 요리책을 쓴 여성으로만 기억하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요리 연구가이자 교육자였고 집안을 일으킨 경영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여장부였던 거죠. 장계향은 1598년에 태어났습니다. 학문이 깊었던 아버지 덕분에 장계향도 어린 시절부터 글과 사유를 가까이 했는데요. 그녀가 20살 무렵 시집 간 곳은 기쁨만 가득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미 남편의 형님 두 분과 형수님들 두 분이 연달아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요. 남편의 첫 번째 부인도 세상을 떠나 온 집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간 장계향은 아이들의 새 어머니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고 많은 식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계향은 주어진 틀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이 기울면 살림을 바로 세웠고 남편이 세상 일로 상처받고 물러서면 아이들을 가르치며 앞날을 준비하자고 했고 가지고 있는 땅에 안주하기보다 자식들과 함께 산골로 들어가 직접 일하며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쉽고 편한 길보다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여성 국극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김금미, 김성애입니다.
1: 여기가 온달님 집인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라, 이게 호래비 냄새인가 보구나.

걸어볼까. 물 밑에 해

그나저나 온 달님 오시기 전에 밥이라도 지어놔야 할 텐데 밥을 지을 줄 알아야지. 그래, 부엌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0: 아니, 어머니가 어딜 가셨나? 언제든지 내가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달려 나오셨는데.
1: 그러나 저러나 나 오늘 채소 참말로 좋다. 아, 나무 한 짐 해가지고 나 다 팔아넘기고 왔으니 참말로 재수가 좋은 거지. 어머니!
0: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 어! 어! 아이고, 아니, 웬 이쁜 아가씨가 부엌에 들어가 있지? 내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저것이 도대체 사람이요?

하고 귀신이면 없어져요. 백조천명 밝은 날에 귀신이란 말이 당치 않소.

0: 이 몸은 오늘부터 이 나라의 공주가 아닌 온달님의 아내이옵니다. 어서 일어나서 저를 아내라고 불러보세요.
1: 뭐라고 불러요?
0: 그냥 편한 대로 불러보세요.
1: 그럼 공주 부인.
0: 아이 참, 아내 보고 공주 부인이란 분이 어디 있어요?
1: 그럼 내 마누라.
0: 아이, 그건 좀 이상하네요.
1: 그럼 뭐라고 부르지?
0: 저 그냥 여보 해보세요.
1: 아이고, 어떻게 공주님께.
0: 그냥요, 그냥 여보, 그냥 여보 해보세요.
2: 이렇게 불러볼까, 저렇게 불러볼까. 공주님 내 마누라, 내 부인 그냥 여보.
0: 그냥 여보 좀 좋아요, 그냥 여보 불러봐요.
2: 그냥 여보, 그냥 여보, 여보 여보 그냥 여보.
0: 아니 그냥 여보.
2: 그러기에 그냥 여보.
0: 아니 그냥 여보.
2: 그러기에 그냥 여보.
0: 몰라요, 정 이러시면 대궐로 그냥 돌아가 버릴 거예요.
1: 여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0: 예, 바로 그거예요. 온달님, 온달님은 지금부터 글공부와 무예를 열심히 익히셔서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주셔야 해요. 아셨죠?
1: 글공부는 좀...

0: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죠.
1: 제가 있잖아요.
0: 공주님이요? 공주님이 선생 되고
2: 바보 온달이 제자가 되면
0: 아이고 정말 우습겠네. 정말 이제 재밌겠네.

여성 국극 바보온 달과 평강공주였습니다. 소리의 김금미, 김성애였습니다. 조선 견문록, 오늘은 음식 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장계향에게

바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저 희생했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장기항은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대에 그녀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몸과 마음을 삼가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음식을 통해 사람을 살피는 일, 그 결과물이 바로 그녀가 노년에 이르러 남긴 음식 디미방입니다. 이 책은 한글로 쓰인 조리서인데요. 요리법만 적은 책이 아닙니다. 당시 양반가의 음식 문화, 식재료를 다루는 지혜, 병과 궁핍을 견디며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활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떠올릴 때 흔히 남성 선비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죠. 벼슬 한 사람, 그를 남긴 사람, 전쟁터에 나아간 사람. 하지만 그 시대의 한가운데는 장계항 같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벼슬은 없었지만 사람을 키웠고 관직 이름은 없었지만 집안을 경영했고 큰 소리로 세상을 논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분을 두고 요즘 젊은 말로는 조선의 걸크러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삶을 공경했던 장계항, 그 단단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맡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일, 내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정성껏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어쩌면 장계항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조선 견문록에 이어서 진찬 풍안지악 듣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0: 진찬 풍안지악 잘 들으셨습니까? 현주의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타령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율희, 연주의 노선택과 소울소스입니다.
1: 그때여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오늘의 마무리 곡 박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율희, 연주의 노선택과 소울소스였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마지막 날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집안이 상쾌해집니다. 밤새 머문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기 때문인데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때로 기분 전환을 해줘야 걱정은 사그라들고 마음까지 가뿐해지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요, iOS의 노래와 연주로 고양이 산책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살면서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이거 한두 개쯤 꼭 필요합니다. 잘 쉬고 잘 노는 데도 고민과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어디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라디오를 들을 때 행복한지 행복하시죠 여러분? 자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소한 행복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긴 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야만 행복한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소소한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자주 웃게 만들어주는 일들 뭐가 있을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원두커피만큼은 좋은 걸 사두고 매일 아침 즐긴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손님이 오는 날에는 아껴뒀던 새 수건을 과감하게 꺼내 쓴다든지, 이런 소소한 나만의 사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누모리, 오다네, 박이네 함께 연주하고 소리합니다. 작별 인사 들어보죠.

마든 뜻밖의 사랑개가 피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몸빙마저 떨어지고 황기와 선이시초 고아프 승기정과 떼떼떼나 발소리 둥둥둥 내고 실려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번쩍 천지가 떠가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불이 번쩍 우주가 밖에 나든 세 번에 불로 칭이 화염이 중창 수마 전선이 간다.

맥히고 살도 먹고 장애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을 맞아 버리고 푹 맞아 죽고 받아져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우습게 죽고 무섭게 빠져 혀 빠져 턱 터져 오사 금세 몰사 억싸여 두 다리 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허방이

누모리 오단의 박인혜가 함께한 작별 인사에 이어서 억스의 노래, 스케일이 남다른 노래, 파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사치, 어떤 거 누리고 계시는지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7812님, 저는 이불만큼은 호텔 친구처럼 새하얗고 바스락거리는 걸 써요. 세탁하기는 정말 귀찮지만 퇴근한 후에 샤워 싹 하고 침대에 누우면 행복이 풀충전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마침표를 이렇게 근사하게 찍으시는군요. 호텔이 왜 그렇게 좋나 생각해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친구는 정말 새하얗고 바스락거리잖아요. 그거 좋고, 그리고 또 방 안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도 우리가 호텔에서 뭔가 근사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안 청소, 방 청소 한번 하고 새하얀 호텔 친구 같은 이부자리 마련하면 집에서도 호캉스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8890님, 한 달에 한 번쯤은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옵니다. 주방에 두면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러네요. 또 요즘 그런 거 있던데요. 그 꽃을 이제 결국은 화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꽂아 놓을 텐데 거기에 어떤 액체? 그런 거 넣어두면 꽃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5150님, 출근하기 싫은 날에는 아껴뒀던 새양말을 꺼내 신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새양말 사면 그 양말 끝에 금속으로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집게 딱 끄집어내고 그렇게 신으면 뭔가 새로운 시작, 매일 같은 출근길이라도 새로운 출근길이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사치,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659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이날치의 노래 여보나리.

동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어소.

이날씨의 노래 여보나리에 이어서 유이스카의 신나는 스카 연주로 스카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사치,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4723님, 우리 집 김가 남자들은 그냥 집에 두고 저 혼자 국악공연 보러 갈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끔 절친 초대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S석과 A석 사이에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S석 예매할 때도 기분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맞아요. 맨 앞에서 공연 볼 때 공연자의 모공을 확인하는, 땀방울을 확인하는 그 즐거움 있습니다. 그죠? 7182님, 가끔씩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축구하러 갑니다. 아하, 남편분이신가 봐요. 아내를 위해서 미용실이나 공연 예약해주고 말이죠. 별거 아니지만 아내가 작은 사치를 누리길 바라면서 그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이구,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애들하고 축구하고 나서 특히 더운 여름에 유니폼 이거 착착착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세탁까지 마무리하고 아이들 샤워도 시키고 또 밥도 좀 먹이고 청소까지 하시는 거 맞죠? 6715님, 나만을 위한 소소한 행복 찾기. 집안일 다 끝내고 창가에 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20분 정도의 시간, 그게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가끔은 머릿속을 텅 비우고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월양거문님 이안의 설레임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죠.

이안의 노래 설레임에 이어서 147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송소희 씨 최근에 발표한 노래 퍼레이드 함께 들어봤어요. 자,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 8555님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쉴 때입니다. 오, 롱다리신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천도 복숭아 먹으면 최고죠 라고 하셨고요. 또 0853님은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음악 들으면서 뜨거운 물에 조격하는 20분 정도의 시간이 저만의 큰 휴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아하 9414님 저만의 휴식은 월요일 다들 출근한 뒤에 잠시 뒹굴뒹굴 할 때 참 행복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주말에 같이 가족들과 지내는 것도 당연히 행복한 일이지만 월요일 다들 출근한 민집에서 뒹굴뒹굴 이거 좋다. 좋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입니다.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와 국악인 최예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고주파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다로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음악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0: 좋아요.
1: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이 곡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연주한 대풍류였어요. 대풍류는 대금, 피리, 소금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 음악인데 이 악기들은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참나무, 2번 대추나무, 3번 대나무, 4번 사과나무. 좀 어려워요. 귀여운 판다들이 젤로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걸로 찍어보셔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대풍류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왔네요. 줄풍류가 거문고 가야금 같은 줄악기 중심의 음악이라면 대풍류는 대금, 피리, 소금 같은 관악기 중심의 음악인데요. 이 관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참나무, 2번 대추나무, 3번 대나무, 4번 사과나무입니다. 대풍류라는 이름을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판다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다는 힌트까지 줬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다른 때는 좀 잘 머뭇거렸는데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박한결, 장명서의 연주와 노래로 오늘 정답이 들어있는 곡 제목입니다. 땡땡땡 숲 듣습니다.

0: 장명서의 소리, 박한결의 핸드팬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창호의 퀴즈 정답이 들어있는 이 음악 땡땡땡 숲이었습니다. 자, 퀴즈 오늘 퀴즈 뭔가 하면요. 관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풍류는 대금, 피리, 소금 같은 관악기 중심의 음악인데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참나무, 2번 대추나무, 3번 대나무, 4번 사과나무였습니다. 자, 1843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1번 대추나무로 보내주셨고, 9820님, 대나무요, 대나무. 2번. 3번 있는가요? 네, 3번. 보기 4개 움찔했지만 판다에서 확실히 힌트를 얻고 정답 맞춰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1612님, 엊그제 딸내미랑 일본 여행 갔던 교토에서 대나무 숲 진짜 멋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대나무 보내주셨고요. 9414님은 2년 전 담양 갔을 때 쭉쭉 뻗은 대나무 숲에서 나오기 싫었답니다. 바람 불면 사락사락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참 좋았어요. 정답 대나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무엇일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대나무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요새 김유석 삼촌이랑

0: 계속 풍류 이야기 하시던데 엄청 헷갈려 하시대요.
1: 어우 진짜 헷갈려. 그래도 청우가 스포해줘서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
0: 지랑 같이 퀴즈 풀다 보면 국악이 더 쉬워질 거예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919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9820님께는 어쩌다 문나니 김치, 3297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다시 한번 발표할게요. 3919, 9820, 3297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공명의 연주로 스페이스 뱀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혼이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안숙선의 소리로 신나위 굶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혼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 초에 있었던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부분 수상은 안타깝게 못했고요. 노미네이트 된 음반 수록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인 팀에게는 이 노미네이트 후보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올드벗 구디라는 팀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팀의 음악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재즈 음악의 낭만과 따뜻함을 머금고 있는 음악을 이들은 들려줍니다. 재즈의 황금기를 흔히들 1930-40년대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을 잘 재현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Let Us Swim in the Swing이라는 곡인데요. 스윙 안에서 함께 헤엄쳐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활기찬 연주와 목소리는 편안한 보컬의 음색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음악을 듣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재즈가 품고 있던 춤의 문화, 이 음악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Let Us Swim in the Swing, Old But Goody의 연주와 노래로 듣습니다.

재즈 밴드 올디 벗 구디의 Let Us Swim in the Sw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김유석 쌤 오셨습니다. 요즘 풍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0: 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귀뚫람 김유석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지난 시간에 풍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 네.
0: 오늘도 풍류 이어집니다. 풍류2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풍류 쉽지 않으셨죠?
0: 오, 알 것 같다가도 코너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막 혼란스럽던데요.
1: 네. 여러 개념이 막 동시에 나와서 아마 그러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0: 지난 시간 했던 내용 그런 의미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풍류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풍류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0: 예.
1: 1번 영산회상이라는 악곡. 네, 좁은 의미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우리 합주한다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선비들이 어느 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합주를 했으니까요.
1: 그 방이 바로 풍류방이고요.
0: 그렇죠.
1: 오늘날의 뭐 동아리 정도, 음악 동아리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류가 단순히 멋스럽게 노는 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음악 이름이기도 하고 함께 합주하는 문화까지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풍류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0: 예, 그래야 오늘 이제 풍류2가 이어지겠죠.
1: 예.
0: 예, 풍류방에서 연주를 했고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거문고를 연주했다. 그리고 그분들의 컨닝페이퍼 덕분에 우리가 고악보를 볼 수 있다.
1: 맞습니다.
0: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문고 위주의 이 편성, 거문고 네. 위주의 영산회상,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1: 거문고 회상이라고 예, 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0: 예, 거문고 회상. 바로 그 거문고라는 악기, 현악기죠.
1: 예.
0: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악을 다른 말로 현악 영산회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아, 현악 영산회상, 현악 밑줄 긋고 그 밑에는 거문고라고 써도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괄호 안에 거문고가 들어가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제 현악 영산회상 이름이 길잖아요.
1: 예.
0: 그리고 아까 영산회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풍류 뭐 이런 말로도 불렀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줄로 하는 풍류, 현풍류가 아니고 예, 줄풍류라는 이름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1: 아, 거문고가 줄악기니까 줄풍류 조합이 아주 찰떡이고 외우기도 쉽네요.
0: 그렇죠.
1: 예,
0: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1: 아, 외울까요?
0: 예, 결국은 뭐 현악영산회상, 거문고회상, 줄풍류 다 같은 개념입니다.
1: 예.
0: 네, 같은 것이고 똑같은 걸 지칭하는 이름만 다른 그런 뭐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 뭐 명태를 이렇게 딱 하나를 보면 어렸을 땐 노가리, 잡은 상태 그대로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황태, 뭐 반쯤 말리면 코다리 뭐 이렇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 오, 예.
0: 그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 야, 네 예. 명태도 이름이 많아서 그거 알려면 좀 헷갈리는데 영산회상도 만만치는 않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현악 영산회상. 그리고 거문고 회상 이렇게 불려질 수 있고 영산회상이 풍류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악곡 이름일 때 그러니까 현악 풍류가 될 수 있고 현악은 줄이니까 줄풍류.
0: 네.
1: 예.
0: 아주 뭐 네. 버퍼링이 심하지만 결국은
1: 멈칫 멈칫.
0: 네, 네. 근데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또 예. 하나가 더 있어요.
1: 여기서 끝이 아니었군요. 끝이 아니었어요.
0: 네. 암영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암영이라고 하면 뭐 별칭인데 좀 근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네. 이 아자가 우아할 아자여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아하. 네.
0: 말 그대로 암영 하면 우아한 이름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현악영산회상, 거문고회상,
1: 줄풍류까지는
0: 되셨죠.
1: 보다 더 우아한 이름이 하나 더 있다인데요.
0: 그게 바로 중광지곡입니다.
1: 우와, 전혀 다른 말이네요.
0: 네네.
1: 앞서서는 다 뭔가 연결이 있었는데.
0: 그렇죠.
1: 예.
0: 뭐 갑자기 저도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왜 뭐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하면서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래서 엄마가 부를 때는 뭐 꿀돼지, 아빠가 할 때는 두꺼비, 뭐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까지
1: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네. 몰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야, 풍류 그리고 영산회상도 굉장히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름 중에 뭐 일단 하나 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1: 예.
0: 조금 이제 중강지곡 그러면 오 음악 좀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공부 좀 하셨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0: 네.
1: 자, 이쯤에서 한 곡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걸 들어볼까요?
0: 네, 그 현악영산회상의 형제쯤 되는 음악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영산회상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1: 오.
0: 자세한 설명은 노래 듣고 와서 음악 듣고 와서 우리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역시나 관악영산회상 중 첫 번째 곡 상령산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듣습니다.

0: 관악경산회상 중 상령산 듣고 왔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현악경산회상 얘기하다가 음악은 관악경산회상을 들었어요.
1: 네, 당황하셨죠?
0: 당황했습니다.
1: 네, 갑자기 관악경산회상이라니.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 그 현악경산회상 얘기하다가 관악경산회상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하겠죠.
0: 예.
1: 다시 정리를 좀 하면 현악경산회상이라 하면 풍류방에서 연주했던
0: 예. 예,
1: 거문고, 가야금 이런 현악기를 중심으로 했던 음악이고요.
0: 그렇죠.
1: 이 음악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 오호.
1: 그래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리, 대금 뭐 이런 식의 관악 악기 위주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0: 예.
1: 이런 거를 우리가 관악경산회상이라 부릅니다.
0: 아, 현악기, 관악기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오호. 예.
1: 그래서 관악기에 뭐 이렇게 연주에 적합하도록 뭐 음역, 식임새, 장식음, 선율진행 이런 것들이 그거에 또 맞게끔 변화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악경산회상과 어떤 그 장별의 그 장단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0: 예.
1: 우린 장단을 하나의 챕터의 제목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0: 그 장단의 제목은 똑같지만 음악의 어떤 선율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예.
1: 관악기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겠네요.
0: 네네네. 그게 역시나 우리 관악영산회상도 현악영산회상처럼 갖고 있는 그 챕터 자체는
1: 예.
0: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1: 순서는 같네요.
0: 네네. 그리고 장단 패턴도 동일합니다.
1: 오호.
0: 근데 음악적 내용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서로 악기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1: 예.
0: 또 연주 주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풍류방에서 했을 때는 우리 문인들이 연주를 했겠지만 궁중으로 들어오면 궁중악사가 연주를 했겠죠.
1: 그랬겠죠. 네.
0: 네, 그래서 이런 연주 주체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1: 예.
0: 또 긴장하실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문제 하나 내볼게요.
1: 예.
0: 관악 영산회상 얘도 다른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1: 다른 이름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힌트를 하나 드리면 현악 영산회상 제가 줄풍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줄풍류.
0: 관악 영산회상은
1: 관풍류?
0: 네,
1: 맞잖아요.
0: 아주
1: 줄풍류. 여기 관이 있는 악기들이니까.
0: 제가 파놓은 함정에 딱 들어와 주셨습니다.
1: 아하, 아닌가
0: 예,
1: 보네요.
0: 대부분의 관악기가 우리 그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1: 네.
0: 대금, 피리 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풍류도 그렇게 되면 현풍류가 돼야죠.
1: 그렇죠.
0: 네, 그게 아니라 줄풍류라고 하듯이 우리 대나무라고 해서 대풍류라고 부릅니다.
1: 아, 대풍류.
0: 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관악 영산회상을 우리 대풍류라고도 얘기를 한다. 한발더 나가 볼까요?
1: 그래요? 아까는 거문고 회상이라고 했으니까 막 피리 회상, 막 대금 회상 이렇게도 불릴 수 있을까요?
0: 이거는 그냥 대풍류로 끝나고요.
1: 아,
0: 암영이
1: 그렇게도
0: 있습니다.
1: 응용되지는 않고 아까 중광지곡이라는 명칭으로 현악 영산회상을 불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암영이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어허.
0: 아주 뭐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거창한 네, 그런 음악이 될것 같아요.
1: 예.
0: 이름하여 표정만방지곡입니다.
1: 표정만방지곡.
0: 네.
1: 오.
0: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발음을 드러내는 곡입니다.
1: 네.
0: 만방에.
1: 오,
0: 네.
1: 드러낼 표, 발을 정.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바르게 하는 모범을 드러내는 음악. 의미 너무 좋죠.
1: 예. 오.
0: 네, 이런 암영이 붙어 있는 표정만방지곡이라는 암영이 붙어 있는 곡이 바로 관악 영산회상입니다.
1: 이야, 오늘도 역시나 쉽진 않네요. 어려워요.
0: 그쵸?
1: 본격적인
0: 네.
1: 국악인의 길은 험난한 것이었어요.
0: 이름이 한자 이름인데다가 그렇게 뭐 자주 듣게 되는 한 세트가 길다 보니까
1: 예.
0: 자주 듣는 음악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 국악 전공하신 분들도 여기까지 오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단어도 계속 뭐 풍류다, 뭐 줄풍류는 뭐고, 대풍류는 뭐고, 현악영산회상, 관악영산회상, 머리 터져 이렇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 와, 거기까지면 참 좋은데 표정만방지곡과 중광지곡에서 철푸덕 넘어집니다.
0: 네. 당연합니다. 예.
1: 근데요, 왜 암영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0: 그쵸. 아주 마음 아픈 지점이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1: 예.
0: 조선시대 궁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격조 높은 한문식 명칭이 나올 때는 공식적이거나 뭐 의례적인 이런 공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뭐 네다섯 개 이렇게 제가 뽑아볼 수 있는데 1번.
1: 1번.
0: 궁중 의례 음악에 걸맞는 품격을 부여한다.
1: 아,
0: 네, 뭐 이치가 맞죠?
1: 좀더 근사한 이름을
0: 네.
1: 필요로 했다는 거네요.
0: 2번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유교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예약 정치의 수단, 이런 기능도 있다. 네, 이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1: 그렇죠.
0: 세 번째, 그래서 정제나 의례, 정제는 궁중 무용을 얘기합니다.
1: 예.
0: 이런 의례 체계 속에서 공식화되었고 그 이름이 의궤나 악보에 기재되어 있다.
1: 오호.
0: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의미로

0: 궁중 내에서 연주하는 악곡의 수가 한정이 돼 있겠죠, 당연히.
1: 예.
0: 그런데 이제 암영을 붙여서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 같은, 즉 레퍼토리가 다양해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다.
1: 아. 1번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궁중에 어울리는 품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0: 그렇습니다.
1: 조금은 더 덜 쉬운 이름을 붙였지 않나.
0: 근데 이제 그 궁중 안에서 장악원이라고 하는, 예, 이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우아한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오늘날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레퍼토리가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또는 같은 곡인데 다양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1: 그러네요.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1, 2, 3, 4번을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요.
1: 네.
0: 좀 현대적으로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1: 오.
0: 있어 보이기 위해.
1: 있어 보이기 위해.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사실 이런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1: 아, 지금 김윤석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왜냐하면 그런 나름대로의 그 역할도 있고 뭐 다 그런 음악인데. 있어 보이려고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연구 결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말을 뭐 표현을 이렇게 안 했지만 있어 보이기 위해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소개하시려고 이렇게 또 표현을 좀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풍류에서 시작해서 줄풍류, 대풍류, 그리고 암영까지 국악의 별명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추천해 주시려나요?
0: 네, 관악영산회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관악영산회상, 괄호 열고 표정만방지고,
1: 괄호 열고 대풍류, 네. 괄호 두 번 다시 닫고.
0: 네,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관악영산회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악영산회상과 마찬가지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네.
0: 그 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요, 끝곡으로 가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뜬거뜬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제목이 군악인데요. 조선시대 군대에서 연주된 음악은 아니에요.
1: 아.
0: 예, 그치만 이제 제목이 군악입니다.
1: 거뜬거뜬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0: 글쎄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래서 군악이구나 하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죠.
1: 예.
0: 예, 어쨌든 그 곡 들으시면 조금 그래도 좀, 아, 그래, 너무 느린 건 아니었어.
1: 예. 너무 심심한 건 아니었어.
0: 네, 이렇게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국악이 귀가 막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뚜람 김유석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자, 보내드리면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관악 영산회상 중 군악 듣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관악 영선해상 중 군악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새출의 연주로 풍류도시 듣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0: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수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수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수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석, 송순석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수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아, 동편파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수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누구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여를 나온 자만 떼어두고 저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4: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6: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제21회 한양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동행 그 깊은 울림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양대학교 국악과의 전통을 잇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학부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에 이어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선배 국악인들과 교수진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

0: 하는데요. 한양 가야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정가 하윤주가 특별 출연하고요. 지휘자 이경은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인데요. 스승이 전한 가락이 제자의 손끝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뭉클하죠. 자, 이번 공연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만나 색다른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가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를 선보이는 앙상블 페이지는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쇼커와 함께 만든 공연으로 버클리 아트 뮤지엄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예술제에서 먼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제목인 셀프리스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음성이 작품 속에 담겨 있고요. 국악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억과 시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시리즈 절창이 이번엔 김해를 찾아갑니다. 국립장극단 절창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절창은요, 국립창극단이 젊은 소리꾼들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은 맛은 살리면서도 콘서트처럼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꾸며져 국악 팬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절창포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조유아와 김수인, 절창 시리즈 최초의 혼성 듀오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소리 색깔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춘향가를 약 100분으로 압축해 선보이는데요. 조유아의 김세종제 춘향가와 김수인의 동초제 춘향가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힙한 판소리 무대 절창포와 함께 전통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